최고로 그 목표 하나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죠.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좋은 명품 가죽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기가 버겁죠. 환경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내 어깨의 평화를 위해서도 가벼운 에코백이 최고인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까지 가볍게 그런 인생을 추구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어서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저는 살리쇼 김영은 은빛수녀입니다. 첫 곡은요 0756님이 수술하고 있는 지인 언니가 수술을 하니까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했어요. 강하게 잘 이겨내라고 들국화 걱정 말아요. 그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벼운 거 많이 찾지 않나요? 저부터도 양산을 가벼운 걸 가지고 다녀야 가방에 넣기가 좋더라고요. 자꾸 가벼운 거. 근데 비싼 것은 이상해 무겁더라고요. 더 좋은 것들. 가방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명품 가방은 없지만 들고 다니는 분들 보면 이 여름에도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데 아마 명품인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역시 가벼운 에코백이 최고 아닌가요? 환경까지 생각하면 또 더욱 그렇고요. 우리 인생은 또 어떨까요? 잘나가는 인생, 멋진 인생 좋죠. 그런데 결국은 걱정을 덜어낸, 마음의 짐을 덜어낸 그런 가벼운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걱정이던 남쪽 지방엔 단비가 아니라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비 피해가 걱정입니다. 부디 잘 복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CPB10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숙님은 커피 쿠폰 받으셨다고요. 예, 어제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보내드렸어요. 오늘 커피 쿠폰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은빛 창가. 바람이 부는 날 사랑을 고백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음도 그 바람처럼 살랑살랑 흔들려서일까요? 흔들다리 위에서 고백하면 역시 성공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리가 흔들흔들 출렁출렁하는 그 떨림이 콩닥콩닥 뛰는 사랑의 심장 박동으로 착각되기 때문이죠.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반가운 다리도 있습니다. 여름날이면 개천에서 피라미 잡고 철렵하던 그 그리운 시냇가에 늘 놓여있던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를 건너다 물에 풍덩 빠져서 자지러지게 웃고 젖은 옷을 말리다가 첫눈에 반한다는 그런 익숙한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도 떠오릅니다. 영화 속에도 다리는 참 자주 등장하는 낭만의 무대입니다.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레오 카락스 감독의 영화 폭네프의 연인들은 전 세계 연인들이 다리 위에서 싹트는 사랑에 공감하게 했고요.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제2차 세계대전 배경의 명작 원제는 워터루 브릿지, 우리에겐 애수라는 제목으로 더 익숙하죠. 중년의 향수를 자극하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역시 낭만의 다리로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낭만적이고 감성 가득한 다리는 사랑의 오작교가 아닐까요?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와 까치가 커플 매니저가 되어 놓아준다는 그 다리. 오늘은 바로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이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그런 날입니다. 알고 보면 외국의 신화 못지않게 우리 전통 문화 속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눈물겹고 서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it was almost like a song. But it's much too sad to rhyme.

메디슨 카운티의 달의 OST 곡 두 곡, Do Eyes, It Was Almost Like a Song 듣고 왔습니다. 오늘 7월 7서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이 오자께서 만난다는 날이에요. 징검다리든 흔들다리든 다리라는 공간 자체가 흔들흔들 출렁출렁 그 흔들림이 묘하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어지면서 사랑의 감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다리는 대개 물 위에서 둥실 떠있는 모습이라 그 자체도 아름다운데요. 드라마나 영화 속 화면으로 담기면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낭만이 극대화되는 특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오래된 신화나 전설 속에서 이 다리를 무대로 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지만은 저희는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만큼 낭만적인 다리는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준다는 사랑의 다리. 비가 와야만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오작견인데요. 낭만과 감성의 다리로는 단연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만으로 꽉 채워드리는 신청곡 데이 아침 축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여름이면 생각나는 정말 우리 청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에는 또 해변과 강변에서 펼쳐지던 그 여름밤의 무대들이 있어요. 어렴풋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해변가요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하면 떠오르는 노래. 뜨거웠던 청춘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의 청춘을 소환하는 노래들, 청춘송들 편하게 골라서 보내주세요. 백은호님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마중송을 신청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청춘송. 4340님이 나이가 들으니까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가 많고 겁이 나서 검진을 하는데 결과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건강검진 결과지가 참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또 청춘을 또 떠올렸나 봅니다. 유미리 젊음의 노트 오늘의 마중송으로 들려드립니다.

0: 유미리 젊음의 노트, 제7의 강변가요제 대상곡이죠. 오늘은요, 아침 죽고 바스크 추억 속의 멜로디, 해변가요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우리가 청춘을 떠올리게 하면 떠오르는 여름 노래들도 많습니다. 가요제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립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를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많으니까요. 잘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선물 콕 집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슈베르트 등 천재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은밀하고 유쾌한 이야기, 음악 분야의 스테디셀러, 문화원의 문화연의 다락방 클래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 선물입니다. 음악 분야의 스테디셀러, 문화연의 다락방 클래식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 글머리 체크하시고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연주할 플레이어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베르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페다라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송영민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현악 오중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송영민 피아노 독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금호 아트홀 연세, 마찬가지로 샵 1053 성함 보내주시고 글머리 쇼팽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다섯 분에게 7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또 하나 있죠? 아빠랑 같이 봐도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11시도 있고요, 2시도 있고 4시도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 적어주시고 장소는 노원 구민의 전당입니다.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어린이 참여 공연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4분 5분 되고 있습니다.
1: 오늘
2: 참 좋은 오늘
3: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여름이면 생각나는 사랑의 노래, 젊음의 노래, 해변가요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의 노래들입니다. 그 시절 청춘이 떠오르는 이 여름의 상징 같은 노래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누르면 나오는 주쿠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들려드리는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요, 시원한 해변과 강변을 배경으로 청춘이 뿜어냈던 그 싱싱한 에너지로 우리 가요사의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던 노래들이 많습니다. 지금 들어도 명곡으로 남아있는 곡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그 시절 좋아했던, 처음 세상에 나왔다는 걸 모르고 좋아했던 곡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가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탁 떠오를 수도 있어요. 뭐 샌드페블즈라든가 휘버스라든가 심수봉도, 무한궤도, 전람회, 진검다리, 활주로, 홍삼트리오, 이선희, 유미리,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까지 이 가요제에 등장한 노래들, 청춘의 노래들, 그 노래들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바로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또 바로바로 들려드립니다. 우리 가요제의 젊은 피를 수혈하며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 놓은 이 청춘의 가요제에 나온 노래들. 뭐 이게 저 그때 노래였나 헷갈릴 수 있어도 좋아요. 그냥 젊음의 노래도 좋으니까요. 청춘송들 골라서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은 저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 첫 곡은요, 9회 대학가요제 대상이었던 이 노래. 또 이 노래 나오면 많은 분들이 따라서 부르실 것 같네요. 첫 곡으로 3999님이 신청하신 곡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들려드립니다.

3999님, 7880님이 신청하신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3922님, 0756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선희 제이에게. 8508님, 8766, 0791님이 신청하신 샌드페블즈 나 어떡해. 0791님이 나 어떡해 듣고 싶어요. 내 청춘이 불타던 그 여름날 늦은 시간. 마을 정각에 모여 스텝을 뽐내며 밟던 내 고향 친구들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사실 대학가요제 하면 샌드페블즈 나 어떡해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제1회 대학가요제에서 등장한 곡이고 대상까지 받은 곡이니까요. 그때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중고생들까지도 하나의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화제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나네요. 이 노래하면 다 우리 스텝을 밟았죠. 오늘 아침 6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오늘의 주제는요. 시원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뜨거운 여름의 낭만이 함께했던 그 시절의 노래들. 해변가요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하면 떠오르는 청춘송들. 그 여름발, 그 시절 청춘이 떠오르는 노래들. 나의 청춘이 소환되는 노래.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또 바로바로 들려드립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

정지영 5983님이 신청하신 이상은 담다디, 7769님이 신청하신 징검다리 여름, 5815님이 듣고 싶어하는 조정이 참새와 허수아비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축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요 우리가 그 청춘을 떠오르게 하는 가요제 노래들, 해변가요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청춘송들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보내주신 노래들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 시절에 그 여름밤 무대가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나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노래 하나하나 실려있던 그 여름의 공기, 함께하던 친구들, 그때의 설렘까지 오늘 이 시간 다들 청춘으로 되돌아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 뜨거웠던 청춘의 여름 만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박혜영님도 그 시절 추억들이 생각났다고 하셨고요. 아, 문민정님은 추억의 대학가요제는 역시 신해철 씨가 나왔던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곡입니다. 응원가로도 부르고 응원단의 응원전에서도 자주 쓰이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 정말 정말 명곡입니다. 그때 모두가 놀란 그런 노래인데요. 문민정님, 오늘은 시간상 다음 적당한 타이밍에 꼭 들려드릴 테니까요. 이 채널만 고정하시면 분명히 또 이 노래 나옵니다. 오늘 신청하신 노래들, 좋은 노래들 참 많은데요. 다 못 들려드려서 아쉬운데 채널만 고정하시면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277님도 나오나 해변의 여인 듣고 싶다고 했고요. 아, 사별한 남편 연애할 때 좋아한 노래, 이 노래도 저희가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해 주신 참전가족 여러분, 오늘 청춘의 시간, 청춘의 여름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저는 여러분 기다리고요. 끝곡은요, 이정석 여름날의 추억 3구 2인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1: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0: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4: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3: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중간이라는 위치는 뭔가 어정쩡하고 두루뭉술해 보일 때가 많죠. 회사에서 중간 직책은 위아래 눈치를 모두 살펴야 하고요. 어중간한 길이의 단발머리는 묶기도 풀기도 애매해서 거지존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간이 있어야 올라갈 곳과 내려갈 곳을 알 수 있고 사람의 기분도 중간을 거쳐야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는데요. 한쪽에서는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며 극과 극을 오가는 요즘, 이 극한 날씨도 조금은 온화한 중간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 모차르트의 돈조반니 계열번호 527 가운데에서 마다미나, 일카탈로고의 퀘스토, 카탈로그의 아리아 레포렐로의 노래죠. 자, 바리톤 안드레 슈엔이 노래합니다.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니아스가 지휘한 모차르트 오케스터 잘스부르크의 연주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모차르트의 돈조반니 쾌활번호 527 가운데서 레포렐로 이 하인의 아리아였습니다. 마다미나 아유 아가씨 일 카탈로그의 게스트 이것이 바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카탈로그입니다. 돈조반니의 카탈로그죠. 이러면서 카탈로그의 아리아를 부르는 장면이었는데요. 원래는 그 자스브르크 페스티벌에서 돈조반니를 불렀지만 레포렐로 역도 녹음을 했습니다. 바리톤 안드레 슈엔,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니아스가 지휘한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자스브르크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그 자스브르크 페스티벌에서 꼬지판투 때 출연했죠. 안드레 슈엔. 제가 안드레 슈엔 보기 위해서 꼬지판투 때를 봤는데 정말 아주 멋있는 그런 키 크고 잘생긴 그런 또 바리톤 안드레 슈엔. 우리 시대의 또 스타 바리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9일 수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음악 일랑데스 아일랜드 여인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과 디엠포 리브레의 라틴 밴드의 연주입니다.

클로드 볼링의 Music from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이 음악, 일란데스, 아일랜드 여인, 플루트의 제임스 골웨이, 그리고 Tiempo Libre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 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호보켄 번호 7B의 1 1악장 모데라토 감상하시겠습니다. 첼로의 카메론 크로즈만 그리고 니콜라스 엘리스가 지휘한 레 비올롱 듀 로이, 이 왕의 임금님의 바이올린들 연주로 감상하시죠.

자, 또 저희가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오페라를 더 깊고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 국립오페라단의 2026 오페라 아카데미 강좌 수강권을 드립니다. 먼저 향기로 듣는 오페라입니다. 프랑스 아로마 후각 디자이너 김유림 강사와 함께 라인의 황금 돈 까를로 까르멘 마술 피리 속 이야기를 향기로 표현하고 나만의 아리아 향수를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만납니다. 9월부터 12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는 강좌고요. 10월과 11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키워드로 보는 오페라 클래스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오페라 평론가 이용수 교수, 음악학자 강지영, 범죄학자 조윤호, 공인회계사이자 전 KBS 라디오 프로듀서 강성민과 함께 영화, 역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키워드로 오페라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11월에는 공연예술 전문가인 공연기획가 한정호, 오페라 평론가 손수현 교수, 전 스페인 대사 박상훈, 그리고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함께 발레, 그림, 여행, 아리아 속 편지 이야기로 오페라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나봅니다. 오페라를 음악을 넘어 예술과 문화로 즐기는 특별한 강좌, 향기로 듣는 오페라, 키워드로 보는 오페라 10월과 11월 클래스. 수강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문자 샵 1053으로 사연과 함께 오페라 클래스 신청하시고 성함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한 달 수강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또 신청 샵 1053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에게 또 최고의 정말 고급스러운 연주의 아주 상징이었죠. 네이선 밀슈타인의 파가니니아나, 파가니니아나 변주곡 Variations for Solo Violin, 바이올린의 기돈 크레머의 연주입니다.

Nathan Milstein의 Paganiniana, Paganiniana Variations for Solo Violin,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으로 또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향구 주인공은 영화감독 스웨덴의 잉마르 베리만입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문학과 예술사를 공부하던 잉마르 베리만은 학창시절 여러 편의 희곡을 쓰고 오페라를 구상하는 등 왕성한 창작력을 보였는데요. 이후 여러 극장에서 연출 보조와 무대 스태프로 일하며 공연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익혀나갔고 이때 쌓은 연극 경험은 훗날 베리만 영화의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가 영화계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1944년 당시 스웨덴을 대표하던 감독 알프 쉐베리의 영화 고통의 각본을 맡으면서부터고요. 이어 1946년에는 첫 장편 연출작 위기를 발표하며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죠. 활동 초기 작품에는 그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연극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는데요. 무대처럼 제한된 공간을 활용하고 인물의 대화와 심리적 갈등에 집중하며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식이 두드러집니다. 또 한 번 호흡을 맞춘 배우와 스태프는 다음 작품에서도 자주 기용했고 배우의 표정과 몸짓, 인물 사이의 대화와 침묵을 무척 중요하게 다뤘죠. 무엇보다 영화 속에 연극 배우나 음악가 같은 공연 예술가를 자주 등장시키며 무대와 영화의 경계를 넘나들었는데요. 이러한 작업 방식은 훗날 막스 폰 시도우와 비비 안데르손, 잉리 툴린, 리브 울만 등 이른바 베리만 사단이라 부를 만한 배우들과의 오랜 협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그는 인간의 사랑과 고독, 죽음과 신앙 같은 문제를 파고들며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점차 뚜렷하게 구축해 나가는데요.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영화 음악 속의 어둠과 한여름밤의 미소에 삽입된 로베르트 슈만의 8개의 판타지 슈투케, 8개의 피아노 소품 모음곡 작품 12, 환상 소품집 2번입니다. 아우프슈붕, 비상. 자,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연주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세계 영화계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이야기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내면과 불안, 꿈과 기억, 무의식까지 영화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모더니즘 영화가 등장한 것인데요. 잉마르 베리만은 그 흐름을 대표하는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검은 망토를 두른 죽음과 기사가 마주앉아 체스를 두는 장면은 오늘날까지도 영화사를 대표하는 명장면으로 꼽히죠.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침묵하는가? 죽음을 앞둔 인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베리만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신앙과 죽음, 구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영화 속으로 끌어들였고 제7의 봉인은 그의 이름을 세계 영화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발표한 산딸기에서는 인간의 기억과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집과 첫사랑, 가족과의 관계,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마주하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죠. 특히 산딸기는 1958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찬사를 이끌어냈고요. 잉마르 베리만은 이 두 작품을 통해 스웨덴을 넘어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감독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의 영화 산딸기 속 핵심 음악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Well Tempered Clavier,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화요일에 전주곡이 나갔는데요. 오늘은 푸가 8번 E플랫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3-2,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Die Nachtigall, Nightingale 작품 11. 레 2번 노이츠 번호 724입니다. 로버트 쇼 체인버 싱어스의 화음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낙티갈, 나이팅게일 작품 11의 2, 도이치 번호 724, 밤에 너무나 아름답게 지적 있는 새죠. 로버트 쇼우 체인버 싱어스의 화음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알란 맨켄의 Part of Your World, The Little Mermaid, 인어공주 가운데서 들어볼 텐데요. 어제 또 디즈니 이 주제곡들, 또 우리 소프라노 이상은 또 멋진 노래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또 유튜브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통해서 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무라지 가오리 그리고 셀리 허버트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시면서 저는 또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2: 김광희의 세노야, 바리톤 최현수, 그리고 피아노의 마츠자키 미치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제 장일범의 솔선수범 만나실까요?

자, 요즘 지휘자 라합 샤니의 인기가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라합 샤니가 뮌헨필과 또 내한한 바도 있었고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From the New World 신세계로부터 이 작품을 또 녹음을 했습니다. 자, 워너 클래식스에서 나온 앨범이 되겠는데요. 이 이스라엘 출신의 이 젊은 지휘자가 유럽의 많은 클래식 팬들을 매료시키는 아주 또 품성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 9번 교향곡 2단조는 체코어로 스노베호 스베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작품 95 브루크하우저 번호 178의 작품인데 뉴월드 심포니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이죠. 특히 뉴욕에서 1893년 12월 16일 날 이제 초연이 된 그런 작품이고 안토니 드보르작이 그 National Conservatory of Music of America 뉴욕에 있는 그 음악원에서 1892년부터 95년까지 약 3년에 이르는 그 원장직을 수행했을 때에 미국의 또 마천루와 새로운 풍광에 대해서 느낀 아주 깊은 감명과 감동이 이 작품 속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또 노래와 또 흑인 연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 있고 또 체코의 음악들이 풍성하게 녹아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면서 이 아주 옛 문헌에서부터 이 작품의 그 기원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인디언의 음악들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은 역시 19세기 말부터 이미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적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자, 이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몰토 그리고 2악장 라르고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악장 라르고에서는 특히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이 체키아를 아주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그 향수에 어린 그런 곡을 만날 수 있고요. 1893년 12월 16일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안톤 사이들, 드보르작이 지휘한 게 아니라 안톤 사이들이 지휘하는 뉴욕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초연이 되었습니다. 자, 1악장과 2악장 라합 샤니가 지휘한 로테르담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함께 들으신 곡 라합 샤니, 요즘 아주 떠오르는 아주 천재적인 지휘자, 그가 이끄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으셨습니다. 안토니 드보작의 마지막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브루크하우저 번호 178 From the New World, 신세계로부터 Znoveho Sveta, 이 체키아어로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몰토, 2악장 라르고까지 감상하셨는데요. 특히 그 1악장 오프닝 무브먼트에서 플루트 솔로에게 멜로디를 굉장히 그 흑인 영가인 Swing Low, Swing Chariot 이 멜로디가 이제 들어가게끔 드보르작이 유도를 했고, 또 이 두 번째 액트에서 이제 The Legend Begins, 이 전설이 시작된다 이러면서 그 잉글리시 호른으로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바밤 굉장히 아주 그 녹아드는 그런 멜로디가 아주 인상적이죠. 자, 이제 3악장이 되면 여기 이제 댄스 리듬이 빠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라라라라라라. 근데 이것이 그 롱펠로우가 썼던 그 하야와타의 그 웨딩 잔치, 그러니까 결혼식의 피로연, 그 파티의 모습을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쓴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동양적인 감각이 들어있죠. 동구권의 어떤 동양적인 감각이 여기 들어있으면서 이 농촌의 체키아의 농촌 풍경, 또 아이오와 스필빌 그 체키아인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의 그런 모습도 여기 모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날레에서 굉장히 그 힘차게 팡파레를 울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기아 타이거스 이종범 선수의 그 선수 응원곡으로 쓰여가지고 많은 분들 또 기억하셨던 그런 멘트이고, 뭐 옛날에 체육대회에서 정말 많이 썼던 그런 또 응원가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교향곡은 대단히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특히 미국에는 당시에 이제 보스턴 심포니라든가 뭐 뉴욕 필,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이렇게 자랑할 만한 오케스트라와 아주 잘 지어진 그런 콘서트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주 위대한 미국 교향곡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거였거든요. 우리는 왜 미국 교향곡이 없느냐? 그런데 바로 안토니 드보르작이 지넷 더버라고 하는 이 미망인 당시에 그 뉴욕에 있는 음악원의 원장이 바로 드보르작을 초청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또 이루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면 3악장 몰도 비바체, 아주 농촌적인 풍경, 그리고 여기 웨딩 씬, 그리고 즐거운 파티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엇고, 빠르고 불길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모두 감상해 볼 텐데요. 라합 샤니가 지휘한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보 워너 클래식에서 나온 앨범, 이 중에서 이제 전악장 그중에 3, 4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일범의 솔선수범이었고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내일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KT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빠르면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을지 자유해방패 연합 연습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해 오는 2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국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7월 호우 피해액이 309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침수주택의 경우 세대당 350만 원이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가을 가급적 빠르게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아시아 순방 때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비공개로 논의했고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해방패 축소를 전격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대화 요구에 반응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답해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밝혀왔습니다. 북한 유엔 대표부는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0: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을지 자유예방패 연합연습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해 오는 2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방어 위주의 일부 훈련은 진행하되 27일까지 예정됐던 대북 반격 가상 훈련인 2부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일부 축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연습 기간 내 미 실시된 기동 훈련은 연중으로 분산해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부 훈련 취소로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안 장관은 핵심 평가는 일부에 실시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를 지시한 것은 한국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일 뿐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주한 미군 전력과 다층 방공망이 유지되고 있고 한미 양국의 연합 방어 태세가 강력하게 가동되고 있어 실제 안보 상황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나와 미 정치권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미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을 외면하고 북한의 선전전 승리를 쥐어주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오늘 오후 회담과 만찬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한 둘째 날인 내일 왕 부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회담을 갖습니다. 왕 부장의 양자회담 목적 방한은 약 5년 만으로 오는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 준비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한 직후 이루어지는 방문인 만큼 북핵 문제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총 309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복구비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64억 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649억 원을 포함한 복구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세대당 350만 원,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농림, 산림, 작물과 농경지 피해 역시 면적 산정에 따라 지원되고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25개 항목의 간접지원 정책이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에는 건강보험료와 전기, 통신요금 감면 등 13가지 항목이 추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경남 지역 등에 내린 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서울 용산공원 반환 부지의 일부를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오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의도보다 넓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치안 문제와 막대한 오염 정화 비용, 관리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수석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며 공공자산인 부재를 활용해 젊은 세대의 주거와 결혼, 출산 지원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지 활용 목적을 제한한 현행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중대한 공익 목적 시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매일 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천주교 안동교구가 어제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송현동 본당의 이준건 신부, 후포 본당의 김도경 신부, 봉안경당 담당의 이희정 신부, 계림동 본당의 신기룡 신부, 남성동 본당의 김정현 신부, 예천 본당의 권중희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총장의 우병현 신부, 사회복지회 회장 겸 보름동산 원장의 정철환 신부, 울진본당의 백동수 신부, 신기동본당의 우성민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또 차호철 신부는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부임 날짜는 다음 달 3일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어제 간부회의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추 시장은 청년특보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발굴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와 용수, 전력, 지원책 등을 한눈에 제시하는 메뉴판식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게는 공정한 보상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내일 있을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연구원 권영석 박사는 오늘 폭염 대비 도시 설계, 가로수 공간부터 바꿔야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폭염특보 발표 범위가 넓어지고 열대야 기간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36명으로 서울과 경기와 서울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북연구원은 폭염 대응을 그늘막과 살수차 같은 일시적인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로수와 도시 공간에 구조적으로 그늘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행그늘 비율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가로수 식재와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폭염에 강한 도시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해외 선수와 관계자들의 편리한 입국과 이동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인천, 김해, 대구공항과 동대구역, 대구역 5곳에 안내데스크를 운영합니다. 안내데스크에는 통역 인력이 배치돼 교통과 셔틀버스,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선수 등록은 물론 대구 관광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또 경기장과 주요 시설에는 통역 인력 402명을 배치하고 오는 20일부터는 주요 교통 거점과 경기장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참가자에게는 무료 교통카드도 지급해 대회 기간 대구, 경산, 영천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군위군을 포함한 시 전역에 2025년 디지털 항공사진 구축을 완료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항공사진은 지난해 12월에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으로 재산권이나 각종 민원 관련 증빙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부터 대구시 항공사진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항공사진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해 왔는데 집번이나 도로명으로 원하는 위치를 검색하면 사진을 저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사진이 있어 대구의 지형 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후계 농업 경영인들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안동에 모여 영호남 교류 행사를 갖습니다. 이 행사에는 영호남 농업인 150명이 모여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농업 대전환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특히 경북의 과수 중심의 스마트팜과 전북의 곡물,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합니다. 한편 경북 전북 한농연 상생 교류 행사는 199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9.7도, 습도 63%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지곡성당 이동혁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12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불안을 어떻게 달래시나요? 이 마음이 불안할 땐 손톱을 물어뜯거나 펜을 돌리거나 옷자락을 만지작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젊은 층에서 말랑이가 인기인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고 하죠. 말랑이, 그 이름처럼 말랑말랑해요. 손에 쥐면 이 말랑말랑한 촉감과 또 내 손가락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면서 잠시나마 이 불안과 걱정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긴장을 풀어주기도 해서 나의 마음도 기분도 한결 말랑말랑해진다고 하네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은 트와이스의 젤리 젤리였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말랑이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손에 쥐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아주 부드럽고요. 말랑말랑해요. 요새는 향기도 나더라고요. 이 말랑이가 인기를 끌면서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묘 완구거리가 이 말랑이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정말 질비한 가게들을 따라서 다양한 말랑이들 많이 팔고 있는데 이 동묘의 말랑이 사러 많이들 찾아갑니다. 또 말랑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이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 젊은 친구들 킥캡키링도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요. 또 슬라임도 좋아하고 참 여러 가지 불안을 줄이기 위한 많은 요소들을 사랑하는 편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랑이 또는 킥캡키링, 여러 가지 슬라임 이런 것들을 찾는 이유가 그만큼 스트레스와 또 걱정이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네요. 뭐 학업이나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경쟁의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SNS를 통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쉬운 그런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우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긴장과 걱정을 완화시키려고 하겠죠. 이 불안한 젊은이들에게 손에 쥘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귀여운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꼭 묵주팔찌를 차고 다닙니다. 네. 이 묵주팔찌를 차고 다니면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더라도 뭔가 마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묵주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묵주를 기도하는 용 묵주가 따로 있거든요.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는데 왠지 묵주팔찌 혹은 반지 이런 거 끼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또 함께하면 마음이 말랑말랑 또 일상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죠. 바로 우리 라디오 빵집입니다. 오늘 또 어떤 분들과 함께할지 먼저 우리 라디오 빵집을 통해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사랑님 오셨는데요. 용디 신부님 반갑습니다. 이 말랑이가 중독되면 그것도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래도 손톱 물어뜯는 것보다 낫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별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저는 말랑이 이렇게 몇 번 만져봤는데 혹시 그 말랑이가 터질까봐 더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랑이는 잘 안 가지고 놀고요. 우리 방금 피디님이 가져다 주셨는데 이렇게 키캡, 네, 타카닥타카닥 소리 내고 놀 때도 있고요. 또 나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묵주 가만히 이렇게 손에 쥐고만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이들 참 손톱 물어뜯는 버릇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기동 세례자 요한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저는 지압기어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그런 물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약간 우리 어린 아이들로 치면 애착 인형과 같은 그런 물건들이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애디님께서 불안할 때 묵주를 잡죠. 묵주기도 못하더라도 잡고 돌리기라도 해요. 그러면 마음에 안정이 와요. 아니면 생활성가를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묵주 손에 그냥 쥐고만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너튜브에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이 정말 많은 생활성가들 많이 올라와 있죠. 그 성가들 들으면서 또 마음의 편안과 그런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난식쿵님께서 묵주도 한 단씩 좀 키캡처럼 토도독 토도독 이렇게 소리가 나면 좀 더 재미나게 묵주기도 하려나요? 라고 보내셨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약간 이 키캡 한 10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 할 때마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누르면서 묵주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성전에서 했다가는 우리 자매님들의 분심 든다라는 뭔가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혼자 할때 이렇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신신우신과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그런 불안과 또 걱정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라디오 빵집 가족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어서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마음을 말랑말랑 편안하게 해주는 신신신 라디오 빵집 함께하고 있고요. 0815님께서 신부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차분하게 잘 들리네요. 이 덥지만 산책하면서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PD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부님은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면 더 잘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사실 이제 요 며칠 치과를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발음을 이제 세게 못하고 좀 이렇게 상황을 잘 보면서 살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차분하게 잘 들리시나요? 아, 이거 매일 아플 수는 없는데. 안 되는데. 네. 컨디션도 최상이면서 여러분들과 차분하게 또 말랑말랑하게 또 강경인의 빵집 잘할수 있도록 저도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고 편안하게 가득 채워주실 분들이 2부에도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엔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죠. 수요일엔 빵 먹자. 오늘의 빵 덕후는 책과 음악을 사랑하는 종합예술인 사제를 모십니다. 가끔씩 이 주일 아침 라디오 2주의 책에서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아니 또 우리 신부님께서는 어떤 사연으로 또 그리스도의 빵 덕후가 되셨을지 우리 또 라디오로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까지 함께 하시면 우리 2부에 박득태 신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듣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나눠볼게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1449님께서 빵집 주문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주문곡으로 투어스의 내가 애쓰면 나의 애니 되어줘 신청드립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우리 1449님 주문곡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또 직접 오늘 하루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드릴게요. 글라라님께서요, 묵주기도 할 때 키캡 소리 나면 웃기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저 잠깐 상상했어요.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 데리고 키캡으로 묵주기도 하잖아요. 그럼 정말 묵주기도 아우 집중 안 되고 아이들 정말 산만해질 것 같아요. 재밌긴 하겠네요. 또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분심 들 수는 있겠지만 약간 주일 학교의 이 약간 교리의 한 꼭지 정도로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김미성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밀가루 반죽 이렇게 말랑하게 해서 놀이했던 추억이 소환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런 추억 있어요. 이제 어린 시절 엄마가 수제비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그 수제비 반죽을 또 저희에게 이렇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밀가루를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 숙성시켜놨다가 나중에 또 어머니가 잘 떼어가지고 이제 수제비를 끓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또 뭔가 촉감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엄마와 함께했던 그런 즐거운 시간까지 떠오르는데요. 우리 김미성님께서 또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밀가루 반죽과 함께 이렇게 만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좀 떠올려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또 우리가 즐겁게 마음을 나눌 때는 요 노래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미성님 위해서 마마무의 딩가딩가 전해드릴게요.

1449님께서요, 모레부터 일요일까지 저희 분당에서 여름 캠프를 충남 아산으로 가는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2부에서 박득태 신부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박득태 신부님 벌써 오셔서 우리 2부 청취자분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잠시 2부에 노는 마음으로 빨리 만나볼게요. 내 기자의 사연 있는 사이버머니

여기부터라 모두 모여라 We gon' party like 신나게 놀고 싶으신 분들 우리 라디오 빵집에 다 모이셨나요? 이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빅뱅의 Fantastic Baby.

0: fantastic, baby.
1: 한 주의 중간 피곤하고 지치셨나요? 저희 신신우신에서 여러분의 도파민을 채워드립니다. 윙의 도파민.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1부 동안 이 좋은 음악들도 많이 나누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좀 편안하게 즐겨보는 시간 좀 가져봤는데 류채칠리아님께서 칵테일 사랑 이 거북이 버전 처음 듣는데 색다른 느낌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지혜님께서 이 퐁퐁에도 떼창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같이 막 열심히 불렀네요. 소라님께서 신문에 오늘 디제잉 즐기시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오늘 재밌네요. 최경혜님께서 제주꾼 루카 신부님 한낮에도 등장하시는군요. 이 아침에 음악과 독서로 만날 때와 어떻게 다를지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잠시 후 2부 우리 시대의 수도자 또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 또 아찔한 19금 토크까지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다재다능 예술 창작 사제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신부님께서 오실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2부까지도 함께해 주시고요. 1부 마무리하면서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함께 들으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8: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9: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갓등 중창단의 공헌이라는 노래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감동적인 노래 아닌가요? 이 세상의 기준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준이 다른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느님의 기준을 선택한다라는 거. 약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좀 바보 같은 선택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또 하느님의 뜻을 선택한 이들이 갖게 되는 어떤 사명감, 기쁨, 은총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저는 우리 수사님들, 수녀님들을 보면서 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중에 하나로 선택한 저의 성소가 우리 수사님들, 수녀님들 맛있는 걸 많이 사드리자라는 그런 성소를 또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 정말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고 왜 저렇게 살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더 깊은 진리와 또 참됨을 찾아 떠나는 우리 수도자들 함께 만나보면서 그 행복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수요일 2부 성바오로 수도에 박득태 신부님 함께 모시고 또 인터뷰 함께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부님 반갑게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요. 신부님께 묻고 싶은 거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신부님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나는요 천어질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의 수도자들의 또 성소 이야기와 피할 수 없는 19금 인터뷰까지 함께 나누는데요. 그 16번째 주자 다독가이자 애독가시기도 하죠. 정말 아주 많은 재주를 가진 그런 분인데요.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드는 성 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 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확확 되는데. 네.
0: 아 우리 또 신부님께서 많은 또 활동을 하시고 예.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의 만남도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5: 예, 뭐 그렇죠. 제가 세 보니까요. CPBC 2주의 책에서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지가 7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와. 어느 순간 저도 평화방송에 좀 정이 되게 많이 들게 됐는데 네. 이렇게 신신우신에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청취자분들 만나는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0: 와 오늘 신부님과 아주 깊은 이야기 또 이 은총 가득한 이야기 함께 또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신신우신 강경인의 빵집으로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5: 빵 좋아하죠. 줄여야 돼요. 너무 좋아해서.
0: 평상시에 즐겨 드시는 빵 어떤 빵인가요?
5: 아, 달면 다 좋고요. 네,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그냥 좀 슴슴하게 식빵 네. 같은 거 먹으려고 하는데 저 옛날부터 지금은 제가 좀 살이 좀 쪘는데 호빵맨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호빵맨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은근 좀 호빵에 좀 정이 가더라고요.
0: 네, 아, 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호빵 또 이렇게 땡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겨울이 오길 좀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5: 겨울 되면은 네. 진짜 호빵 천국이죠. 네. 호빵에 야채빵에 피자빵에.
0: 맞습니다. 저는 붕어빵 러버여가지고.
5: 아 붕어빵.
0: 예, 빨리 진짜.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11월부터 개시하려고 지금 아. 네, 또 기다리고 있네요.
5: 예.
0: 네. 오늘 신부님과 함께 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5: 아, 뭐 바쁘게 지내고 있지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계속 목소리 통해서 이주의 책에서 만나 뵙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요즘에 되게 신경 쓰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반디뉴스라는 사이트에서 에세이를 쓰고 있거든요. 오. 의뢰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의뢰를 부탁하신 일이 SBNR들을 위해서 글을 써주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SBNR?
0: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5: 이게 영어 약자인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어떤 젊은 사람들의 추세인데 우리는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성적인 것들을 추구한다 해서 이제 종교 제도권 밖에서 영성은 좀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0: 네네.
5: 처음엔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이게 이방인의 선교사 바오로 사도가 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종교색은 조금 이제 덜어내고 네. 영성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좀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요즘에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 일 하나가
0: 네.
5: 즐거워서 이렇게 힘든 건데 라디오 드라마를 평화 방송에 납품한 지가 뭐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5: 예, 처음에는 뭐 황사영 백서부터 해가지고 최양업 신부님 이야기도 하고 얼마 전에 백유자 전지수전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너무 한국사만 해가지고 제가 순교복자인 분들 순교복자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고요, 성바로스도 있고요. 너무 존경하지만 그분들도 예, 그래서 드디어 내가 좀 순교복자 이미지를 탈피해 보고자 이제 서양 성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10월달에 네. 10월 12일에 우리가 카를로 아쿠티스 축일에 맞춰서 네네. 라디오 드라마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0: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5: 저도 기대되고 네. 있고 또 부담도 되고요. 네. 그런 중입니다.
0: 아니 우리가 이제 신부님의 또 제대로 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우리 바오로 가족의 또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성 바오로 수도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5: 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특히 남자 수도회보다는 또 바오로 딸 수도회를 많이 알고 네.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성 바오로 수도회는 복자 야구보 알비리온의 신부님이 세우신 곳인데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아마 대중에게는 책으로 가장 많이 친숙할 거예요. 저도 그래서 평화방송 이주의 책에 나와서 성 바오로 수도회 책들을 소개시켜드리고도 있고요. 그리고 음반을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네. 겁니다. 요즘은 음반을 만드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교회 안에서의 많은 명반들을 저희가 만들어냈었고요. 요즘에는 가톨릭 영화제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대중분들에게 우리가 친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죠. 그런 곳이 성바오로 수도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0: 네, 우리 김지혜님께서 성 바오로 딸은 수녀님들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신부님도 계셨군요. 우리 박득태 루카 신부님 안녕하세요라고
5: 네,
0: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5: 나오기 잘했네요.
0: 네, 이 바오로 가족회가 있는 거죠. 우리 또 복자 알베리온의 신부님의 그러한 영성과 또 뜻을 그렇죠. 따라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바오로 딸도 있고
5: 예.
0: 성 바오로 수도회도 있고
5: 예.
0: 네, 또 여러 가지 뭐 스승 예수 제사 수녀회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수도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가족 수도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5: 예, 네. 맞습니다. 그 중에는 뭐 우리 예수사제회이신 네. 신부님도 계시고,
0: 그렇죠.
5: 예.
0: 네, 저도 이제 바오로 가족회에서 함께 또 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보려고 삐약삐약 하고 있기 때문에
5: 사실 네. 실물로 만나 뵙는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뵙고 싶었고 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0: 우리 양1400님께서 우리 신부님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모습에서는 되게 무게감 있게 보이셨는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친근감이 또 느껴지네요.
5: 아, 실제로 무게가 좀 나가고요. 말을 하면 좀 사람이 가벼워 보이죠. 제가.
0: 네. 우리 신부님 그 수도회에서 여러 가지 또 소임도 맡으시고 활동도 네. 하고 계시는데 신부님의 하루 수사님의 하루 어떨지 좀 궁금해요.
5: 그게 아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0: 네.
5: 기본적으로 수도자들은 정해진 루틴이 있죠. 아침 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밥 먹고 일하다가 다시 밥 먹고 다시 기도하고 이런 루틴은 아마 다른 수도회랑 거의 비슷할 건데 그 하고 있는 일은 약간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에세이 네. 연재한다든지 뭐 때 되면은 한 달에 한번 맞춰서 CPBC 2주의 책에 나와서 책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것도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 약간 프리랜서 같은 삶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느긋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이 일도 이렇게 부지런히 미리 땡겨서 일을 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또 한꺼번에 일이 보다 닥치더라고요.
0: 맞아요.
5: 그래서 아, 똑같구나 사람 사는 게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또 신부님 제가 지지난주 정도 있었던 가톨릭 문화박람회에서도 예, 예. 이렇게 잠깐 뵀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소개하고 또 이제 부스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5: 그날 너무 덥지 않았나요?
0: 아 더웠는데 또 주일은 좀 괜찮았어가지고.
5: 맞아요. 주일은 정말 불평할 날씨는 아니었고요. 네. 토요일 날은 물을 정말 아무리 마셔도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요. 땀으로 다 나가서 네. 정말 대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덥다고 대충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같이 열광적으로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목도 쉬고 후유증이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0: 그렇게 또 바쁜 여러 가지 소임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잠깐 여유는 좀 필요하잖아요.
5: 그렇죠.
0: 신부님의 약간 취미생활, 여가생활은 어떤가요?
5: 여가생활이라는 게요. 참 이제는 일을 보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노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그런 나이가 돼버렸는데 뭐 청취자분들 중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나이가 돼서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취미가 운동이 돼야 되나라는 쪽으로 좀 넘어가고 네, 있어요. 네. 뭐 원래는 음악도 좋아했으니까 뭐 사도직으로 음악도 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니까 글 관련된 사도직들도 하긴 했는데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렴하게 네. VR 아시죠?
0: 네네네.
5: VR 고고를 사서 요즘에 사실 1년 이상 좀 복싱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행복은 주먹질에서 나온다고. 사실 할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승려들이 무술로 전쟁이 난 나라를 지켰다.
0: 네.
5: 이제는 신부들도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말 하는데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장난입니다.
0: 또 이 복싱을 취미로 하시는 신부님들 제 주변에도 몇 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5: 아, 전 실제로 때리는 네. 건 별로 안 좋아해서.
0: 네네네. 네. 그분들도 VR로. 이제 스파링은 안 하고 예. 이렇게 약간 예. 연습으로 운동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쵸. 많이 계시는데.
5: 사제는 손 다치면 안 돼요.
0: 네 맞아요. 미사를 또 해야 되니까 약간 또 열혈 사제의 모습을 또 이렇게.
5: 아 그래요? 아유 싸움 못해요. 네. 착하게 살아야죠 우리.
0: 맞습니다. 아 우리 신부님과의 또 이 수도원에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가 또 아 성 바오로 수도회도 있구나라는 이런 또 이야기 함께 나눴고요. 또 바쁜 그런 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잠시나마 또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신부님의 추천곡 한 곡 듣고 저희가 이제 깊은 성서 이야기로 좀 딥 다이브 토크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5: 예.
0: 어떤 곡 추천을 좀 해주시겠어요?
5: 아무래도 라디오 드라마 만들었다라는 일을 그 이야기를 계속 드렸으니까요.
0: 네.
5: 라디오 드라마에 들어가는 음악도 뭐 제가 만들곤 하거든요. 그때 기례사제 최양업이라는 라디오 드라마에 삽입되었던 별은 구름에 가려라는 노래 같이 듣고 싶습니다.
0: 네, 그 추천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별은 구름에 가려 함께 듣고 왔는데요. 아니, 8372님께서 지금 들려주신 노래가 직접 만드시고 부르신 노래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 악기도 다 직접 연주하신 건가요?
1: 네, 그러면? 특히 후반부 기타 솔로 같은 경우는 네. 아 물론 오케스트라 같은 거는 가상 악기를 썼죠. 네네. 요즘은 그런 시대니까 네. 한소진모도 뭐 영화 음악 만들 때 오케스트라 가상 악기 쓴다 그러고 뭐 그런 시대인데 사실 그 한번 음원을 발표를 하고 나면 다시 네. 들으면 되게 민망합니다. 부끄러운 네. 것만 보여서 잘 못한 것만 들리고.
0: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음악을 직접 만들고 또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1: 싱어송라이터의 저주라고요. 네. 사람들이 싱어송라이터 하면 되게 멋있게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왜 내가 노래도 하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해야 되냐. 그중 하나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네. 지금 들으니까 참 아, 참 부끄러운 것들 많이 보이고요. 그 과시욕이 넘쳤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이게 사실 뭐 그때도 일부러 좀 과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지금도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 때는 사운드를 좀 일부러 오케스트라를 넣는다든지 좀 세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종의 과시욕이기도 한데 네네. 그게 마치 무슨 내가 음악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요. 그게 편견이 있잖아요. 네. 종교극은 세속극보다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아, 편견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 약간 좀 오버해서 세게 좀 퀄리티를 높인 것처럼 음악적 퀄리티라기보다는 실제로 사운드가 많이 과잉돼 있는 그게 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합창단 들어가고 노래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기타 솔로도 후반부에 막 이렇게 빨리 칠 수 있어라는 것들을 막 과시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못 칩니다. 아, 그때가 되니까 그쵸. 이렇게 했지. 네.
0: 이게 또 네. 기타 잡으면 그 솔로의 열정이 이렇게 있죠. 또 네, 올라오죠. 맞아요. 네. 우리 1716님께서 2부 출첵합니다. 우리 박득태 루카 신부님 반갑습니다. 요즘도 베이스 기타 치시나요?
1: 아 그때 일렉 기타를 쳤었고요. 네. 뭐 요즘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는 것보다 쉬는 게 좋다고요. 그런 나이라 네. 네, 잘 못 치고 있어요. 네. 이제 옛날만큼 기타를 못 치네요.
0: 김재희님께서 우리 신부님은 까를로 아쿠티스 라디오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뭐 PD나 작가 뭐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1: 물론 이번에는 시나리오 작가께서 따로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뭐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 들어가는 역할들은 시나리오 초기 단계에 조금 개입은 해요. 네. 뭐 물론 기본 틀은 작가님께서 하시지만 그 연출을 라디오 드라마로 한다는 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소리로 그걸 만든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지면 좋겠습니다.라는 시나리오 초기 개입은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성우들을 섭외해서 녹음을 하는 건 다른 수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소리로 다듬는 작업을 제가 하는 거죠. 네. 후반부 레코딩 관련 엔지니어링 그리고 특수효과에 관련된 사운드들 그리고 아까 해드린 것처럼 음악을 만든다든지 네. 그래서 사실 그 음악을 만드는 게 조금 부담은 되긴 해요. 이 극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번에도 사실 지금 주제가를 못 만들고 있어요. 가사를 지금 얼마 전에서야 겨우 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0: 10월이면 이제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1: 그게 근데 또 나쁘면 9월 중에 하래요. 아. 잔인한 평화방송입니다. 그래서 나쁘면 9월 중에 하라니까 네. 지금 빨리 만들어놔야 이제 9월 되면은 실제로 성우들 녹음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네. 하니까 제 생각에는 8월 중에는 곡이 나와야 9월에 노래라도 어떻게 녹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성모님의 또 이 전구를 네,
1: 기도
0: 통해
1: 기도 부탁드려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0: 네, 우리 까르로 아쿠티스 이 또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곡이 빨리 나오기를 네. 네, 바라봅니다. 이제부터 우리 신부님과 함께 좀 딥톡, 딥다이브 이렇게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부님 이제 사제 소품 받은 지 얼마나 되셨죠?
1: 제가 2023년 11월 25일 소품입니다. 네. 제가 산수에 약한데 그러니까 네. 4, 5, 6, 3년 차네요.
0: 네. 네. 아니 이제 신부님의 그러면 이 입회 전에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부님 약간 내 신앙의 뿌리 일단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 세례를 받았다 언제적이었나요?
1: 아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유아 세례죠. 네. 부모님이 신자하셨으니까요. 근데 뭐 제가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데는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약간 냉담 어린이로 살다가 네네. 성모유치원까지 다니고 냉담 어린이로 살다가 고3 때 천년성체를 좀 제가 원해서 하게 됐는데 그 냉담을 했던 이유가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게 동네에는 저만 성모유치원을 다니고 친구들이 전부 다 불교유치원에 다녔어요. 아. 불교가 센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가끔 친구들이 소풍 가면 동네가 텅텅 비는 거예요.
0: 네. 아.
1: 그러니까 아 나도 부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엄마 나도 원불교 보내줘 하면은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성당 다녀야 돼 성모님 다녀야 돼
0: 네.
1: 이러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친구가 와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 야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알아? 어 누가 이기는데 애들은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부처님이 이긴대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왜 그런 말을 애들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왜 부처님이 이겨? 그랬더니 야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네. 부처님이 이겨서 손가락을 꿀밤 때리려고 이렇게 오케이 모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모님이 우리 아들 때리지 말라고 두 손 모아서 비는 거야.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 성당에 다니면 안 되겠구나. 성모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냉담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0: 슬픈 사연이 있군요.
1: 네, 맞아요. 네. 슬픈 일이잖아요.

0: 그리고 사실 중고등학교도 불교 학교로 갔어요.
1: 아~
0: 제가 그 왜 그러냐면 뭐 부처님이 좋아서 갔다기보다는 네네. 사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불교
1: 아~
0: 학교였는데 불교 학교에서 어쨌든 법회 시간이 있잖아요.
1: 네.
0: 그때 그래도 좋더라고요. 누구나 불성이 있다라는 말이 그 어린 나이에는 저한테는 좀그 사춘기 소년이 꿈꿀 수 있는 나의 가장 큰 가능성이었어요. 누구나 불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누구나 부처님이 될수 있다 이런
1: 네.
0: 얘기인데 깨달은 자가 될수 있다 이런 말인데 근데 막상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1: 아, 그쵸.
0: 화도 나고 방황도 하고
1: 네.
0: 친구들이랑도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됐죠. 아, 난 불성이 없구나. 난 불성이 없구나. 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심정적으로 많이 의탁하고 있던 불교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이 떠나게 되고
1: 네네.
0: 다시 뭔가 어떤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기둥이 필요했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성모 유치원 다녔던 그 좋았던 기억에
1: 네.
0: 성모 유치원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은 노란색 봉고차에서 내리면 애들이 쪼르르 가가지고 성모님 앞에서 성모송을 바치거든요.
1: 네.
0: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다 해서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1: 네.
0: 그게 아 그걸 깨달았어요. 어떤 수행이나 뭐 그거 하시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수행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첫날에 딱 받았어요.
1: 네.
0: 그래서 천년 성취하고 싶습니다.
1: 네.
0: 어렸을 때 세례는 받았고
1: 네.
0: 그래서 고3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본당에 가서. 그래서 수녀님이 천년 성취를 참 주고 싶어 하셨는데
1: 네.
0: 고3이니까 그때 저희는 야간 자율학습이
1: 맞아요.
0: 의무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교리책을 주면서 야 이걸로 레포트를 써와 한달 동안
1: 숙제를 주셨군요.
0: 예 그래서 저는 천년 성취 교리를 독학으로 그것도 한달 만에 속성으로
1: 야.
0: 이렇게 했습니다. 예
1: 네.
0: 근데 그게 사순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만찬 목요일에 하자라고 하셔서 주님 만찬 목요일에 천년성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때 그 부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리반이 있거나 새해
1: 네,
0: 준비반이 있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천년성체 예식 없이
1: 네.
0: 너만 혼자 천년성체를 하는데 미사하기 전에 고해성사 보고 그줄 서서 천년성체 성체 모시러 갈때
1: 네.
0: 따라가서 같이 성체 모시면 된다. 성혈은 살다 보면 많이 모시게 될 거야. 근데 어쨌든 사지가 돼서 매일 모시잖아요.
1: 그러네요. 그 말이 맞으셨네요.
0: 가끔 그 말이 생각나면 기분이
1: 네.
0: 참 묘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수현님이 좀 미안하니까 그래도 대야 그래도 주님 만찬 목요일에는 성체 성사가 생긴 날이야. 얼마나 좋냐 이날 천년성체를 한다는 게. 아 그렇군요. 좋은 거군요 했는데 그날 신부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늦게 왔어요.
1: 네네.
0: 고해 성사를 못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천년성체를 못 하죠.
1: 그러네요.
0: 수현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르르르 화가 나가지고 야 내일 하자. 신부님한테 가서 막 따졌죠. 일찍 일찍 와야 애가 천년성취 할거 아니냐고. 야 신부님이 내일 일찍 온다. 내일
1: 네.
0: 하자. 근데 주님 만찬 목요일 다음 날이 뭐예요?
1: 성금요일이잖아요.
0: 그렇죠. 성금요일,
1: 네.
0: 순환금요일. 1년 중에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1: 날인데.
0: 근데 이제 순환 예식 중에
1: 네.
0: 성찬례가 있으니까
1: 네.
0: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 모시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1: 네.
0: 수녀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득태야. 천년성체 때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대. 성소를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근데 제가 이제 막 성당 다니는 애가 성소가 뭔 줄 알아.
1: 네네네.
0: 물어볼 시간도 없잖아요. 빨리
1: 네.
0: 줄 서야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1: 시키는 대로 그냥.
0: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했죠. 아마 그게 좀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줄을 서서 이제 성체 보시고 성소
1: 네.
0: 주세요라고
1: 네.
0: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참 그 수녀님은 제 천년성체를 이용해서 자기 기도를 빌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1: 수녀님은 큰 그림이었네요.
0: 네, 빅픽처가 그렇게
1: 네.
0: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대 위에 계신 신부님을 보니까 성찬례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데 아 나도 성체 성사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던 게 사제 성소의 첫 걸음이었던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또 불교 학교의 영향인지 아니면 수녀님이 좋은 분이셔서 그랬는지 교구 사제보다는 좀 수행하시는 분들의 삶을 좀 더 동경하게 됐고 그러면서 수도 성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와 아니 이 첫 이 영성체 과정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도에 입회할 마음을 갖게 되신 건가요? 바로
0: 그렇죠.
1: 이어서
0: 예, 네.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하시는 분들 참 부러웠고 근데 또 그거에 대한 동경이 너무 강해서
1: 네.
0: 사실 처음에는 관상 수도회 쪽을 생각을 했어요.
1: 네.
0: 뭐 미리내는 완전 관상은 아니죠. 아마
1: 네.
0: 제가 알기로 미리내도 이제 본당 수녀님이 미리내 분이셔서 소개로 갔었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끌림이 있었던 것은 마산 진동 가르메 수도원
1: 네.
0: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참 정말 저는 그거 사랑했었고요.
1: 네.
0: 그런데 성바울 수도에는 제가 책을 사러 갔다가
1: 네.
0: 소개를 받았어요. 바울 딸 수녀님께서

0: 그게 낚였죠. 이렇게. 네. 아~ 그래서 바오르스톤에 갔는데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제가 성바오르스톤에 처음에 큰 매력을 못 느꼈어요. 저희는 활동적인 면이 크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때 저는 어떤 관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좀 두려움이 확 들었어요.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봉헌하겠다고 수도 성소를 걷는 건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고 여기가 더 좋고 이걸 따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볼 때 그러면 제일 매력이 없는 곳을 고르자.
1: 오히려 네. 네.
0: 이게 좀 그런 얘기긴 하지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보니까 성바오르스도회가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옷이구나. 네. 나한테 제일 좋은 옷이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채원님께서 진짜 천년성체에서 드린 기도는 들어주시는군요. 라고
0: 그러니까 그 수녀님은 내 천년성체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 기도를 빌고 나는 못하고 뭐 덕분에 제가 잘 됐지만요. 네. 근데 그 수녀님 제가 몇 년 전에 만났거든요. 길 가다가 봐서 이젠 나도 수도자니까 인사드리고 싶잖아요. 네. 수녀님 저 이렇게 잘 커서 수도자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 어디 성당 누굽니다. 했더니 수녀님이 누구세요?
1: 기억을 못하시는구나.
0: 워낙에 나이도 있으시고 여러 네. 공당을 돌아다니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 고해성사 때 그러잖아요. 이밖에 네. 기억하지 못한 죄도 용서하려고 하는 것처럼 수녀님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아니 그 바오르 딸 수녀님도 만나 혹시 보셨나요?
0: 아, 그 수녀님은 네. 제가 너무 참 좋아하고 감사하는 분이죠. 네, 이제 아우실리아 수녀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네. 그때 그 수녀님이 그냥 젊은 애가 책 사는구나라고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아, 저 친구한테 한번 성소로 초대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가족 수도에다 보니까 집도 네. 가깝고 네. 분원을 돌아다니면서 뵐 때도 있고 그러니까 뵐 때마다 그냥 전 약간 그 초심이 떠올라요. 감사한 분입니다.
1: 수녀님이 저 데리고 오셨잖아요. 약간 이런 그런 농담도 좀 하고
0: 네. 좀 더 애교가 많던 어릴 때 좀 더 많이 했고요.
1: 아니 그렇게 또 수도회 입회를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과정들이 좀 있잖아요. 좀 간략하게 좀 그게 어떤 과정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이제 수도회 입회에서 뭐 수도자가 되고 사제가 되는까지 이야기죠. 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듯이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를 보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원기 때 신학 학교를 가고요. 네. 뭐 수련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좀 더 기도에 집중하는 시기라 수련기 때 휴학을 하기도 하고 또 유기서원기를 그 후에 6년 정도를 보내는데요. 그때 또 마지막에 종신서원을 앞두고 또 휴학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품이 좀 더 늦어지지만 좀 더 깊이 다져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제로서 서품을 받는 거는 아마 그 물론 이제 교구 신부님분들도 똑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은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기도로서 다져지고 또 바오로인으로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음향 기술이라든지 네. 이렇게 책을 전달하는 기술이라든지 글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미디어 사도로 양성되는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바오로스도의 종신서원자 사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 그러한 또 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또 수도자로서 한 명의 사제로서 또 이렇게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 또 종신서원 하던 순간들 약간 뭔가 사제 서품 봤던 순간들 좀 기억이 나시나요?
0: 많이 나죠. 근데 또 이제 인생이 참 내 맘대로 되진 않는다고 특히 사제 서품 때가 좀 생각이 났는데 이게 약간 그런 욕심이 좀 있었죠. 이제 서품 전에 내 기도도 좀 되게 많이 하고 한참 막 열심히 숙과하고 막 은총으로 충만히 차올라서 서품식에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때가 제일 바쁜 거 아시나요?
1: 아 맞아요. 정신이 없어요.
0: 정신이 없고 네. 심지어 저는 11월 25일 서품이라 네. 한참 논문 쓸 때예요. 논문도 쓰고 또 일도 되게 그때도 라디오 드라마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네. 일도 많이 할 때고 그럴 때라 이제 근데 서품식은 하루 남았고 네. 그래서 그날 밤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 성물방에서 다음날 서품식 됐을 성작 성합을 그때 샀어요. 하루 전날.
1: 전날에요?
0: 양손에 그 성작 성합 상자 크잖아요. 네네네. 무거워 달래 하면서 한밤중에 이렇게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 죽겠다 이러고 들어왔는데 또 하루 전날 이제 전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서품식 중요하니까. 근데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전례 연습을 하는데 좀 기분이 나더라고요. 형제들이랑 있으면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참 내 수도 생활을 지켜주는 게 우리 하느님 통해서 기도하고 아까 성체성사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참 형제들이 나한테 힘이 돼주는구나. 힘들 때 힘을 한번 더 내게 해주나 해주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이제 미래에 또 수도자를 꿈꾸는 많은 성소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 미래의 성소자들 또 이제 듣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약간 우리 성 바오로 수도에 이런 매력 포인트가 있다.
0: 아, 저는 마침 또 성소 담당자라서
1: 아, 네. 네.
0: 이 방송을 보라고 얘기도 했고요.
1: 네네네.
0: 예, 성바울스도 왜 좋은 곳입니다. 왜 좋은 곳이냐면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 활동 수도회지만 제가 원래 관상 수도회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우리 아무리 활동 수도회라고 하지만 기도 정말 중요하십니다. 기도가 맨 중심이고 성체 조배를 매일 한 시간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성체로부터 그 신심을 끌어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체 성사는 모두, 교회의 모든 신심의 원천이자 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도회 정말 교회적인 수도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관상과 활동을 정말 잘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그리고 활동의 조화를 잘 이룬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삶도 참 좋지만은 내가 받은 일련 글쎄 세속적인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겠고 사회적인 어떤 일들 예를 들면 저는 음악이라든지 글 쓰는 거라든지 이런 달란트 같은 것들을 내가 받은 재능을 최대로 꽃피우면서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100%로 산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 네.
0: 100%를 다 쓰고 언젠가 떠난다면 아 그래 나는 다 살았다라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메리트 있는 수도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저는 우리 또 성바오로 수도회의 그런 메리트 중에 하나는 가족이 많다.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원래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우리 수녀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0: 맞아요. 네. 그 또, 기도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저도. 네,
1: 성바오로의 또 가족 수도회 수녀님들께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예, 장점이 있지 않나.
0: 맞습니다.
1: 밥이 맛있다도 있습니다.
0: 밥 네. 최고요. 그리고 수도원 고르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우리 또 수사님과 함께 신부님과 함께 오늘 재미있는 성소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나서 이야기를 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 좀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추천곡으로.
0: 아 마침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1: 네.
0: 그 성소의 여정에 있을 때 저도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유시아님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1: 네.
0: 그게 그 그대여 힘이 되주오 그대여 길이 되주오 이 말이 저는 정말 하느님께 바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성소자 때 혼자 그거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음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곡이니까 한번 녹음해보고 싶었고 해서 간단하게 녹음을 했던 곡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이거 듣고 힘이 많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뭐 당연히 사제가 됐지만 길을 찾는다는 건 끝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계속 가는 길이라 지금도 저도 길을 물으면서 참 많이 좋아하는 곡이라서요. 유지아님의 가리워진 길 커버했던 거 제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싶네요.
1: 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가리워진 길 우리 박특태 신부님의 커버곡으로 함께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우리 명님께서 오 가리워진 길 신부님 버전 짱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7504님께서 신신우신 통해서 다양한 이 능력 만렙에 신부님들께서 참 많이 계신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함께 보내주셨네요.
1: 아유 저는 그냥 먼지고요. 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0: 오늘 수요일엔 빵 먹자. 오늘 성바오로스도의 박특태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 이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우리가 함께 신부님 앞에 나눠져 있는 19개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 네, 이 질문들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지 저도 모르고요. 신부님께서 뽑아주시면 꼭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1: 아 너무 무섭네요. 이거. 네.
0: 어떤 색의 구슬을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1: 아, 색깔보다도 네. 우리가 맨 위에 우뚝 네. 서 있으니까 얘를 네. 뽑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0: 네, 맨 위에 있는 초록색 구슬 신부님께서 뽑아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나는 K 가톨릭 스타 쏟아지는 출연 섭외 딱 하나만 나가야 된다면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유퀴즈 온 더 블럭, 2번 라디오 스타, 3번 놀면 뭐하니, 4번 신신우신.
1: 신신우신이죠. 아유 저는 그래도 여기에 7년 이상의 정이 있는데.
0: 네. 오늘 나오셨네요. 그래서.
1: 그럼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또. 응했습니다.
0: 네. 약간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방송에서 출연 섭외가 오신 적 있으신가요?
1: 아 그랬던 적은 없고요. 뭐 네. 저를 찾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먼지예요, 먼지.
0: 만약에 좀 하나를 좀 골라서 나가신다라고 하면 어디를 나가보고 싶으신가요?
1: 방금 그 리스트를 들었는데 네. 라디오 스타는 정말 너무. 무서운 곳인 것 같아요. 네. 그 흐름에 끌려갈까봐 참 두려운 것 같고 어허. 그 유퀴즈 네. 참 이렇게 존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네. 친절한 곳이 좋아요.
0: 나중에 약간 복면가왕 이런 것도 한번 나와보시면 좋고.
1: 아 거기가 네. 어떻게 제가 그럼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립싱크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복면가왕에서 네. 최초로 립싱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기타 연습 좀 하시고
1: 이게 기타도 또... 핑거 싱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0: 질문을 하나 더 뽑아볼까요?
1: 아, 네. 예. 이 색깔이 파스텔이 정말 예쁘네요. 네. 이번에는 이 하늘색
0: 눈앞에 있는 또 하늘색 구슬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느님을 원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완전하신 분에게 가끔 실망감을 느낀 경험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1: 아 원망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제가 복잡한 감정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물론 사실 기도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전 지금 되게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선택한 제 삶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만나는 어떤 청년들이라든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좀 그런 갭을 많이 느껴요. 나는 이렇게 내 삶에 만족하고 있고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 중에 있어야 하는 걸까? 그때 하느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섣불리 결단 내리진 않으려고 해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데에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아, 그래도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도가 쌓인 것이 있구나. 분명히 언젠가는 정말 좋은 대답을 들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0: 세상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또 이제 청년들 요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참 많아요.
1: 맞습니다.
0: 저도 예. 이제 보면 뭐 보호 종료 청년도 있고 아동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정말 이제 폭력을 당하거나 네. 내가 뭔가 이런 범죄에 또 휘말린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0: 때로 나의 어떤 이 무기력함과 정말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약간 이런 마음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1: 예, 그럴 때 나만 너무 잘 사나 하는 부끄러움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것들도 여쭤보고 있어요.
0: 청년들에게 약간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시나요?
1: 청년들한테요, 글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일단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잘안 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취직도 안 되고 그때 그냥 제가 겪은 세상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 뭐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일이 단한 번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는 않더라. 원래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스탠다드고 우리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흔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흔한 게 우리의 삶인데 그럼 우리는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지? 한 번이라도 더 위로받을 수 있지? 한 번이라도 더 평안할 수 있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신앙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들도 반드시 온다는 거제 경험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곤 하죠.
0: 그렇군요. 또 이제 또 수사님의 그러한 말씀이 청년들에게 또 많은 또 위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
1: 예.
0: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딱더 뽑고
1: 아,
0: 네,
1: 예. 남자도
0: 질문을 네,
1: 핑크.
0: 남자 핑크니까요. 분홍색 하나 딱
1: 예.
0: 하고 주님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중반, 나의 50대를 상상해 본다면
1: 아,
0: 약간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에
1: 예.
0: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1: 아, 저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0: 네.
1: 이제는 노는 것보다 쉬는 게 좋다고. 그냥 50대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0: 네.
1: 아프지 마라. 건강해라. 기운이 있어야 뭘 하지. 근데 확실히 그좀 사람이 힘이 있어야 내가
0: 네.
1: 좋아하는 것들도 재밌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0: 맞아요.
1: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0: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의 또 성소자들, 정말 또 특별히 바오로 가족에 또 함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소자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예, 우리 성소자분들 그리고 혹은 앞으로 또 성소를 꿈꾸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저는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때로는 가치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재미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와 활동, 관상과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음악 관련된 작업들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글을 쓰고 있는 작업들, 라디오 드라마를 만드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창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가로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하느님이 하는 일과 가장 비슷한 일이다. 세상을 만들고 등장인물을 만드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그 등장인물들 간의 사람과 사람들의 개연성,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혹은 음악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들이 좀더 하느님을 이해해 나가는 시간, 그리고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삶을 참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초대할 만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수도회로 오세요.
0: 오늘 성바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 했는데요. 신부님 오늘 어떠셨나요?
1: 아, 예, 뭐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0: 네.
1: 이렇게 신부님으로 오긴 했고, 뭐 저도 신부가 맞긴
0: 네.
1: 맞지만 저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기본 마인드셋은 수도자가 바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 요즘에 수도 생활이라는 것을 저 안에 화두로 삼고 있으면서 참 10년 넘게 했는데도 그게 다시 화두가 되더라고요.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 같이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 수도 생활, 이 수도라는 용어가 원래는 동양 종교에서 가져온 용어잖아요. 차용한 용어죠. 우리 영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수도를 통해서 득도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어떤 결과주의와 같은 건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쪽 종교에서도 말하는 것이 득도를 한 다음에 내가 얻은 도를 가지고 닦아나가는 것이 수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득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런데 한 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체화되고 육화되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그걸 계속 닦아나가고 또 청소라는 게 먼지를 쓱 닦아도 다시 쌓이는 게 청소니까 또 다시 닦아나가고 평생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고 수도사들조차도 그리고 일상을 사시는 모든 분들도 수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남들 판단하고 왜 쟤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저것밖에 안 돼.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단지 나도 저 사람도 과정 중에 있구나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관대하게 사는 것이 그런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또 우리 신부님의 또 앞으로의 수도 생활 예. 함께 또 주님은 좀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성바오르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너무나도 이렇게 반갑고 뭔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런 또 형제 안에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이야기 함께 들으면서 성소라고 하는 게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느님의 성소를 받고 그 길을 또 기쁨과 은총 안에서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그 길 위에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이죠. 8월은 이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로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 함께 만나보는데요. 내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책방지기 오십니다. 공감과 언어로 소통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고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건강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 옆 키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고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대구시 PBC 특집 방송 부교구장님 그분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특집 방송 부교구장님 그분이 알고 싶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나경 안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청주교구장이었던 김종강 심온주교를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으로 임명하신 지 석 달, 대구에 부임하신 지는 두 달이 다 돼갑니다. 처음엔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그 낯선 발걸음 안에 우리 교구민들을 향한 큰 뜻과 계획을 담아두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대는 단순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잘해주는 걸 넘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뜻한 환대의 시선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익숙해져 가길 바라며 이번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심온 대주교님과의 특별한 만남,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부교구장님 취임 미사 때 입당 성가로 불렀던 곡이기도 하죠. 가톨릭 성가 304번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였습니다. 그럼 잠시 후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과 만나볼 텐데요. 이 인터뷰는 지난 12일 수요일에 녹음됐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대주교님께 전하고픈 이야기 있으시면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0931번 또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CPBC 빵으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대구 CPBC 특집방송 부교구장님 그분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백화점 대백플라자 영진전문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2026년 우리 교구에 큰 선물이 도착했죠. 어떤 선물인지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으로 부임하신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이십니다. 대주교님을 향한 교구민들의 반가움과 기대의 목소리가 교구 안팎으로 가득한데요. 앞으로 대주교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그 여정이 참 기대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담을 통해 우리 대주교님의 삶과 신앙 그리고 우리 교구민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들을 깊이 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찾아주셨어요.
3: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0: 아, 저희가 한 두 달간 목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목 좀 이렇게 끼워두고.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대주교님께서 대구 CPBC를 사랑하신다면서요.
3: 그렇죠. 제가 네. CPBC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네. 큽니다.
0: 맞죠.
3: 그럼 들뜬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리고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3: 네.
0: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저희도 이미 우리 대주교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네.
3: 저의 패착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참 놀라긴 했거든요. 제가 그날 그냥 엉겹결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아, 너무나 큰 말이라는 생각 또 들었고 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 놀라면서 그 글귀를 봤는데 제가 네. 엉겹결에 그 말씀을 드리고 나니 그렇게 막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이미 그 사랑의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고 저도 그 말씀 듣자마자 가슴에 콕 꽂혀가지고 계속 네, 따라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대주교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오늘 특집 방송 제목이 부교구장님 그분이 알고 싶다. 입니다. 제목 어때요?
3: 너무 좋긴 했는데 저는 두려운데요. 저는 그게 뭐 네. 연구할 만한 가치가 많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늘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0: 저희는 너무 궁금해서 우선은 이제 대구에 오신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으니까 그 두 달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첫 번째 코너 대구에 살아보니 말입니다. 입니다.
3: 대구에 살아보니 진짜 덥네요. 일단
0: 네, 맞아요. 이런 거 너무 더운지 음식은 네. 어떠신지 제가 차근차근 파헤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26일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으로 임명이 발표되시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청주교구장에서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아직 뭐 두 달이 채 안 되기는 했지만 적응을 다 하셨나요?
3: 네, 뭐 적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직 열심히. 하는 중이시다. 네,
3: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적응했다 하는 말은 너무 교만한 말 같고 그러니까 아직 더 많이 배우고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러면 제가 여쭤봐 볼게요. 우리 대주교님이 오시고서부터 대구의 폭염이 시작됐잖아요. 그 말로만 듣던 대프리카를 체험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3: 예, 올해가 뭐 전국적으로 덥기도 했고 맞아요. 대구는 더위의 맛이 좀 다르다고 할까? 그 청주에 있을 때는 아우 덥다. 근데 여기는 뭔가 그 청양고추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 더위 안에. 그래서 아, 좀 다르구나 대구 더위는.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 본 게 남자분들이 양산 쓰고 다니는 모습 좀 봤어요. 그래서 네. 청주에서는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는데 저도 비서신부님이 어느 날 양산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0: 우와.
3: 쓰고 다니세요. 네, 써보니까 써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0: 그렇죠.
3: 대구는 대구구나.
0: 맞습니다.
3: 아주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또 대프리카를 좀 체험하시니까
3: 대구 사람이 되어가는
0: 맞아요,
3: 과정.
0: 맞아요. 네, 그 과정으로 좀 인정해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3: 옥수수가 아닌 팝콘이 되는 과정.
0: 아, 그 짤 보셨군요. 너무 잘 적응하고 계신데. 네,
3: 그 정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0: 맞죠. 근데 이렇게 더울수록 왜 어르신들이 더울수록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대구에 오셔서 가장 맛있게 드신 메뉴가 있으실까요?
3: 아, 이거 사실은 공개하면 안 되는 메뉴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탕탕이를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0: 탕탕이?
3: 대구 와서 탕탕이를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약간 청양고추 같은 걸 썰어서 이렇게
0: 맞아요.
3: 한 걸 먹어봤어요. 청주에서는 탕탕이를 잘 먹질 않아요. 그래서 외부를 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왔는데 처음으로 저를 데려가신 분이 그곳을 갔어요.
0: 탕탕이 집에요.
3: 탕탕이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0: 어머,
3: 이런 음식 대구는 음식 말해도 되나 맛없다고 서운한.
0: 대구 그런가요? 어머나.
3: 대구 가면 프랜차이즈도 맛없다고 그렇게 듣고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0: 맞죠. 네. 여러분 우리 부교구장님께서 대구 음식은 맛있다 인정해 네. 주셨습니다.
3: 맛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0: 근데 저는
3: 탕탕이
0: 뭐,
3: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0: 세상에 뭐 막창 이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탕탕이.
3: 막창은 신학생 때 좀 먹어봤어요. 그래서
0: 아,
3: 그때들 맨날 그런 질문해서 야 이건 언제 삼키는 거야 도대체.
0: 찌기죠.
3: 그래서 양념이 빠지면 삼키는 건가 아니면 뭐 더 부드러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막 농담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0: 그리고 30년 후에는
3: 탕탕이로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대구 음식 맛있구나.
0: 이 대프리카에 지금 탕탕이까지 섭렵하셨으면 이미 대구 시민이신 것 같은데 뭐 잘 적응하고 계시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에 적응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대구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그러게요. 그건 뭐 두 달 살아본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냥 흔히 듣는 제가 대구를 올 때 조금 더 생각했던 것이 뭐 신학생 때 기억 그런 것들인데 그 대구 신학생들은 저희를 보면 충청도 사람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애들이 신학교를 왔어?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은 대구 신학생들 보면서 저들은 깡패들이 신학교로 왔어? 이런 그런 느낌의 차이?
0: 네. 네,
3: 그런 충청도 사람들은 속 얘기를 천천히 꺼낸 편이고 네. 대구 사람들은 좀 바로바로 바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0: 하죠.
3: 뭐 그냥 사람으로서는 어떤 성향의 차이? 뭐 방식의 차이일 뿐인데 그게 어릴 때는 되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사는 건가? 근데 이제 살아보고 뭐 친구들도 오래 사귀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것에서 어색함이나 이런 건 없어요. 대구 사람이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크게 갖는 건 없어요.
0: 그래요.
3: 대구는 뭐 좋은 신자들 열심히 한 교우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신부님들도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좀 더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큰 차이나 그런 건 잘 못 느껴요. 그냥
0: 이렇게 멋지게
3: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0: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셨지만 이제 과거 이야기를 빌면 대구 사람들은 깡패 같다.
3: 대구 신학생들은 대구 사람들은 아니고 대구 신학생들은 깡패들이 많나 신학교를 뭐 이런 농담을 우리끼리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네. 그리고 말씀해주셨듯이 사실 우리 대주교님께서 30년 전에 대구 가톨릭 대학교 대신학원을 졸업을 네, 하셨잖아요.
3: 네. 네,
0: 사실 뭐 이미 대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네. 그 30년 전의 대구와 지금의 대구에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3: 그러게 아직 제가 이제 두 달밖에 안 살아서 대구를 경험했다고 보다는 대구 교구청을 경험하고 있어서
0: 그렇겠네요.
3: 대구 교구청은 되게 좋아졌어요.
0: 아하.
3: 건물도 달라졌고
0: 큰 변화죠.
3: 그렇죠. 네. 제가 신학생 때 어릴 때 봤던 교구청과 지금의 교구청은 뭐
0: 그쵸,
3: 개벽한 그쵸. 세상처럼 멋지고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아, 교회가 훨씬 더 뭐라 할까 진취적이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앞을 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되게 좋아요.
0: 아.
3: 제가 있던 뭐 신학교도 보고 그렇지만 네. 다 모든 게 새로워지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구나 그런 대구 인상을 받고 있어요. 대구 네. 교회만 봤으니까 제가
0: 아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변화를 우리 교구가 이제 대주교님과 함께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3: 그러게 저와 함께 오렌지색 피로 변화될 대구를
0: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대구에 계셨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 이상재 가스동 사장 신부님을 비롯해서 대구의 동기 신부님들이 많으실 텐데 네. 처음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이제 소식이 발표 나고 나서 동기 신부님들께 축하 연락이 좀 왔나요?
3: 한 통도 안 왔습니다.
0: 잠깐만요. 지금 사장 신부님 어디 계시죠?
3: 네, 아마 네. 저도 연락을 안 했고 신부님들도 아마 일부러 연락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마음들이 다 뭐랄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받아들인 그런 시간이 뭐 쉽진 않았고
0: 네.
3: 그분들도 이 놀라운 소식에 마음으로 기뻐하셨다는 소리는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서 다 들었지만 그거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동창은 더 어려움이 있어요.
0: 네.
3: 동창을 또 보호해야 되고 지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설 수도 없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비슷했던 감정이에요. 그래서 대구 있는 동창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금도 연락을 개인적으로는 안 해요. 같이 이제 뭐 동기 모임을 한다 그러면 만나지만 개별적으로는 제가 연락을 안 드려요. 아직은 제가 이제 대구 전체를 바라보고 어떤 그런 걸 배워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0: 네.
3: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동기분들도 그걸 기다려주고 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서로
0: 그렇구나.
3: 멀리서 응원하는
0: 네.
3: 그런 신부들의 세계는 좀 그런 것 같아요.
0: 저는
3: 막 축하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0: 네네네.
3: 물론 마음으로 깊은 축하를 하지만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서로 조심하는 시간.
0: 저는 마냥 그냥 세상적으로 뭐 형님 축하해요 네. 이랬을 줄 알았는데
3: 술 한잔 합시다
0: 네.
3: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좀 더 조심스럽고 네. 또 그 무게감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고
3: 네.
0: 걱정도
3: 그러다
0: 있고
3: 보니까 더 조심스럽게
0: 그러셨군요.
3: 기도는 다들 이제 뭐 저희도 단톡방 있으니까 기도한다 소리 맞다 그렇게
0: 네. 물론 이렇게 뭐 동기 신부님들도 마음으로 또 우리 대구 대교구의 온 교구민들이 사실 우리 대주교님을 정말 환영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우리 교구민들께 화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주교님의 최애 곡을 한두 소절만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3: 꽃 피는 동백섬에 이런 거 불러도 되는 거예요?
0: 가요 무관합니다. 아니,
3: 농담입니다.
0: 우선 곡 소개부터 해주시면요. 어떤 곡이죠?
3: 저는 제가 주교가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노래라는 노래를 그때 막 저는 유학하고 들어와서 생활성과를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노래를 접해서 우연한 기회에 질문을 받아서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때는 좋아했던 거 맞아요.
0: 네.
3: 이 노래를 한 4, 5년

0: 계속 들었더니 이제는 좋은 노래이지만
1: 이제 업데이트 할 때가 됐어요.
0: 저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저는 그 노래도 또 좋아해요. 나는 천주교인 이유인가? 그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1: 나는 천주교인이요.
0: 네,
1: 너무
0: 그
1: 뭔지 모르죠.
0: 노래를 어떤 합창단이 부르는 걸딱 듣고
1: 네.
0: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1: 그렇다면
0: 좋다.
1: 후렴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0: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천주교인이고
1: 오!
0: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가사가 너무 비장하고 너무
1: 맞아요.
0: 좋고 그래서 그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울컥했어요.
1: 그쵸,
0: 네.
1: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대중교님이 직접 불러주시니까, 어우, 더 울컥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대중교님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까? 제가 우리 대중교님이 가무의 일가견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말
0: 그렇지
1: 예, 그
0: 않습니다.
1: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뚜둥! 이거 언제적 사진이에요?
0: 저는 이 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사진을 자꾸 나오더라고요.
1: 네.
0: 제가 보니까 신학생 때예요. 신학교 안에 그룹 사운드 보컬 팀이 있었어요. 그
1: 네.
0: 에파타라고.
1: 에파타.
0: 되게 시끄럽기만 하고 잘못해서 에파타인데 그때 저기서 기타 치며 노래할 때 같아요. 한
1: 우와.
0: 신학교 한 4학년에서 대학원 올라갈랑 말랑 한때 그때 거예요.
1: 세상에. 눈을 감고 지금 감미롭게 부르고
0: 그런
1: 계시고.
0: 것 같진 않고 부끄러워서 눈을 못 떴을 거예요.
1: 아니, 기타도 치세요, 근데?
0: 그때는 공부 안 하고 저런 걸할 때라 좀 쳤어요.
1: 어, 세상에. 다음에 오실 때는 기타를 한번 또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야금 병창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1: 그럼 뭐든지 좋아요. 네, 이렇게 멋진 노래도 한 소절 불러주셨고요. 또 우리 대주교님의 최애곡, 나는 천주교인이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특집방송 부교구장님 그분이 알고 싶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대주교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 코너는요. 제가 좋아하는 건 말입니다. 입니다.
1: 아, 네.
0: 혹시 제가 누구 성대모사 하고 있는지 아시죠?
1: 그 뭐 김상중 씨죠? 맞아. 그분
0: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인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 말입니다.
1: 제가 좋아하는 건 말입니다.
0: 아 이런 거 다 해주시고 최고. 아, 저희가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좀 살살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교구에서 송별 미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우셨다는 후문이 들리던데요. 나는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네, 나는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이다. 어느 쪽이신가요?
1: 후자입니다.
0: 웃음이 많은 사람이다. 하긴 지금도 좀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시긴 해요.
1: 저는 웃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고.
0: 혹시 웃음도 많으시고 눈물도 많으세요?
1: 눈물은 이제 갱년기 들면서 많아졌어요.
0: 아, 그러신 거군요. 그래도 웃음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네. 이 환한 미소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나의 원래 음식 취향은 이것이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마라탕. 네.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곰탕. 어느 쪽이시죠?
1: 마라탕이죠.
0: 마라탕이세요? 하이파이브! 저도 마라탕이거든요. 진짜 네. 마라탕 좋아하세요?
1: 네. 매운 음식을 주로 좋아해요.
0: 정말요?
1: 아까 탕탕이 얘기도 그랬잖아요. 매운 청양고추를 넣어줘서 더 맛있었다.
0: 맞네요. 와 오늘 상상도 못한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주교는 매운 거 먹으면 안 돼요?
0: 아, 하긴요. 아, 제가 선입견이 가득하네요. 아 근데 청년들과도 함께 이렇게 마라탕 먹으면서 좀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1: 기회가 되면.
0: 네. 그렇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대주교님께서 좋아하시는 살짝 매운맛 질문입니다. 우리 대주교님께서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대구에서 KBO 리그가 열린다면 이 팀을 응원할 것이다. 대구에 뼈를 묻어야 하니 로얄 블루 파란색의 삼성 라이온즈. 네. 그래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쨍한 오렌지색의 한화 이글스. 선택은요?
1: 하나 이글스.
0: 아! 잠시만요.
1: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0: 아, 그 정도로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대구 시민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1: 제 2의 팀으로 일단 자리는 했습니다.
0: 아, 그러면 제 2의 팀. 알겠습니다. 그 저희 같이 이렇게 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 오렌지색 입고 계신 거예요?
1: 입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응원을 합니다.
0: 그래요. 사실 뭐 이런 경쟁보다는 같이 운동하는
1: 그럼요. 즐겁게
0: 스포츠 정신
1: 다 응원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모든 팀을 근데
0: 눈물이 나대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대주교님께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아이디어도 얻는다. 새벽형 올빼미도 울고 갈 달빛 감성 저녁형. 언제 에너지가 풀 가동되세요?
1: 저녁형.
0: 저녁형이세요? 네. 그럼 혹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한 5시 반?
0: 어휴, 새벽형 아니세요?
1: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제의 삶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뿐이고 네. 저는 늘 알람을 켜야 일어나요. 제가 보니까 저녁에 집중도 잘 되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신부로 산다는 건 아침 기도도 해야 되고 아침 미사도 해야 되고
0: 어머나.
1: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0: 와, 날 타고난 어떤 성향까지 바꿔버린 그런 사제의 삶을
1: 어쩔 수 없는
0: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앞으로 연락드릴 일 있으면 저녁에 연락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이렇게 짧게 제가 양력 소개를 빠르게 해드리면 1996년에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만 5년이 채 안 돼서 교황 청립 성바오로 국제선교신학원 부원장으로 가신 후 청주교구 청소년사목국장 대전가톨릭대학교 교수 등등을 맡으시면서 분당 사목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황님께서 이제 새롭게 소임지 선택권을 다시 주신다면
1: 그러길 바랍니다.
0: 다시 주신다면 조용한 시골 성당의 주임 신부 대 그래도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선택은요?
1: 조용한 시골 신부.
0: 저희를 버리시는 건가요?
1: 버리는 건 아니고 저의 취향으로 간다면 네. 조용한 시골. 제가 첫 신부도 시골 본당에서 했고 그게 마음이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시골에서 신자들과 정겹게 살아가는 그게.
1: 그렇군요.
0: 네.
1: 근데 이제 뭐 현실을 바꿀 수
0: 예, 바꿀 수
1: 없으니까.
0: 없으니까 더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1: 대신에 우리 교구민들을 저희가 시골의 어떤 넉넉함, 그런 친근함, 그렇게 대해드리면 되죠. 그쵸?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1: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 말입니다.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선택하기가 좀 쉬우셨나요?
0: 뭐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1: 아, 네. 그래도 빠르게 선택을
0: 네.
1: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교구 신자들이 대주교님께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보면서 좀 직접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주교님도 아마 저희랑 비슷한 마음이지 싶은데, 혹시 성당 다니시면서 신자들한테 서운했던 적 있으신지, 혹은 진짜 힘이 된다, 감동받으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신자들에게 서운했던 점, 감동받았던 점 있으세요?
0: 저는 서운했던 기억은 없어요.
1: 솔직하게.
0: 솔직하게.
1: 진짜요?
0: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감동받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실은. 근데 그냥 작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첫 본당 할때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1: 네.
0: 주일날이면 늘 검은 비닐봉지를 갖고 오셨어요.
1: 뭐가 들었을까요?
0: 그건 저를 위한 뭐를 늘 가져오셨어요. 한 주도 제가 2년을 했는데 제 기억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가져오셨어요. 저를,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을 사랑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 사제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놀랍기도 했고, 고마워하기도 했고, 아, 그런 분들의 사랑을 좀 배워야 되는구나, 사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1: 빨리 검은 봉지 좀 준비해 주시고요.
0: 네, 검은 봉지여야 합니다.
1: 네, 뭐가 들었는지 알
0: 뭐가
1: 수
0: 들었는지
1: 없는.
0: 모르는.
1: 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뭐 크든 작든 그 마음에.
0: 뭐 채소 한 포기, 고구마 하나, 뭐 진짜 정말로 소소한 걸 주셨어요. 뭘
1: 네.
0: 사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걸 이렇게. 근데 거의 제 기억에는 한 주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1: 저도 전해지는데도
0: 그분. 네,
1: 감동이네요.
0: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제가 뭐 사제생활 몇년안 했을 때니까 큰 깨달음이 되었던 것
1: 그게 또뭐 기도가 될 수도
0: 같아요.
1: 있는
0: 그럼요.
1: 거니까 저희 나름의 또 작은 검은
0: 예.
1: 봉지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교구민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월성 성당에 다니고 있는 청년인 이태관 엘리아라고 합니다. 주교님도 미사에 가기 싫거나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으신가요?
1: 아, 현실적인 질문이다. 저도 궁금해요.
0: 네.
1: 네. 진짜요?
0: 네죠, 뭐 제가. 저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부가 안 됐으면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냥 미루어 짐작할 때.
1: 네.
0: 잘 됐으면 레지오를 하면서 2차 주회 하는 생각으로 레지오를 할 정도 수준이 아닐까?
1: 2차 주에
0: 거기에 현혹되어서 레지오를 하는 정도의 수준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건
1: 네.
0: 아니지만, 저의 신앙은 그 정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늘 기도가 어렵고, 하지만, 기도를 안 하진 않지만, 기도한다는 건늘 어려움을, 내가 하느님 앞에 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이해는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하기 싫은 날, 또 기도가 잘안 되는 날도 그 앞에 가 있는 것이 내가 하느님 앞에 서려는 노력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은 나를 조금씩 바꿔주시긴 해요. 내가 정말 피곤한 몸으로 어제처럼 늦게 자고 아침 일찍 가면 피곤한 마음으로 눈으로 가 있으면서 기도 잘 못하고 분심하다가도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시고 하기 때문에, 기도는 질문하신 청년의 질문처럼 저도 하기 싫을 때도 많고 형식적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계속 나를 앞으로 하느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느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에, 혹시 기도하기 싫은 분이 있으셔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앞에 서면 하느님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하느님 앞에 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1: 정말 인상적인 말씀이에요. 기도란 하느님 앞에 서는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싫을 때 그냥 하느님 오늘은 좀 기도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0: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1: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한결 그 부담감이 저도 좀 내려가네요.
0: 네.
1: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4: 조교님, 저는 이안이 알폰시아인데요. 제가 이제 곧 청년 성찰을 하는데 성찰을 입에 넣고 소원을 빌면 단 한 가지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소원을 빌지 고민인데 조교님은 어떤 소원 빌셨어요?
1: 어머나, 이번에 어린 아이의 질문이네요. 천년성체 소원.
0: 저 천년성체 너무 일찍 해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1: 정말요?
0: 조금 천재적이었나 봐요.
1: 역시 떡잎부터 남다르셨군요. 네,
0: 약간 행정상 착오로 1학년 때 일찍 했는데 네. 그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간단히 교리 받고 아멘 크게 해. 그리스도면 아멘 크게 해. 그래서 아멘을 크게 했던 기억, 그리고
1: 어머나.
0: 놀라웠던 기억은 제 머리에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 어린이가 원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어린이에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뭘 갖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1: 우리 친구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너무 어려운 답인가? 미안한데요.
1: 혹시 주교님께서 이제 천년성취하는 아이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바로.
0: 그러게요. 천년성취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세요. 하느님은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지금 당장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 내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하는 기쁜 시간이니까 네. 열심히 잘하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막 듣게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 대표적인 세 분의 질문만 들어봤는데 이렇게 질문 다 들어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세 개만 해주셔서.
1: 네, 또 그래도 저도 정말 좀 귀담아 듣는 그런 멋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결국 정확히 보면 우리 신자분들이 대주교님의 신앙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코너는요.
5: 제 신앙은 말입니다.
1: 입니다.
0: 제 신앙은 말입니다.
1: 한번 해주세요, 다시.
0: 제 신앙은 말입니다.
1: 네. 우리 대주교님의 신앙은 말입니다. 3대에 걸친 구교 집안에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이 3대에 걸친 신앙, 대주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실제로는 3대는 아니고요. 한 5대쯤 되죠. 고조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대째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저는 그러게요. 신앙은 늘 물려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은 잘 찾아내기가 어려운 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교우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신앙은 바울사도도 그랬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전해받은 신앙을 나도 전해주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거를 나눠주는 것, 전해주는 것. 그래서 신앙은 늘 전수받고 전수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부모님, 뭐 그 위에 저희 조상님들이 신앙을 가지셨던 거를 당연히 지금 감사하게 받아들인 입장에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저도 물려줄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소망으로 네. 살아가는 그 정도입니다.
1: 그렇군요. 그렇게 5대째 신앙을 전수 받으셨는데 근데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그냥 뭐 말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 혹시 그런 가족 안에서 그런 신앙을 좀 전수 받은 좀 그런 좀 기억, 구체적인 기억이 있으실까요?
0: 구체적인 기억은 너무 흔한 스토리지만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제일 큰 것이죠. 가족이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뭐 졸면서 있기도 하고 안 하려다가 혼나고 앉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 안에서 제가 이런 기도의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추억이고 큰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금도 신앙을 지키는 데는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던 그것이 저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엉터리 신앙인이지만 견뎌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억, 그런 추억은 소중한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했던 기도의 시간.
1: 소소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함께
0: 예,
1: 기도하는 거.
0: 지금은 너무 그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가족이 모일 시간도 없고 그러자니 기도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큰 노력이 들어서 제가 교우분들에게 그 말씀은 드리지만 얼마나 어려울까는 알고는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일 수도 없는데 가족 기도를 하라 그러니 얼마나 큰
1: 숙제죠.
0: 숙제예요. 근데 함께하는 것이 가족 안에 없으면 가족도 어떤 추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1: 오늘 밤, 네, 우리 가족과 함께 기도를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식사 전
1: 아, 네,
0: 기도더라도 한번
1: 맞네요.
0: 손을 꼭 잡고.
1: 맞아요. 식사 전 기도도 같이 안 하는 가족 얼마나
0: 그럼요.
1: 많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걸어오신 이 사제의 길에서 우리 처음 사제 서품 선고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1서 13장 2절의 말씀을 삼으셨고 또 주교 서품 선고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루카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정하셨는데요. 이 선고들을 어떤 마음으로 정하셨어요?
0: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저는 사제 서품 때 선고를 안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1: 안정해도 돼요?
0: 이유 정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사제로 살면서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의 첫 자리에 놓고 살아봐야지 하고 이제 모토라고 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교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어차피 그렇게 살지도 못할 걸
1: 너무
0: 이렇게 남들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1: 감사하십니다.
0: 서품 상본 같은 걸 해요. 다 친구들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할
1: 네.
0: 수 없이
1: 따라서 하신 거예요?
0: 따라서 그냥 하다 보니까 언뜻 생각난 성경 구절이 그거였어요. 가장 흔한 성경 구절.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고 그거랑 상관없이 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많이 했죠.
1: 너무 겸손하세요, 우리 대주교님.
0: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살 거면 안 갖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니 그것도 좀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1: 아유, 그래도 오늘 약간 인터뷰가 예상이 안 되네요, 답변이.
0: 주교가 될 때는 조금은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이제 그래서 이제 난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 앞부분을 이제 대부분 신자분들은 말해요. 저는 그 소풍선거 길어요. 저희가 실제로 마음에 둔 거는 후반부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내가 돌아오거든 형제들을 위해 힘이 되어다오. 이것이 제가 부주교가 될때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 복음 구절에 이어서 나오는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네가 이제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 이 형제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타일러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반부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핑계이기도 하고 아직 회개를 덜 했으니까 조금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1: 돌아오면
0: 저의 그 예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회개해라. 이제는 회개해야지.
1: 네.
0: 그리고 이제는 회개했다면 네가 형제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주교를 또 저를 또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래도 회개 안할 거야 하는 그런 초대라고 생각했고, 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형제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 삶을 이제는 내어놓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구절을 좀 마음에 두긴 했어요.
1: 네, 이미 근데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살고 계시고 제 눈엔 그런데.
0: 그렇지는
1: 네,
0: 못합니다.
1: 아유, 근데 궁금한 게요. 그럼 왜그 뒷구절을 선구로 안 정하셨어요?
0: 그 뒷구절까지 다 정한 건데 이렇게 쓰다 보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만 쓰게 돼서
1: 그냥 길어서.
0: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만 다른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거기부터 쭉 해서 뒤에까지인데
1: 네.
0: 그분들이 쓰다 보니까 짧게 쓰게 되든가 아, 나는 너를 기도하였다가 저분의 성구구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굳이 제가 뭐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1: 그렇게 된 거였군요.
0: 제 마음에는 이 뒷구절이

0: 그 길도 사실은 힘겹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딴 길을 하셨다고 엄청 잘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아,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런 거구나 생각해요. 어느 길을 가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며 삽니다. 그래서 다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뭐 그런 아쉬움을 갖고 살진 않아요. 제가 가는 길을 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고 살 뿐이지.
1: 오, 네. 근데 이런 마인드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미련이 남는다 하면 내가 그거 했다고 한들 잘했겠나. 이것도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이네요. 아, 그러면 그동안 이제 사목을 하시면서 동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던데요. 대주교님께서 생각하시는 동행하는 사목은 어떤 모습일까요?
0: 어렵습니다. 대답하기는. 동행한다는 게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동행이란 거는 계속 같이 가줄 때만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지 길을 돌아서면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들 때만 동행이 되는 거라서 조심스러운 말이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동행하신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제 인생, 여러분 인생, 누구의 인생이든 그분이 계속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제로 산다든가 사는 삶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동행이 되어야 하고 그 동행은 말 없이 곁에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1: 그저 있는 거. 곁에.
0: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것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에 대한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거기서 만남도 시작되고 함께 걸어갈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듣고 조용히 있어주고 있는 듯 없는 듯 계속 그 삶에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제의 삶도 그런 것이지 않을까. 조용히 신자를 곁에 있어주는 것 그들의 소리를 듣고 뭐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1: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동행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니라 이렇게 부교구장님으로 오신 게 참 무거운 어떤 짐이 되기도 할 텐데요. 그래도 이 달릴 길을 다 달리신 후에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주교로 이런 사제로 기억되고 싶다 바람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는 뭐 크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될 욕심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느님을 따르려 애썼던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보인다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1: 아유, 끝까지 겸손하시네요.
0: 겸손한 게 아니라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1: 이렇게 겸손한 목자를 우리 곁에 보내주신
0: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제 주제를 조금만 알으려고 노력하는
1: 거. 아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대주교님과 같이 하니까 막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0: 아니 저 편하게 하셔서 제가 편하게 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1: 인터뷰 하자고 이렇게 모셔놨지만 오늘 정말 그냥 대주교님이랑 손잡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정말 동행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이런 분을 우리 대구대교구에 불러주신 우리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대주교님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집방송 부교구장님 그분이 알고 싶다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대구 CPBC 특집 방송 부교구장님 그분이 알고 싶다. 그분을 좀 알게 되셨나요? 우리 현 9504님께서 방송 시작 전부터 웜에 이렇게 궁금 또 궁금하게 하시면 웃잡니까? 하고 이분은 뭐 전라도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함께 궁금하다고 또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직 한화 이글스를 놓지 못하신 우리 시몬 대주교님과 동기이신 이상재 가스톨 신부님도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한화다 하고 역시 동기사랑 나라사랑 이 깊은 의미 해석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0923 티나님, 울 대주교님 난감하셨겠어요. 네, 짓궂은 질문들이 몇 개 있었죠? 그럼에도 전혀 빼지 않고 전혀 뻔하지 않는 솔직하고도 겸손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시몬 대주교님 고맙습니다. 또 율리안나님, 성지 가서 찍어왔어요 하고 성지에 걸린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어떤 포스터 인증샷도 보내주셨고요. 엘리사비님은 대주교님의 요즘 최애곡 나는 천주교인이요 들으시면서 이 한 소절에도 울컥한다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언젠가 대구 CPBC에서 더 긴 버전으로 들어볼 수 있다면 좋겠죠. 또 8172님, 저도 기도란 하느님 앞에 서기 어려움을 마주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역시 대주교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는 이 짧은 질문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1820님, 매운 것도 더운 날씨도 다 힘드실 줄 알았는데 다음엔 매운 떡볶이 도전 어떠셔요? 더위는 대구 토박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런 따뜻한 고백 문자 보내주셨고요. 주교님께서 왠지 매운 떡볶이도 좋아하실 것 같죠? 저도 떡볶이 좋아하는데 우리 대주교님과 다 같이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2905님, 따스하신 성품이 라디오 너머로 가득 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인터뷰하는 내내 그 따뜻함에 뭐랄까 저도 동화가 돼서 왜 요즘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기가 자존감이 높은지 모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지 모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몬 대주교님이 딱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대구 CPBC 청취자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모든 문자를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대주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복돋아 주어라. 우리 부교구장님의 사제서품 선구와 주교서품 선구라고 소개해드렸죠. 그렇게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랑으로 우리 교구민들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참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길 우리 역시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동률의 동행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현정 마리아, 구성 이지혜 채칠리아, 진행의 오나경 아네스였습니다. 대구 CPBC 특집 방송 부교구장님 그분이 알고 싶다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지곡성당 이동혁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 광고 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우주소녀의 You Got 듣고 왔습니다. 7309님 안녕하세요. 울산 도배하는 베로니카입니다. 잘 지내셨죠? 귀 힐링하고 있어요. 아, 더워도 작업은 진행해야 해서 듣기만 하다가 오늘 문자팅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 저희 남쪽이 비가 엄청 오다가 또 폭염이 또 찾아왔다면서요. 아우, 도배할 때 힘드시겠다. 그쵸? 도배하는 그곳에는 뭐 에어컨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예. 이게 잘 말라야 되니까 그 큰 선풍기는 있으려나요? 아무튼 이 더위에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예. 그래도 일감이 끊이지 않고, 예.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베로니카님, 어서 오세요. 김명숙님, 빗띠 안녕하세요 하셨고, 김정동님, 성당의 100일기도 시작했어요. 수능 100일기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능 100일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익명으로 해야 돼요. 네, 박님인데요. 저는 남편 커피 타주고 침 한 방울 뱉었어. 너무 화가 나서. 30년 전 신혼 때요. 저 아는 분은 남편 칫솔로 다른데 청소하고 다시 꽂아놨다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미워서 뭔가 티나지 않는 복수? 이런 거 해야 될 때. 아, 커피에 침 한 번. 집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항시 조심하셔야 돼요. 암살자는 가까이에 있다. 칫솔에서 이상한 맛이 나지? 이런 거. 예. 커피가 예전과 좀 맛이 좀 다르다. 예. 국에서 자꾸 이상한 건더기가 나온다. 이런 거 항시 조심하시고 서로에게 예, 잘해줘야 됩니다. 아유, 이거 웃어도 되나? 아, 자, 수요일 2부 시간은요. 우리 점잖으신 이대화 음악평론가 모시고 음악의 대화로 함께 할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 켤 테니까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CP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돼요. 그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 시간은 국제구조위원회 KT와 함께 하고요. BTS의 스윔 그리고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두 곡 듣고 이대화님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선물로 준비한 푸짐한 음악 한 상.
1: 지금 바로 서빙 시작합니다.
0: 음악의
1: 대화.
0: 수요일에 음악의 대화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음악평론가, 음악저널리스트, 그리고 책 쓰는 저자, 작가 이대화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자 이대화입니다.
0: 이대화님. 저희가 또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이대화님의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이런 경사가 따로 없어요, 진짜.
1: 작년부터 나온다 해놓고
0: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상의 네. 모습을 드러냈고 네, 제목을 좀 알려주시죠.
1: 네, 제목은 일렉트로닉 뮤직 명반 가이드북입니다.
0: 가이드북.
1: 네. 네. 간단히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0: 아, 그럼요. 네, 길게 소개해 주십시오.
1: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길게 소개해 주세요.
1: 네. 대중음악의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뭐, 락도 있고 힙합도 있고 R&B, 소울 뭐 다 있습니다만 유독 전자음악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맞아. 전자음악이 뭐야? 이렇게 좀 약간
1: 네.
0: 약간 뭐랄까? 허공에 약간 그런 느낌?
1: 손에 잡히질 않죠.
0: 잡히질 않아요.
1: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얼마 전에 EDM이 유행했기 때문인지 전자음악이 클럽에서 춤추는 음악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정확히 얘기하면 전자음악이 먼저 있었고 전자음악을 좀 주도권을 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댄스 프로듀서들이 네. 주도권을 가진 게 한 80년대 중후반쯤 되거든요.
0: 네.
1: 그 둘은 완전 다른 건데 이런 전자음악 일반에 대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0: 네. 네,
1: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써서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0: 전자음악을 워낙에 좋아하시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 이것들을 좀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1: 네.
0: 그렇죠.
1: 제가 전자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 신디사이저도 사놓고 드럼 머신도 사고 제가 아주 호기롭게 라이브 세트도 한번 해보고
0: 맞아요. 음악도
1: 했으나,
0: 만드시고
1: 나는 역시 글 쓰는 사람인가 보다. 제 음악 너무 별로여서 못 듣겠는 거예요.
0: 아니, 본인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평이었어요?
1: 근데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친구들은
0: 좋다고 하죠.
1: 좋대요.
0: 네.
1: 근데 비교해서 들어보면 네. 여전히 안 좋거든요. 아 친구들 믿을 수 없다. 나의 판단을 믿자. 이 길이 아니다.
0: 이 길이 아니다. 네,
1: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0: 멋있어. 이번에 벌써 세 번째 책이죠.
1: 네, 세 번째입니다.
0: 세 번째인데 이게 가장 최신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0: 오, 그럼 제가 일요일인가 주문을 했는데.
1: 네.
0: 아직
1: 곧
0: 오지
1: 받으실
0: 않았어요.
1: 수 있을 거예요.
0: 네. 지금 뭐 초판부터 난리래요. 지금 막 입고 지연되고 막. 네. 네. 원래 하루면은 봤는데 지금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인기가 이렇게 많아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쓰신 거잖아요.
1: 네, 한 154곡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0: 네.
1: 마감 기한 받은 건 1년이었어요.
0: 오.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루에 하나씩 써야겠다. 근데 못 쓰는 날도 있죠.
0: 네.
1: 네,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써서 네, 어쨌든 마감을 했습니다.
0: 150곡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1: 시간 순서대로 했어요.
0: 시간 순서대로 언제부터?
1: 196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인데요.
0: 네.
1: 네, 1968년에도 전자음악이 있었답니다.
0: 있었다. 그때도.
1: 네.
0: 와.
1: 이렇게 바흐의 음악을
0: 네.
1: 무그라는 신디사이저로
0: 네.
1: 연주해서 녹음한 앨범인데 그게 전자음악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예요.
0: 진짜요?
1: 네.
0: 음악의 아버지의 곡을?
1: 그렇죠.
0: 어머머, 세상에.
1: 이거 맥락이 재밌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0: 네네.
1: 예전에는 신디사이저가 너무 다루기가 어려워서
0: 막
1: 치익거리는 노이즈만 나오고
0: 맞아.
1: 무슨 우주에서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0: 삐유.
1: 효과음 같은 거
0: 네,
1: 이런 걸로 전자음악을 생각했는데
0: 네.
1: 그걸로 바흐의 음악을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0: 오.
1: 거기서 시작된 거죠.
0: 거기서 일렉트로닉 음악이 시작됐다고요?
1: 그렇진 않지만 네. 대중음악에 접목되기 시작했죠.
0: 접목되기 시작했다.
1: 네.
0: 이거를 그러면은 그 곡부터 하나씩 알려주나요?
1: 네. 앨범, 곡, 명곡들만 선별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해설했습니다.
0: 이 곡에 어떤 식으로 전자음악이 쓰였고 어떻게 네. 되어 있는지. 그럼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입문하기 쉬운 그런
1: 그렇죠.
0: 책이네요.
1: 입문용 책입니다.
0: 150곡을 그럼 알 수 있네요. 제가 모르는 곡들도. 찾아서
1: 그런 거
0: 들어보고.
1: 있었어요. 저는 그냥 목차에 다 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출판사 대표님이 네. 아닌 것 같은데 하시더라고요.
0: 제목을 목차에 심으려고 했는데.
1: 그러니까 목차를 네. 그 쇼핑하러 들어가면 네. 거기에 이제 보고 살 수 있게.
0: 아, 네.
1: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목차 긁어가면 옆 책 안 사겠더라고요.
0: 아, 맞네.
1: 그래서 목차 빼는 걸로. 네, 그렇게 했는데 네. 만족하실 거예요.
0: 지금 오늘 굉장히 다른 날보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날보다
1: 아, 저 좀 긴장해가지고 자신감이, 오히려 자신감 없는데
0: 자신감이 넘치고 목소리에 힘이 딱 너무 기대돼요.
1: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약간 음악적인 이런 다양성을 좀 더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다양한 장르를 네.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썼습니다.
0: 저자는 이제 책이 나오면 느낌이 어때요?
1: 저자는 사실 네. 그 책을 탈고한 지 한 최소 두 달 이상 지나서 봤기 때문에 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처음엔.
0: 그런데
1: 근데 축하 전화가 막 오거나 아. 사람들이 댓글로 막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와 기분이 확 올라가죠.
0: 네,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지금은 그럼 어떤 단계예요?
1: 지금은 불안과 들뜸이 공존해서
0: 네.
1: 네 사람들이 만족을 할까 좋아하실까 이 생각과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행복하다. 네, 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떨리네요.
0: 떨리실 것 같아요.
1: 네.
0: 세상에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음악부터 이렇게 짚어주시다니
1: 네.
0: 전자음악의 아버지까지는
1: 전자음악의 막내 하겠습니다.
0: 막내?
1: 네.
0: 막내 삼촌.
1: 삼촌 외붙이죠.
0: 근데 사실 선구자나 다름없어요. 전자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책들이 예전에 네. 있었나요?
1: 90년대 말에 한 권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0: 그러면은 우리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전자음악의 선구자다.
1: 그 말을 듣는데 왜 웃음이 나오죠? 선구자. 죄송합니다.
0: 선구자. 일송종.
1: 네, 어렸을 때 좀 불렀거든요. 음악 네, 시간에.
0: 그러니까.
1: 선생님 이렇게 세워서.
0: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도 많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 대화님의 아주 멋진 문책까지 네,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 황님은 축하드립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되시길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출판 기념회 이런 거 많이들 지금 잡혀 있다고요.
1: 기념회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리스닝 세션.
0: 리스닝
1: 요새는 음감회를 이렇게 멋있게 부릅니다.
0: 멋있다.
1: 리스닝 세션.
0: 그럼 뭐예요? 책과 책에 나온 음악들을 들으면서 설명해 네. 주시는 거예요?
1: 제가 책에 그 나오는 음악들을 바이닐 LP로 갖고 있거든요.
0: 우와.
1: 그래서 그거를 들려드리고 해설도 하는 자리들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0: 너무 좋네요.
1: 네.
0: 네. 지금 막 신청 받고 있는 것들도 있던데.
1: 그런 것도 있어요.
0: 네. 네.
1: 그거는 다른 토크 세션인데 조금 헷갈리신 것 같고.
0: 네.
1: 조만간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음악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이자 저자 이대화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아, 우리 왜 대화님이 책을 낸데 왜 우리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 네. 같이 와.
1: 네, 저 감사합니다.
0: 어깨 뽕 있는 티셔츠 입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어깨 올라가. 우리 대화님이 책 냈다 이러면서.
1: 네.
0: 예.
1: 퀴즈
0: 네.
1: 네, 드릴까요?
0: 네.
1: 오늘 코너 말미에 제가 어반자카파의 신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어반자카파에서 자카파 이 이름은 과연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0: 오.
1: 1번 멤버들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 2번 멤버들의 생일과 연관이 있다.
0: 오, 자카파에 대해서 생각해보질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1: 멤버들의 정답을 얘기할 뻔했습니다. 굉장히
0: 무엇과?
1: 복잡한 뜻을 네. 가지고 있는데
0: 네.
1: 사실은 네, 요 정답 네. 요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0: 관련이 있군요.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노폴리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우리도 북콘서트 하자. 빛나님이 소개해달라. 그럼요.
1: 어우, 좋죠.
0: 네. 이대화 음악 북콘서트.

0: 리스닝 세션 언제일까요? 날짜가 맞으면 가볼 수 있을 텐데요.
1: 라고. 제가 만약에 정해지면 네. 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알려주세요. 저희 나와가지고.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음악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제가 그 일렉트로닉 음악 명곡을 준비했다면 네. 저는 정말 네, 반성해야죠. 네, 그러면 안 되고요. 한국의 R&B 명곡들을 준비했습니다.
0: 어, 멋있다.
1: 네. 멋있다. 아, 제가 나는... 오랜만에 네. R&B 한번 쫙 들어보고 싶었어요.
0: R&B 좋아요.
1: 네. 첫 번째 곡은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0: 이분들 진짜 한국의 R&B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죠.
1: 그렇죠.
0: 솔리드.
1: 한국의 보이스 투 맨이다. 이렇게 불렸죠.
0: 그 당시.
1: 네, 실제로 공통점이 있었죠. 보이스 투 맨은 네. 마이크를 잡고 한 4중 창단이 나와서 노래하는 보컬 그룹이었습니다. 네. 솔리드 역시 마찬가지였죠.
0: 맞아요.
1: 물론 댄스 음악도 했습니다만 그땐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0: 율동. 네. 댄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기억나세요? 지팡이?
0: 이, 야, 들,
1: 당구공 달려있던 네, 지팡이.
0: 8번.
1: 이준 씨. 네. 아, 멋있었는데 오. 어쨌든 댄스 음악도 했습니다만 이 보컬 그룹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전 세계적인 보이스 투맨 열풍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국에서 R&B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0: 왜 그전에는 R&B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1960년대 후반에 그때는 소울이라고 하지 않고 소울이라고 그랬어요.
0: 소울.
1: 네, 한국의 소울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주로 작곡과 이제 편곡을 맡았던 분이 바로 거장 신중현 씨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나라 가요계의 주류는 트로트였고
0: 네. 네.
1: 1960년대 하면 최고의 인기 가수는 역시 이미자 씨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들었던 소울 음악이 한국어로 막 울려 퍼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광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김추자 씨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멋있게 들려줬던 소울이 있었고 R&B가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네. 특히 이 솔리드 이후로 본격적으로 가요계에서 사랑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 약간 보이스 투맨 덕분 그 인기 열풍에 약간 편승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큰 영향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네. 지금은 우리가 케이팝으로 세계 트렌드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있던 것들을 잘 연구해서 몇 년 뒤에 들여오는 게 이제 보통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보이스 투맨도 인기가 있었지만 뭐 머라이어 캐리나 휘트니 휴스턴도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0: 맞아요.
1: 기억해 보시면 네. 다 R&B와 소울 쪽에서 아주 뛰어난 가수들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좀 같이 열풍이 전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었어요. 솔리드가 해외파였거든요.
0: 세 명 다. 그렇죠.
1: 네. 그래서 한국어 발음이 잘 안 됐는데 그게 맞아요.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네. 아 저게 본토 감정인가 봐.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0: 그거 그 생각나. 너는 무드야겠지. 이런 거.
1: 그 한국어 발음을 너무 강조하면 또 그 필이 안 산다 그래서 네. 보컬 디렉팅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0: 네.
1: 근데 이 유학파인 거 혹은 뭐 교포 출신인 거 이런 걸 좀 강조하려고. 그 첫 번째 앨범 속지를 보면 어떤 대학 어느 학과를 다니고 있는지도 써 있습니다.
0: 굳이 앨범 속지.
1: 네.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 자기소개서도 아닌데
1: 네.
0: 이 대학에 이 학과를 다니고 있는 보면은 다양하던데 경제학과 뭐 신문방송학과. 네.
1: 예전에는 그 학력이 네. 데뷔하는 데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어디 수석 뭐 의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오 근데 노래도 해 하면서 이렇게 다들 주목했던
0: 특히나 S대 거예요. S대 맞아요. 출신의 가수들이 제법 네. 있잖아요.
1: 아주 예전에 뭐 학사 가수 이런 학사 것도
0: 있었고. 학사 가수.
1: 네 정말 그런 걸 많이 썼어요 용어를.
0: 그렇구나. 네. 당시에 뭔가 인터뷰 실린 기사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재미있는 게 실렸는데 1995년 네.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0: 네.
1: 가요에서는 또 솔리드의 음악은 미국 리듬앤블루스의 모방 차원을 넘어선 이식이라고 풀이한다.
0: 이식.
1: 네, 그러니까 물론 이 기자의 의견입니다만 이전의 가요는 R&B가 접목되어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한국화가 되어 있었다면 솔리드는 좀 더 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룹 솔리드의 음악적 기조는 보컬 중심의 리듬앤블루스 그것도 기사에 진짜 이렇게 쓰였습니다. 김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리듬앤 블루스의 관건인 흑인 특유의 필이 깊숙이 배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파격이 뭐였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좀 더 흑인적인 필이 뭐냐

0: 물론 그게 아닌데 네. 네, 그때는 워워 욕을 많이 해주면 저게 본토야.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요, 머라이어 캐리가 진짜 R&B 보컬의 어떤 표준이었는데 이분이 워우어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1: R&B 하면 워우어군요.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때는 그 표준이었어요. 그래서 저 임진모 선배님, 네. 음악평론가 선배님이 그때 R&B 보컬을 유리창 보컬이라고 했어요.
1: 왜요?
0: 유리 닦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돌린다 그래서.
1: 이렇게 하고? 손을 돌리면서 한다?
0: 네, 손을 돌리면서.
1: 오, 세상에 재밌는 표현이네요.
0: 네.
1: 네. 자, 우리 솔리드의 그래서 어떤 곡을?
0: 네, 이 밤의 끝을 잡고 네. 준비했고요.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네, 그래서 박정현 씨의 나의 하루도 준비를 했는데 네, 이때가 한국 R&B가 본격적으로 막 꽃필 때예요. 그래서 네. 떠올려보시면 박효신, 박화요비, 박정현, 삼박이
1: 삼박.
0: 네, 정말 엄청나게 활약할 때입니다. 박정현 씨도 뭐 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1: 못하겠어.
0: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기교 좋아야 돼요.
1: 진짜 예. 이 뭔가 온몸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 작은 최고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 기교가 이렇게 나올까?
0: 요즘은 그렇게 R&B의 그 바이브레이션을 과장되게 네. 하는 걸 그 보컬들이 좀 경계를 해요. 오히려 이렇게 좀 심플하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 자이언트의 양화대교 보세요. 그런 거 안 하죠.
1: 행복하죠.
0: 그렇죠.
1: 아프지 말고.
0: 90년대에는 그게 오히려 트렌드였다. 네, 들어보시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따라할 수 없는 그 바이브레이션.
0: 아, 그렇죠.
1: 네. 박정현 씨도 외국에서 왔잖아요.
0: 네, 이민 2세고요.
1: 네.
0: 그래서 한국말이 좀 서툴렀고 처음에 CCM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이제 네. 한국에 와서 대중음악 쪽에서 스타가 됐죠. 네. 당시에 엄청난 팬덤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박정현 씨 CD 다 하나씩 있었어요.
1: 맞아요. 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너무 네. 좋았어요. 네. 그때 아이돌이 엄청난 팬덤이 있었는데
0: 그렇죠. 90년대 후반이니까 네. 한국이 뭐 아이돌 너무 일방통행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을 텐데 그 대항마가 바로 R&B 가수들이었죠.
1: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R&B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박정현 나의 하루.

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야 돼. 제발 울지 말고.

0: 네, 음악의 대화, 음악 평론가이자 저자, 일렉트로닉 뮤직 명반 가이드북, 기술의 음악, 청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저자 이대화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거 말할수록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1: 부끄럽네요.
0: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솔리드도 그렇고 박정현 씨도 그렇고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분들 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태어나거나 오래 살거나 이런 데서 약간 R&B가 네. 그냥 이렇게 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다.
1: 그렇죠.
0: 네, 그런 느낌 들었어요.
1: 네, 그 박정현 씨의 창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네. 되게 기교가 현란한 네. 이런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멜로디의 변형을 네. 멜리스마라고 하는데
0: 멜리스마.
1: 네, 이게 흑인 교회에서 유행했던 가스펠 창법입니다.
0: 아, 흑인들이 네. 맞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1: 그 영화 시스터 액트 같은 거 보면
0: 네, 맞아.
1: 같이 막 박수 치면서 누가 막 솔로를 하는데
0: 맞아.
1: 오, 뭐 난리가 나잖아요.
0: 네, 맞아, 맞아.
1: 그 특유의 분위기가 이제 가스펠이 나중에는 리드맨 가스펠이라고 해서 소울이라는 장르가 이전에 리드맨 가스펠로 불렸어요. 가스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0: 그러면서 소울로 가고 리드맨 블루스로 된 거예요?
1: 네. 와. 아, 그러니까 리드맨 블루스가 먼저이긴
0: 먼저고.
1: 한데.
0: 다 가스펠에서 시작이 된 거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가스펠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0: 그렇군요. 와, 이렇게 뭐든지 물어보면 척척척 대답해주는 네. 우리 대화님과 네. 함께
1: R&B 소울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 소개하기 전에
1: 네.
0: 퀴즈를 먼저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퀴즈 좀 어려워요, 근데.
1: 잠시 후 네. 어반 자카파의 신곡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0: 네.
1: 어반 자카파에서 자카파라는 이름은 과연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1번 멤버들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
0: 이름.
1: 2번 멤버들의 생일과 연관이 있다.
0: 생일.
1: 네, 정답은 100원의 이용 요금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이거 좀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네, 일단 이분 어반 자카파 이분들은 조현아, 권순일, 박용인
1: 네.
0: 이렇게 세 분입니다.
1: 그렇죠, 3인조의 그룹이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김빈나 아나운서 그리고 이대화와 함께 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What's your name?
1: 와, 이 정도면 뭐 힌트 네. 우리
0: 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1: 보민이셨나요? 기억나네요. 하, 참 추억의 네. 아이돌 음악.
0: 그렇습니다. 네, 생일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생일이 언제인지
1: 모르겠어요. 몇 년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0: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름은 알겠어요. 네, 이렇게 힌트 드립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 누군가요?
1: 네, 최근에 우리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광하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그룹이 돌아왔습니다. 네, 무려 6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고 돌아왔는데
0: 네.
1: 이 그룹의 최대 히트곡 샤이닝 로드를 한번 들어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1: 네, 정말 오랜만인데 한국에서 밴드 하면 주로 락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0: 네.
1: 대부분의 밴드들이 락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들려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런데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이름에서 보듯이 디스코 혹은 그 이전에 펑크나 소울 음악을 연주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장르에서 이미 벌써 독특한 거죠. 한국에서 소울 음악 한다 그러면 대체로 보컬리스트입니다.
0: 맞아요.
1: 네,
0: 그
1: 노래
0: 소울이 창법을 분들. 하는
1: 그렇죠.
0: 네, 그런 보컬리스트죠.
1: 그런데 소울, 펑크, 디스코를 이제 밴드로 결성해서 하는 팀들은 많지 않거든요.
0: 노래를 얼마나 잘하길래?
1: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들어보시면 이분들은 그 멜로디가 좋은데 보컬의 네. 포인트가 있다기보다 아하.

0: 그걸로 인기가 많은데 그 어떨 때는 약간 그 중동의 왕처럼 하고 나오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땐 그냥 뭐 귀여운 우리 뭐 80년대 형들 같이 나올 때도 있고
1: 안경 색깔부터가 특이해요.
0: 아, 하여튼 독특해요. 네, 참 특이해. 재밌는 분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영상도 한번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지금 나오셨으면
0: 네.
1: 지금 세대였으면 훨씬 더
0: 지금은 그런 거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 맞아. 더 좋았을 더. 텐데 네.
1: 시대를 네. 일찍 타고난
0: 또 멤버들이 그냥 네. 재밌는 분들이 아니라 한국 인디씬의 큰 형님들입니다. 일단 음악적인 리더분이 이제 나잠수 나 잠수가 아니라 이렇게 띄어쓰기가 좀 나잠, 달라요.
1: 나잠 띄고수.
0: 네, 나잠수 씨가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기하 씨의 싸구려 커피가 나잠수 씨 집에서 녹음한 거라고 합니다.
1: 그 네. 정도로.
0: 그리고 지윤혜 씨가 네.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는데 인디 밴드 중에 봉제 인간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봉제 인간도 분장을 좀 하거든요. 아, 이분들은 약간 이렇게 코스프레
1: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0: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지윤혜 씨는 인디씬에서 유명한 베이시스트예요. 그래서 장기하 씨의 밴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러머가 김간지 씨인데 네. 김간지 씨는 지금 너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김간지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 편집자로 유명한 김민경 씨와 같이 나오는 그 약간 거침없이 발언하는 그 남자분 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분이 네. 김간지 씨인데 오랜만에 컴백한 이유 중에는 그래서 김간지 씨가 또 이렇게 SNS를 휩쓰는 유명인사가 됐기 때문도 아닐까 한 10%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오랜만에 페스티벌 섰는데 어땠어요?
0: 아, 정말 뜨거웠습니다.
1: 뜨거웠어요?
0: 네. 아, 역시 유명한 사람 하나가 탄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날 그 무대가 보여줬습니다.
1: 그렇군요.
0: 음악은 여전히 잘합니다. 그런데 네. 관객 반응이 달라요.
1: 반응이 다르구나.
0: 모이는 인파가 다릅니다. 참 스타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1: 샤이닝 로드 어떤 노래예요?
0: 그룹의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1: 네.
0: 아, 원래 그룹의 색깔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뭐 술탄 오브 더 디스코를 대표하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곡이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샤이닝 로드 듣고 올게요.

0: 주제 뮤직 김빈나입니다. 음악의 대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듣고 왔어요. 아니 이분들이 시대를 앞서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지켜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네요.
1: 그렇네요.
0: 네.
1: 음악도 잘 들어보시면 되게 정통이죠.
0: 맞아요. 이분들의 네. 특이함에 비해서 굉장히 듣기 편한.
1: 이 음악은 약간 전자음악도 같이 있는 좀 펑크 디스코라고 봐야 될 텐데 요즘은 이런 걸 시티팝이라고 멋있게 표현하죠.
0: 시티팝.
1: 네. 그런 분위기도 같이 네. 있는 곡입니다.
0: 네, 여러분 전자음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일렉트로닉 뮤직 명반 가이드북 기술의 음악 청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저자 이대환님. 네,
1: 제가 책을. 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0: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걸 읽어보시면은 전자음악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 함께 읽어봐요. 자, 드디어 어반자카파의 노래 만나봐야죠.
1: 네, 신곡이 발표됐습니다.
0: 네.
1: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싱글이 네.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제목과 가사에 담긴 의미가 네. 참 좋더라고요. 제목에 쓰인 블루 다이아몬드가 다이아 중에서도 매우 발견되기 힘든 생산량의 0.02%만 차지하는 보석이래요.
0: 아주 귀한 거네요.
1: 네, 그래서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자.
0: 어허.
1: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0: 노래 분위기는 어때요?
1: 느긋합니다.
0: 느긋해요. 네,
1: 커피 한잔 하면서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쉴 수 있을 법한.
0: 오호, 네, 좋다.
1: 편안한 분위기로 나왔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자극하기보단 사람들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0: 근데 작사, 작곡, 편곡을 다 조윤하 씨가 했어요?
1: 조윤하 씨가 너튜브에서도 유명하고 그래서 약간 예능캐로 인식되어 있긴 한데
0: 네, 술 잘 마시는 언니.
1: 그러니까요. 이분이 진짜 음악을 잘합니다.
0: 네.
1: 어반자카파의 최대 히트곡 중에 하나죠. 목요일 밤도 조윤하 씨가 작사, 작곡, 편곡한 곡입니다.
0: 이야.
1: 물론 빈지노 씨가 등장하면서 그 작사, 네. 랩 작사는 빈지노 씨가 했습니다만 그만큼 조윤하 씨가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로서의 능력도 뛰어난 분입니다.
0: 야. 자, 그럼 오늘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1: 네, 어간... 어반자카파에서 어반자카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카파는 멤버들 성의 이니셜에 A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0: 네.
1: 조연아의 J에 A를 붙여서 자. 권순일의 K에 A를 붙여서 카.
0: 파.
1: 박용인의 P에 A를 붙여서 파. 그래서 정답은 1번 멤버들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였습니다.
0: 와, 그냥 어반자카파만 알았지. 자카파가 이런 뜻인지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1: 네, 이름 짓기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귀에 착 붙어요.
0: 맞아요. 0702님 1번 이름요. 1189님 이름과 연관이 있다. 그냥 떠먹여주시는 수준인데요. 5687님 연휴 3일 동안 운전 많이 해서 몹시 피곤한데 두 분 웃음소리가 확 깨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1: 다행입니다.
0: 0603님 1번 0075님 즐겁게 듣고 있어요. 이 중에서 누구한테 선물 드릴까요?
1: 네, 0603님께 나노믹스 선물 드립니다.
0: 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아, 이제 또 보내드려야겠어요.
1: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0: 네.
1: 네.
0: 오늘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1: 아, 그러게요. 책 덕분에 할 얘기 많았어요.
0: 어반자카파의 블루 다이아몬드 이 곡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제가 2시가 아니라 3시에 여러분 찾아옵니다. 민방위 훈련과 안전 톡톡 특집 방송 지나고 내일은 3시의 뮤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1: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한 아파트 광고를 봤는데요. 참 재미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뒤집어 벗은 양말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회귀 본능이 아니다. 로봇 청소기도 창틀은 못 닦는다. 쌀이 자라서 밥이 되는 건 아니다. 여름이라고 선풍기가 저절로 걸어 나왔을까? 네, 이런 재미있는 문구들 뒤에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평범한 하루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와 사랑이 담겨 있죠. 깨끗하게 정돈된 집뿐 아니라 잘 가꾸어진 거리의 가로수와 깨끗한 지하철역,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풍경들에도 누군가의 손길과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수고를 발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누군가의 수고를 발견하고 또 감사하게 되시나요? 혹시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나친 감사는 없으신가요? 익숙하지만 감사한 길, 오늘도 오솔길 산책 떠나볼까요?

네, 김지호 안토니오님의 바다의 별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감사가 숨어 있을까요? 뭐, 늘 곁에 있어서 미처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분들도 꽤 많으시죠?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뭘 당연한데 뭘 고맙다고 얘기해? 뭐, 괜찮아. 뭐, 이런 분도 계셔요. 고맙다고 하면 또, 그래도 한 번씩 표현하는 거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게 여겼지만 생각해보니, 아우, 정말 고마웠었네. 뭐 이런 순간, 네.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난 이런 얘기 꼭 나누고 싶어요. 네. 기저의 오솔길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와, 막몇분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미화원들 분들 너무 고맙고 날도 더운데 땀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하루도 안 가져가면 쓰레기 더미가 항상 감사 더미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 정말 그렇죠. 오늘도 제가 수녀원에서 나오다 보니 네, 골목 끝에 카페가 있는데 그 앞쪽에는 아, 쓰레기 봉지들이 큰 봉지들이 좀몇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더운 여름에는 이거 참 공기를 안 좋게 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는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오는데 또 다른 곳에도 또 오늘은 또 유난히 그런 곳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걸다 차에다 싣고 또막 가다가 또 싣고 또 싣고 뭐 이런 분들도 고생 고생이지만 거리를 또 쓰시는 분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뭐 낙엽이 막 떨어질 거예요. 이제 9월 말쯤 때에서부터 뭐 은행잎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풍든 이파리들이 떨어지면 쓰러도 쓰러져 떨어지는 아이고 정말 아이고 땀방울이 정말 맺히다 못해 이제는 그게 소금적이 되는 그런 일도 있을 테니까 자 정말 고맙죠. 예. 홀로 남은 곰님, 네, 이렇게 귀로 방송 듣고 눈으로 빵톡 볼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소소하지만 즐거운 감사를 또 발견하셨네요. 귀로 듣는 라디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막 노력 안 해도 눈으로 막 보려고 뭐 텔레비전 같으면 TV는 막 그걸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화면이.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내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매체라고 합니다. 핫 미디어. 예,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오늘 기도요솔길 수녀님 얼굴 어떤 표정으로 지금 하고 있을까? 예, 밥상 차려주신 신부님은 또 어떨까? 이런 상상 날개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2037님, 네, 오늘도 무덥네요. 언제 가을이 오려나 기다려지네요. 오늘은 영혼의 양식을 안겨주는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차려주시는 기도밥상 하는 날이죠. 맛나게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요. 예, 가을은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아, 이제, 어이구, 춥네, 할 날이 또 오죠. 야, 가을 되면 참 멋있겠죠? 근데 비가 또 한쪽은 너무 많이 안 오고, 뭐또 어떤 데는 또 너무 오고, 아, 걱정이 참 많습니다. 네. 예, 이제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입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0: 네, 여러분 영양 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되셨나요? 기도 요소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오늘 백종원 마르고 신부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예,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뭐 주 한 주 동안 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1: 네, 잘 한 주 또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왔습니다.
0: 예, 예,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비범한 하루로 된다고들 하는데 재밌으셨어요?
1: 뭐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저희 본당에 신학생이 있는데요. 오, 이제 내년 1월 이제 곧 부재 서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어우, 네. 학년이 높았네요.
1: 네, 그래서 그 신학생이 이제 부재 서품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그 부재 서품 때 필요한 뭐 용품이라든지 부재 때 입을 제의 뭐 이런 그런 용품들 그리고 하다못해 양복까지도 이제 새로 뭐 맞춰주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작업을
0: 준비를
1: 같이 하는데 이제 본인도 설레하는 모습도 좋지만 이제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그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아 맞아 나도 그랬었지 이렇게 지금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했었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 이번 주에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저 스스로도 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0: 아이고 뭐 정말 기쁜 일이네요.
1: 네,
0: 신자분들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옆에서 서로서로 또 도와가면서 십시일반으로
1: 네,
0: 또
1: 맞습니다.
0: 누구는 허리띠 누구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교우분들이
0: 거룩한 일이죠.
1: 네, 마음을 잘 담아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 수녀원은 뭐 일주일 만에 정말로 별다른 게 없네요.
1: 네.
0: 그냥 좀 더위가 가셔서 창문을 좀 닫고 선풍기 좀 들틀고 뭐 이러면서 산다. 그런 얘기고요. 좀 더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은 하지만 아 이게 더울 때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정말. 네,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공동체도 이제 밥 먹을 때 벌써 알아요. 아 이제 조금 느긋해졌어요. 선생님들이 식사할 때 좀 더 천천히 먹고 아주 즐기면서 먹는 걸 느끼겠어요.
1: 네, 아주 좋습니다.
0: 식사 시간이 점점 늦어지구나. 그러면서 재밌었습니다. 예, 야, 오늘 예 수요밥상 주제, 아 우리가 정말 늘상 갈망하는 건데요.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예, 거룩함. 좀 왠지 우리와는 조금 알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인가? 제가 물음표를 좀 하나 이렇게 딱 쳤었는데요. 이 거룩함을 우리 삶과 연결해서 좋은 이야기 준비해 오신 우리 신부님께서 예, 이 주제, 왜 이 주제를 특히 이 여름 지나면서 일상의 거룩함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1: 네, 저는 오늘 기도밥상 주제로 일상의 거룩함 이라는 내용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0: 네.
1: 우리 오솔길 가족분들께서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거룩함이라고 들으면 전형적으로 어떤 깊은 산 속에 자리한 조용한 수도원 혹은 거기서 기도하는 수도자들 혹은 성당에 있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빛이 비치는 아주 웅장한 성전 혹은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성인들 뭐 이러한 모습들을 떠올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당신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당신의 권고책 14항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흔히 성덕은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고 각자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유한 증언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에는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취하시어 네, 육하하신 하느님의 신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하느님께서 하늘에만 머무르시지 않고 인간의 역사와 일상 안으로 들어오셨듯이 하느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평범한 삶에 있다는 것, 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0: 아유, 네, 말씀 참 일목요연하게 딱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아이고 뭐 더 붙일 말씀이 없는 것 같고, 특히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정말 정답이네요.
1: 네.
0: 네. 야, 거룩함은 뭐 훨씬 멀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일상 안에 이게 정말 보석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끄집어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예수님의 공생활이 떠오르네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생활 공생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있다. 30년.
1: 네.
0: 33살에 공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30년 동안이라는 사생활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우리는 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네.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삶은 3년 남짓한 시간입니다. 그 네.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삶을 나자렛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지요. 그래서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30년 정도의 아주 긴 세월에 해당하는 그 나자렛에서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네.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셨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준비의 기간, 약 30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상상의 영역이지만
0: 네.
1: 그분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0: 네.
1: 예수님께서도 나무를 톱질하시고 또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가족과 함께 밥도 네. 잡수시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0: 예.
1: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셨을 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평범한 시간 역시 우리 구원의 신비 안에 포함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평범한 시간을, 그것도 긴 시간을 보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감정,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담고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아닐까, 함께 묵상해볼 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0: 예, 목수 일을 같이 예, 아버지와 같이 요셉성인하고 같이 하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괜히 저는 톱밥을 뒤집어 쓴 그냥 먼지가 아니라 톱밥 먼지
1: 네.
0: 톱밥 먼지를 많이 몸에 묻히기도 하고, 뭐 성모님은 또 그 톱밥 나머지 왜 톱질하고 남은 그 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불도 떼고 그걸로 또 빵도 굽고 뭐 그러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1: 네.
0: 예, 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삶 속에는 언제나 예, 예수님만 아니고 요셉성인 성모 마리아의 삶이 보입니다.
1: 네.
0: 예,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삶도 그렇지만 그분의 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역시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사회적 권력을 쥐었던 인물들이 아닙니다. 요셉 성인 역시 톱질하고 또 노동을 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가정에서 밥을 짓고 물을 뜨고 또 아기 예수님을 돌보셨을 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행위 하나하나가 그냥 흘러가는, 그냥 매일에 있는 단순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키우는 곧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당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네. 바랍니다라는 피앗이라는 네. 성모님의 그 응답을 네. 의미하는 이러한 모든 일상의 삶들은 성가정을 그 통째로 거룩한 성전으로 네.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그 가정이 성전이었네요. 정말.
1: 그렇습니다.
0: 예수님이 계셨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통째로 아우 정말 얼마나 거룩한 가정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성가정의 일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어떤 직장에서의 서류 작업 혹은 가사 노동, 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 주변 사람을 보살피는 일, 이 모두 아, 이런 일상의 귀찮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아주 뭐 성가신 일, 그것이 아니라 영성 생활을 네. 방해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네. 그 일상들의 것을 충실히 행하는 네. 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식이 일상의 거룩함을 위한 아주 첫 단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뭐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정말 참 평범해 보이는 하루도 예, 어떤 마음, 어떤 지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석길 가족 여러분들도 충분히 일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거룩해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이미 거룩한 삶을 이미 정말 우리 오석길 가족들은 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매일매일 정말 문자 하나하나 올리는 그 정성을 봐도 저는 그걸 생각이 하게 돼요. 네. 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신부님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마리엔의 노래입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하여.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기도밥상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런 건 꼭 좀 더 알고 싶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빵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원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풀어서 얘기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카톡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문자로 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제님께서 지난 며칠 극한 호우가 잦아드니까 늦여름 무더위가 또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유유. 예, 곧 다가오는 처서 매직을 기대해 보면서 기도밥상 앞에 앉아보네요.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기 쉬워요. 수녀님, 신부님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8월 23일이 처서이죠. 예. 더위가 물러가는 시기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처서인데요. 뭐 처서가 와도 뭐 더위가 쉽게 물러갈까? 요즘 좀 그렇죠. 근데요. 처서가 오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실제로 그럴까요? 예, 조금씩 마음을 이제 내려놓다 보면 아, 더위도 내 마음속에서 잦아들겠죠. 아이고 더워하다 하면 더 덥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내려놓고 처연한 마음으로 그래서 처서가 아닐까. 저 혼자서 막 만들어서 생각을 해봤네요. 네, 예, 처서 매직 기다려보세요. 뭐 생길 거예요. 그런 일이. 예, 요즘 같을 때 정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정 클라라님.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마산교구 특히 거제 쪽 본당과 성지는 피해가 큰가 봅니다. 어머, 그렇군요. 기도로 피해 회복에 동참해야 할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거제 쪽에 예, 본당과 성지가 피해가 크다고요. 거기 성지, 아이고, 이재민 신부님이 하시는 그 성지였는데요. 큰 피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어디 멀리 놀러 갈 생각 마시고 예, 좀 거제 쪽에 가서 뭐 더 거들 일이 없나 한번 봉사하러 떠나시면 어떨까요? 특히 거제 성당 또 뭐 성지 그런 쪽에 가서 한번 손을 보태 주시죠. 네. 예, 마틸다님, 오늘 학교 개학일 아이들과 방학 때 지냈던 때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2학기도 우리 돌봄 아이들과 재미있게 지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항상 돌봄 아이들하고 지내신 2학기 뭐 재밌죠.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예, 개학이라서 아이들과 방학 때 지냈던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고요? 우와, 확실히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예. 레나님 거는 신부님이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1: 네, 레나님께서 저는 굿뉴스 앱에 매일 복음 쓰기를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 믿음이 부족한 나이롱 신자여서 그럴까요? 복음을 쓰고 나면 묵상 글쓰기가 나오는데 묵상하는 게 어려워서 잘 되지 않아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0: 방법
1: 주셨습니다.
0: 좀 알려주세요.
1: 그러게요.
0: 예, 어떻게 아니, 할까요?
1: 저희 굿뉴스 앱에 매일 복음 쓰기를 저도 예. 도전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예. 저는 뭐 묵상 글쓰기까지 아니고 끝까지 성공을 못해서 제가 어떻게
0: 아유, 조언을 드릴 못합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아유, 조언을 드릴 입장이 아니지만 예. 차분히 차근차근히 일상의 그 감사한 마음을 그날 감사했던 것 예. 작은 것이라도 예. 감사하는 것을 쓰는 것 자체가 묵상 글쓰기 아주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작은 조언 드려봅니다.
0: 좋습니다. 작은 마음의 표현을 그 문구를 거기다가 몇 줄이라도 좀 주님 오늘 하루 이렇게 해서 고마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힘들었습니다까지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예, 뭐 좋은 말만 쓰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0: 근데 쉽게 쉽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매일 복음 쓰기 뭐 묵상이라는 게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었지? 그거 한마디만 좀 더 생각하면 그게 큰 묵상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김마리님, 네, 엄마로서 40여 년 밥하고 빨래하고 지루하던 제 일상이 신부님 말씀과 함께 환하게 빛나네요. 어머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저녁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신부님, 이런 댓글을 읽으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1: 아니, 사실 이 네. 이야기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문자가 올라올 때 PD님이 이렇게 제 앞 화면에 올려주시는데
0: 네.
1: 그 순간 이렇게 탁 그 본명이 그렇게 보였는데
0: 네.
1: 저희 어머니시더라고요.
0: 어떻게?
1: 네.
0: 와, 그래서 신부님 어머니,
1: 네.
0: 어머니
1: 네.
0: 지금 듣고 계시죠?
1: 네. 그래서 네. 감사 40년 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지금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백신부님께서 제 일상이 신부님 말씀과 함께 환하게 빛난다니 어머님도 정말 환하게 거룩하십니다. 날마다 신부님에서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예, 오늘도 저녁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니. 아유, 근데 신부님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 네, 저희, 뭐 아니? 네, 저희 아버지.
0: 아, 아버님하고 네, 같이 네, 만나게 드시면 되겠네요. 김마리 어머니, 예,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맨날 댓글도 적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 엄청 신부님 어머니가 네, 얼굴이 빛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니 클라라님,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전적성가대 연습하며 들을게요. 마르코 신부님 말씀도 고맙습니다.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와, 성모님의 피앗을 또 이렇게 엮어주셨네요. 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재미난 이야기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부님 조금 전에 요셉 성인과 네, 성모님이 꼭 이 삶 안에 함께 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성가정의 거룩함을 본보기로 또 보여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거룩한 분이지만 두 분 말고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성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은 일상 통해서 깊은 신앙을 살아낸 성인 이야기 없을까요?
1: 네, 제가 여러 성인분들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먼저 한 분 소개시켜드리면
0: 예.
1: 그 소아 대레사 성녀, 리지웨의 소아 대레사 성녀.
0: 예.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네. 성녀.
1: 네, 맞습니다. 네. 소아 대레사 성녀께서는 어떤 순교자들처럼 피를 흘리시거나 뭐 선교사처럼 먼 대륙을 떠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시진 않으셨지요.
0: 네.
1: 그러나 그분께서는 수녀원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들의 아주 큰 사랑을 담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동료 수녀님께
0: 네.
1: 침묵으로 미소를 지어주는 것, 바느질할 때 실 한 가닥 짚는 행위도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네. 일이라도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행하여 그 자체가 거룩함이 된다는 믿음, 과
0: 네.
1: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늘 마음속으로는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지 마음은 먹고 있어도 위대한 선행을 할 기회는 사실 우리 일생에 몇 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0: 예.
1: 그러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의무들을 정성껏 이행하고 또 때로는 아프고 또 힘들고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상의 거룩함의
0: 네.
1: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아, 제게도 참 필요한 말 같은데요. 잘 이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를 또 저한테 던지게 되네요.
1: 네.
0: 뭐 거룩함이라는 건 꼭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는데요.
1: 네.
0: 예. 이냐쇼 로일라 성인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라는 문구도 생각이 나는데요. 뭐 그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예수회를 창설하신 성 이냐시오 로욜라의
0: 네.
1: 영성 그 핵심 중심에는 네. 들어보신 책 제목으로도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라는 개념이 아주 중심 개념으로 있습니다.
0: 네.
1: 이냐시오 성인은 거룩함이 성당 안에서 기도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하느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으로 깨어 있음 이것은 모든 순간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느님 체험은 깨어있고 열려있는 이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것
0: 네.
1: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상을 열려있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와, 깨어있고 열려있을 것 참깨 열려라 참깨 네 마음아 내 마음아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거 내 스스로는 못해요. 제 체험으로는 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열어주셔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제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게 예, 저의 체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고백이기도 하고요.
1: 네.
0: 예, 예 신부님 말씀을 들을수록 참 이게 거룩함이라는 게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조금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대목을 읽어주시면서 성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함께 마음에 두시면 좋을 말씀 혹시 있을까요?
1: 네. 교황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해서 교황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6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한 부인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이웃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데 남을 흉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 누구에 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성덕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남을 흉보지 않겠다는 이 작은 다짐부터가 일상을 거룩함으로 다가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상의 거룩함이 저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가까운 데서부터
0: 네.
1: 시작한다는 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0: 네.
1: 생각합니다.
0: 와, 좋은 말씀이세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라는
1: 교황님께서
0: 예, 교황님 책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들으면 이게 책 제목만 보고도 가슴이 뜨끔하죠. 예, 참 평범한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예, 우리 일상에는 참 기쁘고 감사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 네.
0: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또 고통을 만날 때도 있는데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 안에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예.
1: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시련, 오해, 아픔, 고통 여러 가지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힘듦의 순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영성과 관련한 가장 깊은 단계를 마주할 수 있다는
0: 네.
1: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고통과 시련 그 자체를 뭐 찬양하거나 찬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어려움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 순환과 결합시켜서 우리의
0: 중요합니다.
1: 고통까지도 내 자신, 나 자신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내 고통까지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고통이 은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련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는 것으로 지니는 것으로 여기고 이 시간이 부활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을 위해 십자가 죽음이 고통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의 희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내의 시기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일상의 거룩함 그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일상의 어려움을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그 의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네요. 예, 오늘 일상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 거룩함이라는 말이 정말 생소하지 않고 아, 내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하루를 어떻게 하느님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오늘 하루였습니다. 예, 함께 들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일상의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이거 하나만은 꼭 전하고 싶은 말

0: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평범한 하루를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만들어 가길 함께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신부님 오늘따라 또 신부님 말씀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네요. 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을 선택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백종원 신부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말 영양 만점 기도밥상 함께 했는데요. 예, 다음 주 기도밥상 어떤 주제로 함께 해 주시나요?
0: 네, 다음 주 기도밥상 주제는 영적 식별이라는
1: 와,
0: 주제로
1: 이것도 또
0: 준비해서
1: 중요하겠습니다.
0: 돌아오겠습니다.
1: 참, 여러분들 정말 빠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꼭꼭 그 자리에 밥상 앞에 모여와 주셔야겠습니다. 중요한 영적 식별입니다. 예, 다음 주를 또 기약하면서 아쉽지만 신부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예, 애청해 주신 우리 오솔길 가족분께 짧게 인사 나눠주세요.
0: 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솔길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든든한 배를, 영혼의 배를 채웠습니다.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하루, 조금 더 사랑으로 살아보리라 정말 다짐했던 시간들이셨겠죠?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게 맡겨진 일을 정성껏 해내는 것, 그리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끝곡 남겨드립니다. 17이다가 부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바울 오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0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한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복음에 따르면 그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고 정오와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일할 사람들을 구해 자기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저녁때가 되자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저마다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지요. 이에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맨 나중에 온 처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지만 포도밭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사실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할 일과 그에 맞는 임금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 사람이슈. 이른 아침부터 불려갔던 이들도 오후 5시에 불려간 이들도 할 일과 그에 맞는 임금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죠. 다만 문제가 생긴 이유는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과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러나 나의 욕심이 들어가 이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더 받아야 할 것만 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알아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께 받는 은총을 가리는 우리의 욕심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연중제 20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스마트폰 안에 TV도 카메라도 책도 다 들어가더니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는 게 번거로워져서일까요? 그래서인지 다음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더 편리하게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그 다음이 스마트 링, 반지라고 하네요. 손가락에 끼우는 스마트 링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지 하나로 심박수나 수면 패턴 같은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데요. 세계 1위 업체가 우리나라에 정식 진출하면서 국내 기업과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안경보다는 더 편리한 게 24시간 끼고 있는 반지니까. 반지가 내 몸을 24시간 동안 다 체크해준다고 하면 편리하긴 할 것 같네요. 우리에게 이런 스마트링은 없어도 절대 반지 이상의 힘을 가진 그런 반지가 있죠? 손가락에 끼운 묵주 반지를 한 바퀴 돌리며 오늘의 기도도 한 바퀴 완성해 봅시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럼블피쉬 으라차차 듣고 왔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보면요, 절대 반지 나오잖아요. 힘을 증폭시켜주고 사용자를 타락시키는데, 절대 반지는 욕망의 마음을 묶고요, 묵주 반지는 하느님께 마음을 묶는 반지 같기도 합니다. 묵주 반지로 기도의 힘을 모아 모아 으라차차 하고 오후 한번 시작해보고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도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퀴즈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코너 용신부는 알고 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용신부님과 함께 1997년의 가톨릭 신문 살펴볼 텐데요. 1977년 제가 1997년이라고 했나요? 1977년 용신부님 지금 조금 일찍 앞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알려주셨네요. 1977년 용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영미님께서 용신부님 돌아오셨다고 반겨주시고 있네요. 그리고 주봉님도 인사 남겨주셨고요. 세호님도 오랜만에 용신부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인사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미데레사님도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미카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신부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채팅 남겨 주셨는데요. 다들 설레죠? 더 설레는 수요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비타민 5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고, 오늘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튜브 들어오셔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설레라 실시간 채팅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안동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경북 안동시에서 지난 16일 산행 중 이것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이 맨발로 산행 중에 이것에 물리는 교상을 입었는데요.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맘때 6월에서 9월까지 이것 물림 사고의 절반 이상 57%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몸은 원통형으로 가늘고 길고요. 다리와 눈꺼풀 귓구멍이 없습니다. 동물이에요. 몸은 원통형으로 가늘고 길고 다리랑 눈꺼풀 귓구멍이 없는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표면에, 피부 표면에 이렇게 까끌까끌한 그런 비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죽으로 만들어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걸로 술을 담아 마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희 정답을요, 주관식으로 받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동물 있으시면 빨리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 글자예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힌트를 드리자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이 동물은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던데 정말이냐? 자, 이 성경 구절을 들으면 딱 생각나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동물 한 글자입니다. 문자 번호 샵 0931번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뛰어야 될 것 같거든요. 눈 이렇게 마주쳤다? 그럼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해본 힌트송 최백호의 뛰어 듣고 오겠습니다.

최백호 뛰어 듣고 왔습니다. 이 동물을 만나게 된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뛰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동물이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뛰어서 과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무렵에 이 동물에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면 산길에서는 등산화나 발목을 덮는 신발을 신는 게 좋겠습니다. 이 동물은 길고요. 보통은 두려워하지만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종류는 아마 안 무는 거겠죠. 독을 품고 있는 이것 종류도 있는데 아닌 종류겠죠. 긴 호수 같은 몸을 가진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정답 한 글자 동물입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라떼 보내드릴 건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영어로 하면은 스네이크잖아요. 맞나? 맞죠? 너무 맞나라고 물어본 게 지금 살짝 약간 자존심 상한 측면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고요. 그리고 또 코브라 이렇게 보내주시고 앞에서는 우리 용시부님이 살모사 막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 이것의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옛날에 영화 같은 데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막그 알라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피리 불면은 단지 항아리 단지 같은 데서 이 동물이 막 뿅뿅뿅뿅 하면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과연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오늘의 정답인 이 동물, 한 글자 동물인 이것 정답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라떼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이것 만나면은 뛰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블랙핑크 뛰어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블랙핑크 뛰어였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 만나면 저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앞에 계신 용신부님께서는 잡아야지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뛰거나 잡거나 둘 중에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정답은 뱀이었습니다. 안동에서 뱀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풀숲이나 덤불, 돌 틈에는 손을 넣지 말고요. 또 수풀이 우거진 곳은 스틱으로 휘휘젓고 지나가고 뱀을 발견하면 잡거나 쫓지 말고 천천히 거리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뱀을 밟거나 건드리면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뱀이라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야간에는 손전등을 켜고 발밑과 주변을 확인하시면서 뱀 조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정답인 뱀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2163님, 뱀? 하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뱀. 그리고 0016님께서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날씨가 후덥지근하니 어디선가 스르륵 하고 나타날 것 같은 정답은 뱀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7654님이 정답 뱀. 저희 집 근처에는 도랑과 하천이 있어서 한 번씩 물뱀과 뱀이 출몰하는데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물뱀. 안 그래도 용신부님이 물뱀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저 물뱀 본적 없는 것 같아요. 물뱀은 약간 그 물이랑 가까이 사는 그런 뱀이고, 그냥 뱀은 숲이나 이런 데서 출몰하는 아이일까요? 6154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지금껏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뱀이 심하게 매일 들에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뱀을 보게 되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옆을 피해서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절대 공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6154님이 시골에서 태어나 지금껏 뱀을 자주 보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요 방법이 좀 검증된 것 같거든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옆을 피해서 천천히 없는 척 이렇게 지나가면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것. 1166님이 뱀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8892님이 정답 뱀입니다.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도심 속에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4575님은 뱀 하시면서 고객님 집에 가는 차에서 매일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나, 매일 들으셔요? 참여는 오늘 처음 해주신 거죠. 많이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요. 운전하실 때늘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66님이 곰 해주셨는데, 곰 아니에요. 한 글자 동물입니다만 듣고 보내주신 거죠. 한 글자 동물이 뱀이랑 곰이랑 말고 또 뭐가 있지? 뱀, 곰, 동물 아닌데 뭐 새, 벌, 뭐야 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9763님, 뱀, 뱀입니다. 라고. 뱀이랑 뱀은 좀 다른 종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8502님도 뱀 보내주셨고요. 6154님이 정답은 뱀입니다 하시면서 처음으로 참여하는데 용기 내어서 해봅니다. 늘 편안한 방송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 어머 처음 아니신걸요 6154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6154님 이미 참여도 해주셨고 자주 놀러 오세요. 오랜만에 참여해주셔서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6154님. 오늘의 정답은 뱀이었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라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라떼 이용권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사용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기한 내에 꼭 해주시고요. 당첨자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용신부님 만나러 가볼까요?
1: 용신부는 알고 있다.
2: 실수
0: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봅니다. 박준혁 유스티누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 남양 특집 버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0: 아니 근데 약간 용신부는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2: 아, 저 TV 개그 프로에
0: 네. 맞아요. 남량 특집 있죠.
1: 영신문은
2: 하려고 했는데
0: 있다. 이렇게 해야 돼.
2: 잘못했네. 다음 주에 또 해야지.
0: 여름이 가기 전까지만 해주시면 되니까. 네. 원래 남량 특집이라는 것이 여름까지만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2: 네.
0: 용신문이 한 주 자리 비우셨어요.
2: 아, 그랬어요?
0: 네, 저번 주에.
2: 좀 별로 그렇게 못 느꼈는데요?
0: 저번 주에 효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대단히 또 뽐내고 가주셨거든요.
2: 그랬군요. 아, 제가 없었군요?
0: 네,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2: 홍콩의 밤거리 다녀왔습니다. 동기 신부 홍콩. 만나러 홍콩 다녀왔습니다.
0: 오, 홍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 응가이.
0: 아, 인사예요?
2: 아니요, 여기요.
0: 아, 여기요.
2: 응가이.
0: 아, 그렇구나.
2: 아, 네. 왜 그 따라하고 싶었어.
0: 용신부님 잠깐 다녀오신 사이에 대구가 되게 시원해졌어요.
2: 아, 그러세요?
0: 놀라셨죠?
2: 아닌데 덥던데. 오늘 덥던데. 홍콩도 더웠는데 대구도 더워요.
0: 그래요? 그래도 약간 그 뜨거운 태양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요?
2: 아, 저 홍콩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0: 응가이 하시나.
2: 응가이. 네. 대구 시원합니다. 그죠?
0: 네, 많이 시원해졌어요. 열대야도 좀 사라지고.
2: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0: 그건 맞아요.
2: 긴장을 놓지 마시고.
0: 에이, 대구란.
2: 대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 용심은 알고 있죠? 에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0: 그럼 오늘 몇 년도로 가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2: 오늘은 1997년 아니고요.
0: 네네.
2: 1977년으로.
0: 가봅니다.
2: 쇽쇽.
0: 그러니까. 97년이라고 해가지고.
2: 깜짝 놀랐네, 내가.
0: 77년.
2: 그러게, 나 77년 준비해왔는데.
0: 애드립으로 다 할 뻔했어요. 그쵸?
2: 네네.
0: 자, 지금부터 1977년의 가톨릭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것이
0: 1977년 1월 1일 삼덕동 레지오 극빈 노인들에게 온정. 대구 삼덕동 분당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은 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는 60세 이상의 무위무탁한 극빈 노인들을 위문했다. 그동안 수집한 성미와 성금으로 쌀 한 말, 연탄 50장씩을 전하고 어려움 속에서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따뜻히 위로했다.
2: 1977년 1월 1일 기억하기 쉬운 방법. 국민학교 4학년인 아들이 첫째부터 10번까지 강까지 암낙 두한 태금 임섬 청예 열자를 도레미파솔솔파미레도의 음계를 붙여 외우고 있다. 한국석 제일 큰 강의 순서는 암낙 두한대 임금 아니지 금임섬 청예. 천주교와 관련해 기억하기 쉬운 방법을 써보기로 한다. 천주교 전례년은 1784년. 우선 1만 빼고 784를 기억하는데 자기 집 번지수, 전화번호 등을 연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지로 일가에 살면 7784라는 상회가 있다. 1784 이렇게 외워보는 것은 어떨까?
0: 1977년 8월 21일 대학생 83% 수도생활 생각해 본 적 있다. 대학생들이 보는 수도생활에 대해 대구 가톨릭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통해 조사 분석했다. 절대다수인 83%가 수도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8%인 7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응답자의 48%가 인간 구원 사업에 종사하고 싶어서였고 수도원의 이상적인 생활을 느껴서가 15%였다. 수도자에 대한 첫 인상으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은 규율에 얽매이는 자로 표현했으며 평화와 기쁨에 충만한 자로 본 응답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상 1977년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1: 네.
0: 아까 근데 그 외워지는 거 맞나요, 신부님?
2: 뭐야 이게 뭐야 임섬첨예.
0: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네. 살펴볼 텐데요. 이때는 연탄이 꼭 필요하던 시절이었어요. 그걸로 그렇죠. 온정을 실천하던 때였네요. 아직도 있긴 하지만 네. 연탄 봉사가.
2: 그 이제 77년이죠. 우리 오늘 지금 77년을 보고 있거든요.
0: 77.
2: 저도 태어나기도 전인데.
0: 저도.
2: 제가 어린 시절에도 연탄을 많이 썼지만 이때는 네. 서울 주택 90% 연탄을 이제 떼던 그리고 그 중에 그 나머지는 그러면 뭐 기름을 뗄 수도 있지만 화목난로도 있었다는 거죠.
0: 화목난로. 네.
2: 그것도 있었고 또 그런 거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 받으러 가면 작 조개탄 이런 거.
0: 오, 저는 나르겠네요.
2: 네, 그거 받아 와야 되거든요. 당번이 그거 받아 와가지고
0: 등유 받으러 간 기억.
2: 그 전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네. 이제 이 겨울 추운 겨울에 이제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중에 연탄이 대표적인 이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78년이랑 73년이랑 석유 파동이 또 있었대요. 요즘처럼 이단 전쟁 이런 것들이 있고 하면 네. 아무래도 석유는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무슨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연탄 난방이 훨씬 더 많이 또 쓰여지던 서민들을 태워주던 연료 연탄 이 빠질 수 없죠.
0: 그렇죠. 이 연탄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직접 떼보진 않았지만 미디어에 네. 항상 그 연탄 불이 꺼지고 냄새 같은 게 잘못 퍼져서 네. 질식하는 거?
2: 아, 네. 이 연탄 보일러를 이제 떼게 되면 네. 문제가 뭐냐면 연탄이 결국에는 다 이게 타면 갈아줘야 돼요. 네. 갈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꺼지지 않았을 때 네. 보통 연탄을 아 이거 모르는구나.
0: 네.
2: 연탄 밑에 이제 이렇게 불이 이제 남아 있는 연탄이 있어요.
0: 네.
2: 그러면 그 위에 새 연탄을 넣어요.
0: 네.
2: 그러면

0: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니까 붙겠죠.
1: 네네.
0: 그러면 밑에 연탄이 더 이상 연소될 게 없으면 위에 거를 빼고 밑에 거를 버려요.
1: 버리고
0: 밑에 위에 거를 밑에 넣고 또 새로운 걸 또 넣어야 되지. 네. 이거를 반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밤에 다 잠들었는데 그럼 연탄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추운 거지. 그럼 불이 꺼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피워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그때 이제 번개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피워야 되는데 이거랑 이제 뭐 사실은 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연소되는 과정 안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연탄 난로를 할 때 연통 양상이 있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연기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이제 집에 자는데 이게 퍼지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거예요.
1: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잠을 줄여가면서 계속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 시절인 거예요.
0: 불 꺼주면 큰일 납니다, 그거.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아궁이의 불도
1: 네.
0: 이제 꺼주면 이제 물도 뭐 따뜻한 물이 없죠.
1: 네.
0: 밥도 못 하죠. 그래서 아궁이 불도 꺼주면 안 되고 연탄 불도 꺼주면 안 돼요. 그랬듯이 나 조금 알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다 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 연탄을 레지오에서 전달을 네. 했다는 거.
0: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삼덕동 레지오
1: 네.
0: 이제 성당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제가 요즘에도 네. 찾아봤거든요.
1: 요즘도 하시는 하죠. 분들이 있잖아요.
0: 대구에도 연탄 떼는 곳이 꽤 많습니다.
1: 맞아요.
0: 많고
1: 겨울에 아직 우리, 연탄 봉사하고
0: 우리 교구 내에 이제 우리 메일빌딩에 가톨릭 경제인회라고 있거든요.
1: 네.
0: 거기서도 최근에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모여가지고 연탄 기부하는 것들도 하고요. 그
1: 방문 봉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0: 그럼요, 그럼요.
1: 네네. 네.
0: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3데이지라는 단체가 있어요. 3데이지. 3데이지. 야, 이 친구들이 연탄 봉사 한다 하는 거는 제가 예전부터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1: 네.
0: 제가 보좌 생활을 했던 상인 성당의 청년들이 소속이 돼 있어서 이제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1: 네.
0: 야, 이거 3데이지 이건 뭔데? 했더니 삼대리구 이 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1: 삼대리구 이 지역 3데이지.
0: 3대 이 지역. 그래 줄여 가지고 3데이지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매년 겨울에 연탄을 기부받아서 그것을 이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1: 네.
0: 또 연탄이 뜨거우니까
1: 네.
0: 이게 불 나면 손 대면 데이잖아요.
1: 그렇죠.
0: 데이지. 데이지 연탄 떼면 데이지 뭐 여튼 뭐 그렇게 해서
1: 그거는 오피셜 답변 아니죠. 이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3데이지가 아까 그
0: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1: 연탄을 데이지 않게 이거는 지금 영신분님이 하신 거예요.
0: 3데리구 이 지역 대표를 했던 청년이 이제 이렇게 네. 3데이지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톨릭 신문에도 이렇게 3데이지 대표라고 이제 소개가 됐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그런 이제 연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이런 온정을 이제 좀 나눈다라는 그런 취지로
1: 네.
0: 청년의 활동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탄 봉사를 했다고 하고 지금도 이게 하냐 물어봤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 2년 상간에 이제 삼대리구의 청년들이 연탄 봉사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그래요. 이제 언제나 추운 겨울이 되면 힘든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는 방식은 다양해요.
1: 다양하죠.
0: 꼭 연탄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1: 네,
0: 아니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네. 물질적으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는 내가 직접 이제 함께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제가 있었던 상격성당에서는 경북대학교 청년들이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와서 저희들이 성당에서 그 반찬 봉사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예전에는 무료급식소를 했는데요.
1: 네.
0: 그게 코로나 때 이제 못 오니까
1: 나오실 수
0: 그래서 방문해서 반찬을 넣어드리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1: 네.
0: 배달하는 일을 이 대학생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서로 본당의 사회복지단체랑 경북대학교 가톨릭 동아리 빨마의 단체랑 협업을 해서
1: 너무 바람직하다.
0: 벌써 3년째
1: 꾸준하게 이어오고 네. 있네요.
0: 그리고 이 친구들은 반찬 봉사하면 점심을 또 먹을 수 있대요.
1: 그것도 좋네요.
0: 봉사 점수도 따고
1: 일석이조네요.
0: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이 처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봉사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냐.
1: 네.
0: 젊은 특히나 대학생들은 다들 뭐 바쁘다 뭐 어떻다 하지만
1: 몰라서 못하는
0: 그럼요
1: 경우도
0: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 청년들 대학생들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교회 기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장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지금처럼 연탄 봉사를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아니면은 우리 빨마 대학생 친구들이 함께 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보탤 수도 있는 거니까
0: 네.
1: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0: 이게 교회 정신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교회 정신입니다.
0: 맞습니다.
1: 저희가 연탄 이야기했더니 세훈님도 연탄 나눠주는 거 생각나요. 이미대 의사님은 89년도쯤에 저 초4 시절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일 가시면 제가 맞이라서 연탄 갈았던 생각이 나네요. 라고.
0: 그렇지. 연탄 갈아야지. 맞아요.
1: 해주셨어요.
0: 네네.
1: 그렇구나.
0: 연탄불 꺼주면 안 되거든.
1: 그러니까요.
0: 거기에 구워 먹는 지포가 맛있어요. 갑자기.
1: 지포는 안 먹어봤고 저 연탄불을 구워주는 그 뭐야 막창 이런 것만 먹었어요.
0: 아 그렇지. 이제 식당에 요즘 연탄불 구이 뭐 이런 게 있는데
1: 석쇠구이 이런 거
0: 연탄불 구멍 안에 이런 선 거 다 빼면은
1: 지포를요?
0: 다 타요. 오징어 상 이렇게 넣었다고.
1: 이 마음만큼은 저희가 뜨거워져가지고 탈 정도로 뜨거워져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0: 네.
1: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암기법. 암기법 이거 있잖아요. 암기 하나도
0: 이거,
1: 안 돼.
0: 이거 한번 해봐요. 해봐요.
1: 아니 뭐 이게 어떻게 뭐 해.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니까.
0: 도레미파 솔솔파미레도 이렇게 한대요.
1: 암낙두한테
0: 암낙두한테 금임성청예
1: 똥땅똥땅땡
0: 금임성청예 발음 자체가 어렵구만 섬청예
1: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엔 어쨌든 익숙한 멜로디였으니까 이걸로 하였겠죠?
0: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 뭐야 큰 강
1: 네 압록강
0: 외워야 되는 그런 게 있었나요?
1: 그게 아마 지리 시간에
0: 네 난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외우라고는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
1: 근데 막 산맥 이름 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0: 네, 지리는 배우지.
1: 그러니까
0: 태백산맥, 소백산맥
1: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도 있었을까요?
0: 근데
1: 이게 누가 하나 자신 있게 말을 못하네요.
0: 중요한 건 압록강이 제일 크다. 그다음이 낙동강이었다. 낙동강이 두 번째로 큰 강이었군요.
1: 그렇습니다. 암낙두한테
0: 금임삼천예.
1: 그런데
0: 이름만 우리는 지금 여기 원고에 이게 이름이 있어서 그런데
1: 이거 없이 하면 못할 것 같아요.
0: 금임삼천예가 어떤 강일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금은 금강.
0: 정답.
1: 네.
0: 임부터는
1: 솔직히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0: 임 있어요. 임자 들어가는 강 있어요. 유명한 강이에요.
1: 임진강. 여기 대본에 있어서 이제 아는 건데 네. 저는 사실 금 정도랑. 또 섬은 또 전라도에 섬진강 유명하니까.
0: 그 다음 몰라요. 그 다음
1: 청천강, 예성강.
0: 청천강.
1: 네.
0: 저 하얀 가는 길에도 청천이라고 있거든요. 그 청천은 아니겠죠?
1: 거기 아닐 것 같은데요.
0: 네. 아홉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큰 강이라니까.
1: 거긴가? 거길 수도 있어요.
0: 아니에요. 전라도 쪽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쪽이 강이 크고 넓어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나 이 강원도 쪽은 이제 산맥이 있어서
1: 네.
0: 큰 강이 흐르기는 어렵고요. 이쪽으로 이제 전라도, 이제 충청도 이쪽으로 가야 큰 강들이 있습니다. 예성강.
1: 역시 용신부님 알고 있으시네요.
0: 뭐 이 정도로 기본이니까 우리나라 지리가 그렇게.
1: 제가 기본이 또 안 돼 있어.
0: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쪽에는
1: 그렇죠,
0: 산이
1: 그렇죠.
0: 크니까 아, 큰 강이 못 만들어지겠구나. 산 밑에 큰 강이 있겠구나.
1: 그렇습니다.
0: 뭐 이 정도죠.
1: 그 혹시 용신부님도 이렇게 외워본 거 뭐 있으세요?
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1: 그 다음요? 이게 그다음 그러니까
0: 모르겠는데.
1: 우리가 한 5자까지는
0: 아, 나 다 외우는 거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좌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좌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 해. 12개.
0: 빨주, 노연녹, 청파, 남보자. 이 몰라요?
1: 나만 몰라 싶어서 크게 말할 수가 너냐고 지금 차마 크게 못 물어보고.
0: 아 이거 몰라요?
1: 그게 뭐예요?
0: 이거 보색.
1: 아.
0: 빨주 노연 녹 청파 남보자. 그래서 빨강색이랑 청색이랑 보색이고 주황색이랑 남색이랑 보색이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미술 시간에 이렇게 뭐 하고.
1: 근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그 당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많았거든요.
0: 스웰리베 봉탄지지살 물레 알아요. 원석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0: 스웰리베 봉탄지지살 플레나바 알듀올랑 원냥칼칼.
1: 근데 이런 게 진짜 많은데 문제는 네. 오래도록 기억남지는 않는다.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외워서 계속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고 저는 좀 이렇게 빠르게 외우고 시험을 치고 나면 훅 다 잊어버리는
0: 맞아.
1: 그런
0: 이게
1: 사람입니다.
0: 이제 시험을 위한 암기법이긴 한데 네. 이제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음을 붙인다 이런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그리고 뭐 아까 뭐 주소를 한다 뭐 이런 네. 거 이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문에 나왔던 거는 2784?
0: 1784.
1: 1784.
0: 네. 1784년.
1: 1784년.
0: 네. 네. 저는 이거 이 그 다이얼 번호판 1784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1: 1784. 요렇게.
0: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워 놨어요. 그래서 아,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시작은 이승훈의 세례 1784년이다.
1: 1784. 1784다.
0: 뭐 이렇게 항상 외우긴 했었는데.
1: 우리가 이렇게 네. 좀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0: 맞아요.
1: 말씀도 그렇고 역사도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0: 학교
1: 같아요.
0: 주일 학교 때 아이들한테 이런 거 많이 가르쳐 줬는데 우리 저희 때는 그 전화번호가 네. 앞에가 두 자리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73-4627 전화하세요. 천국 가는 전화번호예요. 근데 뭐게요?
1: 뭘까요?
0: 73-4627 성경의 권수 총수가 73권이고 네. 46이 구약 신약이 27.
1: 와 이거 아니 이거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불현듯 이 저장고 속에 머리 저장고 속에서 기억이 났어요.
0: 자 전화번호 천국 가는 전화번호 몇 번이죠?
1: 73-4627.
0: 네 지금 전화주세요.
1: 다 안 잊어버릴 것 같고요.
0: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있어요.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1: 오.
0: 이제 나의 살던 고향 이걸로 붙여가지고
1: 이 멜로디로는 네, 많은 신약, 것들이 있었죠.
0: 신약 성경을 했고 네. 구약 성경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1: 그거는 원래 노래가 뭐죠? 뭐
0: 기운센 전화장사 무쇠로 만든 다리 인조 인간 로봇.
1: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진짜 옛날. 요즘 시대에는 또 있겠죠?
0: 요즘에?
1: 요즘 애들이 할 수 있는.
0: 이렇게 또 가르쳐야죠.
1: 아, 제발.
0: 아니야.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1: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입에 멜로디가 붙도록.
0: 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
1: 그렇군요.
0: 신약 성경은.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1: 오늘 이 멜로디 중에 단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네. 용신부 알고 있다가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럼요. 용신부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0: 요즘에 근데
1: 같아요.
0: 교리 시험이 없대요. 저희 때는 교리 시험이 있었거든요.
1: 네.
0: 학기 말에 방학하기 전에 학교에서도 시험을 쳐야 되지만 성당에서도 시험 쳤어요.
1: 근데 그게 막 못하면은 빡지라는 표현이 되나?
0: 빡빡이.
1: 빡빡이 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선물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등 하면
1: 네. 이제 선물 내고. 주고.
0: 맞아요. 못했다고 뭐라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냥 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1: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나 그런 거였죠.
0: 맞아요.
1: 혹시라도 이제 시험이 다시 생겼다 하면 요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특히나 네. 뭐 시험이 없다 해도 천년성체반 아이들은 엄청 열심히
1: 그렇죠.
0: 해야 되거든요.
1: 네.
0: 이것까지 외워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 네.
0: 그래서 기도문 외워야 되잖아요.
1: 네.
0: 기도문 요즘에 기도문 노래가 많으니까 성가로.
1: 네.
0: 성가로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때는 주님의 기도까지는 있었는데 사도행전이 없어가지고
1: 네.
0: 사도행전 노래로 좀 없나 했더니 황영삼 신부님 또 사도행전 또 있거든요.
1: 만들어주셨네요.
0: 황영삼 신부님의 저 있어요. 사도신경. 끄레도라고 앨범 요번에 새로 작년인가 내셨는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있어요. 노래 좋아요.
1: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네. 찾아서 한번 들어볼게요.
0: HYS 황영삼.
1: 네.
0: HYS의 사도신경 치면 나옵니다.
1: 저희 지금 한번 다 같이 있다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마지막 소식. 대구 가톨릭대학교 학생의 84%가 수도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기사.
0: 아 조금 다시 좀 수정해야 돼요.
1: 84% 아닌가요?
0: 대구 가톨릭대학교 학생 중 100명에게
1: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83%.
0: 네네. 네. 그래서

0: 뽑아서 했다는 거는 뭐 엄청 이 학교 내에서도 엄청 많은 학생들의 수였고
1: 그렇네요.
0: 그리고 보면 이제 어떻게 왜 이런 학생들이 이런 관심을 가질까라고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1: 그 약간 수도원 생활에 대한 로망?
0: 일단 77년이잖아요.
1: 네.
0: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만큼 이렇게 뭔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1: 와, 그럴 수 그렇네요.
0: 그런 시대 상황 안에서 여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1: 네.
0: 어떤 수도 생활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
1: 네.
0: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수도 생활의 매력이 뭔가
1: 네.
0: 일단 여성 단체잖아요.
1: 네.
0: 여성 공동체이고 효성 가톨릭 대학교 이 효성 여대 안에 이 수녀님들 이 수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1: 네.
0: 그들을 통해서 아 뭔가 이 여성의 자유로움 그러면서 함께하는 어떤 그런 행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수도 생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1: 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회 진출의 한 방면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0: 사회 참여.
1: 참여.
0: 그렇겠죠.
1: 나 주체로서.
0: 그렇죠. 나도 여성으로서 뭔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때는 그런 거거든요. 장래 희망이 뭐야? 현모 양차야. 이럴 때거든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이때가 1997년이 아니라 77년이었기 때문에.
0: 네네.
1: 그 수도원 생활은 어떤 거예요?
0: 수도 생활.
1: 네.
0: 아, 수도 생활이 뭐냐?
1: 네.
0: 말 그대로 이제 수도자의 삶, 수덕 생활을 한다.
1: 네.
0: 이제 닦을 수 이제 덕덕
1: 네.
0: 이제 해서 덕을 닦는 생활인데요.
1: 네.
0: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을 풀어 보면 이제 봉헌의 삶을 산다라고도 하거든요. 수도자의 삶을 하느님께 삶을 봉헌하고 수도원마다의 정신에 따라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한다. 각 수도원마다 그 이 추구하는 정신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예수회의 정신은 하느님께 영광을
1: 네.
0: 그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정신으로 교육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많이 유명한 외관 수도원 베네딕토
1: 네.
0: 수도원이거든요.
1: 네.
0: 베네딕토 수도원의 정신이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래서 이제 일하에 뭐 목공소도 있고 뭐 다양한 일을 하고
1: 네.
0: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게 이 베네딕토 수도원.
1: 베네딕토 수도원의 최근에 외관에서 행사가 또 진행됐었지 않나요?
0: 많죠. 그 요번에 그
1: 이번 최근에
0: 시노달리 따스 전국 본당 사제 연수도 매년 거기서 하고요. 뭐 이것저것 또 많이 합니다. 거기에
1: 네.
0: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외관 수도원에 가면 메달 같은 거 있는데요. 거기에 CSPB 이렇게 적혀 있어요. CSPB.
1: CSPB.
0: V. 아니요. B. AB 할 때 B.
1: CSPB.
0: 그래서 이게 뭐지 막 했더니 네. 어떤 신부님이 그 S는 소세지 판다 하고 P는 빵 파는 거 아이가 하면서 분도 소세지 맛있다 하면서 뭐 그렇게 했는데
1: 그건가요?
0: 찾아봤더니 크룩스 상티 파트리스 베네딕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승인 베네딕토를 본받자 이런 이제 하나의 모토처럼 베네딕토 성인을 본받아서 이제 그 정신으로 수도원 생활을 한다. 우리 교구청 옆에 있는 샬트르 바오로 수녀원이라고
1: 네.
0: 있어요. 거기에 정신은 교회의 유익과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하느님께 나 자신을 바친다. 이제 그래서 단순, 겸손, 대담성 이 세 가지 핵심 덕목을 산과 사도지간에서 실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성심 신녀회 또 우리 대구에는
1: 네.
0: 유명하잖아요. 예수성심 신녀회의 정신은 자비로운 예수성심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 손안의 연장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겸손과 순종의 삶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정신들. 그래서 수도원마다 그 핵심 정신을 이제 그 수녀님들,
1: 네.
0: 수사님들이 살아요.
1: 핵심 정신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0: 네, 그 네.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해요.
1: 네.
0: 그거를 청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떨까?
1: 네.
0: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프로그램 중에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1: 네.
0: 1박 2일로 외관 베네딕토 수녀원이랑 투칭 포교 베네딕토 수녀원 1박 2일로 가는데
1: 네.
0: 갔다 온 학생들이 대부분
1: 뭐라고요?
0: 비신자거든요.
1: 네.
0: 너무 좋대요.
1: 어떤 게 그렇게 좋았을까요? 간단하게만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야 돼. 어떤 게 제일 좋았대요?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는
0: 일상에서의 일상과 너무 다른 삶이 완전

0: 경험해 보지 못한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공동체가 주는 네. 그 어떤 아우라
1: 평화?
0: 같은
1: 평화와 안정감 같은
0: 그런 것도 있죠.
1: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막 힘이 드니까 잠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1977년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용신부님?
0: 아, 너무 1977년 왜 이래 바빴죠?
1: 네, 지금 연장해야 될 분위기예요. 그렇죠?
0: 내년 아 다음 좀 또 한 번 더 있지. 77년 뭐 있을 거니까.
1: 더 있으면 또 77년으로 네네. 돌아오고 아니면 또 다른 연도로
0: 아, 그럼요.
1: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도 돌아옵니다.
1: 그럼요. 다음 주에는 또 용신부님 오시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용신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녕.

오늘의 비타민 5시. SNS에 비가 철철 넘치는 영상과 함께 경험담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거제에 큰 비가 내렸을 때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안전문자도 받고 마당에 있던 개가 하도 짖어서 나가보니까 그 마당에도 물이 차서 현관 앞까지 찰랑이고 있더래요. 이러다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서둘러 가족들을 챙기고 대피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정말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대피하려고 보니까 챙겨야 할 사람도 챙겨야 할 물건도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린 참 가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 중에 오늘 하루도 있잖아요.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잘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끝곡으로는 빅뱅의 레스트 댄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건데요. 신청곡으로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3: 416-898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기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 신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신용 잔액은 2019조 8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25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규모는 1분기 14조 8천억 원의 1.7배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가계 신용은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투자 열기를 타고 증권사 신용 공여 등 B2 자금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2030 세대 B2가 특히 심각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2030 세대의 신용 거래 융자 잔고는 4조 1900억 원으로 2024년 말 1조 7600억 원에 비해 1년 반 만에 2.4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4050 세대 신용 잔고 2.1배보다 증가세가 높았습니다. 지난달 증시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강제 청산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내 10개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의 지난 7월 신용거래융자 반대 매매 계좌 수는 총 4만 1,700개로 전달 대비 2배 늘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 상당수가 급락장에서 강제 청산을 당하며 투자금이 온전히 빚으로만 남게 된 겁니다.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문제라 판단하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은 기본 예탁금과 사전 교육뿐 아니라 최소 5거래일 동안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의 모의 거래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도박성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규제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루 평균 신규 신용융자 수량은 7월

0: 38만 주에서 이달 들어 14일까지 378만 주로 52% 급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2만 주에서 66만 주로 25.5% 늘었습니다. 빚을 내서 반도체주를 사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공격적 투자 성향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없다는 젊은 세대의 도박적 투자 성향, 게다가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까지 한국 경제의 연쇄 부실 가능성은 그 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 부양도 좋지만 가계대출을 규제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8월 19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G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3: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오늘도 진영의 논리를 걷어내고 날것의 토론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0: 지난주에 장혜영 의원님이 네. 개인 사정으로 빠지셔서
2: 네 맞아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0: 2주 만에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은 오늘 근데 어디 웰드레스드 하셨는데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2: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국회 본청에서 그 한국여성의정이라고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예. 이제 거기하고 베트남의 이제 여성 의원님들과 정치인분들이 오셔서 같이 교류하는 자리가 있어서 오랜만에 빼입고 나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예. 베트남 옷은 아닌 거죠?
2: 아, 네. 하지만 나름 이렇게 톤을 좀 맞춰봤다. 그 베트남 전통 의상이랑 좀 비슷한 예.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완전체 오늘 50분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대법관 임명 재청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재청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좀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수민 평론가님께 이 히스토리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노태학 대법관하고 지금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흥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은 다음 달에 퇴임을 하는 거고 노태학 대법관은 이미 3월에 퇴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3: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누구를 할 거냐. 여기서부터 일단 그 양측 간의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놓고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게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선호를 했었고 근데 대법원에서는 박순영 판사라는 분을 선호를 했었습니다.
0: 이게 이제 지난 한 3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3: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3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 결국에 사실 김민기 판사를 놓고 좀 대법원하고 청와대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대법원에서는 김민기 판사의 뭐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오영준 현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부부가 같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한 부담 또 그런 관해 그 전례가 없었던 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법원 내부에서 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선호라든지 이런 소식도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김민기 판사에 대한 이 선호, 재청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의견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자리가 5개월 이상 공석이 됐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또 그 이용구 대법관 후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두 명을 재청을 하는데 일단 김민기 판사가 빠졌고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청와대하고 대법원하고 어느 정도 좀 의견이 일치했던 인사가 김성수 판사입니다. 김성수 판사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에 좀 이렇게 선호했었던 인사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로 이제 손봉기 판사를 조희대 대법관이 이제 자신의 재청권 이 독자적 재량을 갖고 같이 이렇게 재청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
0: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이게 노태학 대법관 퇴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5개월인데 일반적으로 한 두 달 전에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에서 윤곽이 드러나는 걸 보면은 거의 7개월 동안 이게 지금 임명 재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굉장히 역대 한 달 정도 걸린 게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게 약간 길게 이어지고 그래서 두 명을 동시에 임명 재청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여당 반응 들어보고 세 분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목소리입니다.
4: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기술 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법관회의를 당장 여십시오.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십시오.
0: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부산은 현지에서 김민석 대표가 좀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했고요. 먼저 문성호 대변인께 네. 여쭤볼게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5: 저는 민주당에서 뭐 조희대 대법관을 향해서 뭐 전례가 없었느니 뭐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니 이런 표현을 쓸 자격이 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례라든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관례들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던 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는 국가에서 어떤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을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다가 주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도 그거를 무슨 뭐 몇십 일 만에 빨리 속전속결로 해버렸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갔니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관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의 뜻을 밝히고 그러나 뭐 본인이 항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런 식이었는데 민주당은 아예 덮어버려가지고 이걸 수사를 한 검사들은 악마화시키고 판사들까지 몰아쳐가지고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존중과 협의의 어떤 관례와 관행은 누가 먼저 깨트렸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게 일종의 매너였다라고 한다면 예. 민주당에서 이미 대법관과 사법부에 대해서 매너를 지키지 않은 지가 오래됐는데 상대에게는 나는 존중하지 않았지만 너는 나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린애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5: 실제로 이것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법원관이 협의 없이 제청을 해봤자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는 어차피 일이 되려면 협의가 필요하니까 관례적으로 협의를 다 끝난 다음 해왔던 건데 그러면은 과거의 대법원장들에게 과거의 대통령들이 보여왔던 존중을 지금 이재명 정부는 보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민주당에서 너무 지금 우리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면서 전제 왕정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예.
5: 감히 대통령에게 네가 그래? 결국 이런 마인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존중이라는 거는 본인이 받고 싶은 만큼 상대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태도를 먼저 좀 되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장영 의원님께는 이거 네.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대법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율을 해보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견이 있었던 거고
2: 네.
0: 그래서 그거를 5개월 뭐 퇴임 기준으로 5개월을 끌다가 이제 지금 와서 1+1처럼 이제 이은구 대법관 후임하고 같이 이렇게 임명 제청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협의를 안 하고 대면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협의를 안 하고 이제 서면으로 이제 우리 해요 이렇게.
2: 그렇죠.
0: 이거는 조금 한판 붙어보자 뭐 이런 걸로 좀 읽을 수 있을까요?
2: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말을 아꼈잖아요. 출근길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수고하세요 하고 아무 코멘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소요를 예상하면서 정말 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라고 소요를 이제 자초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기는 합니다. 우선은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었나요?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네. 여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법관을 저희가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에서 지방선거 치르고 이렇게 당직선거 하는 동안 제대로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서서 김수민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노태학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대법원하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어요.
0: 예.
2: 근데 더 이상 이제 두 명이나 공석으로 두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또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임명을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면
0: 예.
2: 청와대의 의지를 받아주던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해서 의견을 주던지 왜냐면 어차피 국회 인사청문 과정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0: 예.
2: 임명권은 마지막에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괘씸죄에 단단히 걸려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당장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0: 예.
2: 이걸 서면으로 제청한 거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별개의 문제죠.
0: 예.
2: 근데 협의는 있었으나 서면으로 제청했다라는 게 팩트잖아요.
0: 협의는 있었으나 합의는 안 된 거고.
2: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합의는 안 됐고 어쨌든 대법원은 이제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한 거죠. 하지만 협의 과정은 있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재청권 안에서의 행위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0: 위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2: 그렇죠. 위법한 상황은 아닌데 권한을 넘어서거나 한 건 아닌데 서면으로 냈다. 그러니까 뭐 대면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막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되신 분이 탄핵을 거론하는 거는 이거는 네. 정말 괘씸죄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얘기하는 무리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0: 네. 정확하게는 이제 김민석 대표가 탄핵을 얘기하지는 않았고 네. 스스로 나가라 아니면 법관회의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법관들이 좀 몰아내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 탄핵은 이제 뭐 송영길 의원이 주로 얘기를 했고요.
2: 네네, 그렇죠.
0: 김수민 평론가님.
3: 네.
0: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이게 유례가 없는 건가요? 이게?
3: 일단 예전에는 뭐 제가 모든 역사를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
0: 김명수 대법원장 뭐
3: 그렇죠.
0: 이런 분들.
3: 그 예. 윤석열 정부 때도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냐면.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쪽에서 거부하는 인사를 임명할 경우에 재청할 경우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했거든요.
0: 일종의 이제 거부권, 반려 뭐 이런
3: 네.
0: 거네요.
3: 근데 그 말 자체가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었고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통령실 쪽에서 뭐 난색을 표하거나 거부한 인사를 빼고 재청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예. 다 협의를 해서 했다는 것이고 과거에 뭐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감사원장과 대통령과의 재청 임명이 또 감사위원 같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들 협의를 했던 것이 과거에 주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관례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일단 왜냐하면 그 관례가 있었던 이유는 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재청과 임명이라고 하니까 손뼉에 마주치는 행위가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래서 다 사람을 맞춰놓은 다음에 재청 임명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일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게 재청 임명 절차하고 같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죠.
0: 예.
3: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어느 쪽 책임이든 간에 이례적인 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5: 근데 저는 조금 재밌었던 예. 게 이제 민주당이 왜 이게 협의가 없었다라는 프레임으로 갖고 가고 싶은가 그게 뭐 정무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모눈에는 뭐만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워딩을 보고 정말 딱 너무 재밌었던 게 합의는 계속했지만 아 협의는 계속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게 원래 민주당이 쓰던 말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윤 대통령 때부터 그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뭔가 좀 독주를 할 때 우리하고 제대로 협의 안 하지 않았냐. 근데 아니 우리 협의 계속했는데 너네 협조 안 해서 합의가 안 돼서 우리가 그냥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되돌려준 적이 많았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오시다가 똑같은 논리에 이렇게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박지원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식이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2: 그렇죠. 네. 일단 서면으로 어쨌든 재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로세스로 보자. 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국회에다가 이 청문을 위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0: 네.
2: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그 어떤 대법관 후보도 그렇게 제청한 사람이 임명 동의안이 올라가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그냥 기술적인 절차라고 생각해서 국회에 올려줄 거냐 아니면은 이걸 근데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조항이 없거든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뭉갤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로서는 조금 볼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0: 아 뭉갤 수도 있어요 그냥.
2: 뭉갤 수도 있죠. 네 임명동의안을 언제까지 송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이기 때문에 뭉갤 가능성이 없는가 워낙 뉴노멀의 정부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게 쟁점이 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정말 기술적으로 송부해 줄 건가 말 건가. 어쨌든 이 국무회의에서 예. 서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0: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한 번도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넘기지 않거나 이거 네. 못 넘기겠다라고 네네. 소위 말해서 거부, 반려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2: 네.
0: 아니면은 방금 장영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뭉개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넘겼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주도해서 이거를 부결시키는 방법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5: 진짜로 탄핵할 수도 있죠.
2: 아, 그렇게 세 가지가 일단은 재청이 됐기 때문에
0: 재청과 관련해서는 네네. 정치적으로 탄핵은 또 이제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
2: 그쵸.
0: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느 쪽 네.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3: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소위 말 문객이.
3: 네네. 그러니까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이거 국회에 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여당에서도 그런 의사를 대통령실로 전달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무난한 방법은 문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리고 여당이 탄핵 소추를 실제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이게 위헌 위법한 어떤 사실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재청권에 그냥 사실 사전 협의한다 이런 부분은 다 법률에 없는 것들이고
0: 예.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법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 소추까지는 국회 다수의 힘으로 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이것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면 엄청난 또 역풍을 여당이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으로 봤을 때는 여당에서 일각에서 조희대 물러나라 혹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놓으면 그거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실제로 탄핵으로 간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재청한 걸 그대로 받냐 임명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일종의 역할 분담 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2: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예.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죠. 왜냐하면 대법관이 한 분이 공석인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부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지금 대법원에서 특히 이제 전원합의체로 처리해야 될 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이제 김건희 씨 그 명태균 여론조사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받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벌금 1,000만 원 받고 김건희는 무죄 받고 뭐 이러니까 이거 교통정리한다고 전원합의체로 지금 넘긴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체가 안 되면은 안 열리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2: 계속 밀리는 거죠.
0: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도
5: 그렇죠.
0: 예 걸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5: 아니 뭐 그건 이제 뭐 좀 법률적으로는 복잡한 것 같은데,
0: 예.
5: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저는 뭉개는 게 제일 뭉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 다 전례가 없는 일들이니까,
0: 예.
5: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 사랑설레가 좀 많겠죠, 아무래도. 그게 결국에는 뭐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의 가능성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2: 네, 자꾸 이제 무리한 주장 위에 무리한 주장에 얹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들이 그 고유의 가치로 다뤄져야 되는 것들을 자꾸 다른 걸 엮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풀기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다 법으로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던 어떤 비어 있는 부분들을 관례라는 것으로 메꿔왔던 거잖아요.
0: 예.
5: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대충 서면으로 할 수, 협의 없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대.

0: 임명 안 해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협의를 예. 하는 게 관례가 됐던 거고 반대로 이전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성사에 출을 받지 않으니까 예. 뭐 이런 것도 안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재판 중에 이렇게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그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뉴노멀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친청계 후보가 이제 최고위원회 3명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최민희 의원이 당선자가 그때 단상에서 그날 전당대회 하는 날 끝까지 잊지 않고 내려와 버렸어요. 표정은 굉장히 좀 어두웠고 정청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의 당선은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김수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지도체제는 순항할 수 있을까요? 잘 갈 수가 있을까요?
2: 순항하고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거리가 있나요?
2: 어디까지 파탄이 날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예. 뭐 그거는 좀 늦춰지거나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순항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물론 최고위원이 총 민주당의 경우에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청계 최고위원이 거의 반에 육박하는 수준은 아니고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지도체제가 9명이고 최고위원은 선출직이 5명이고 네. 임명직이 2명이니까 7명인 거죠. 거기에
2: 근데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 당대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구성이 예,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9명이서 회의를 하면 그중에 3명이니까 3분의 1 지금 국회로 치면 국민의힘 의석하고 비슷한 예.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뭐 만약에 의견이 갈린다고 해도 힘으로 밀면 일단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긴 한데 그러나 의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발언일 겁니다. 지더라도 표결해서 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최민희 최고위원이야 지금 최근에 이 전당대회 때 있었던 태도에 관한 어떤 논란만 보더라도 그렇게 손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건 다들 예측을 하시는 바일 테고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좀 안에서 바람잘날이 좀 없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 좀 근래 최고위원회보다는 과거에서 좀 유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1: 과거 언제요?
2: 공교롭게도 2015년 벌써 예. 오래전이네요. 2015년에 거대 양당이 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그때 특히 또 집단지도체제나 이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예. 대표는 뭐 그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표는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인데 또 최고위원으로는 또 서청원 최고위원 포함해가지고 친박계 쪽이 여러 명 있었고
1: 예.
2: 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때는 문재인 대표 때인데 또 최고위원회 에서는 또 주승용 최고위원이라든지 비문계 최고위원이 있었고 또 거기에 또 공교롭게 친문계로 꼽히는 정청래 최고위원도 있어서
1: 예.
2: 두 사람이 또 싸우다가 이게 분당의 전주곡이 되는 이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비슷한 사건이나 현상이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펼쳐질 수밖에 없다.
1: 예.
2: 물론 벌어졌다가 그걸 수습하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게 뭐 바람잘날 없다 이런 표현처럼 좀 수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예. 오늘 근데 뭐 최민희 의원 얼굴 보니까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웬만한 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비공개로 할 것은 만약에 누설을 하면은 이거는 징계가 뭐 이렇게 제명 아니 뭐라고 해야 할까 뭐 징계 제명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최고위원회의를 다 공개를 하면은 그게 좋은 건가요?
3: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예. 근데 저는 최고위원회의를 공개해서 가장 득볼 사람은 역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관행들은 모두 발언들을 하잖아요. 아침에 모여가지고 당대표 네. 얘기하고 원내대표 얘기하고 뭐 순서대로 하는데 기자들은 대충 그 그것만 보고 기자들도 바쁘니까 빠지는데 이제 노이즈를 많이 일으키시는 분이 있으면 수석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얘기까지 듣고
3: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회의는 이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공개를 하면은 김민석 대표는 품격 있는 언어를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잘 될까? 이걸 다 공개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이 궁금해 그래서.
3: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 배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수석 보좌관에 공개하고 업무 보고 공개하고.
3: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결정권 특히나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라이브 생중계를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사를 좀 자유롭게 말하자면 아젠다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그걸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민석 이제 신임 당대표죠. 네, 총리가 아니라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역시도 그렇게 뭔가 라이브를 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리고 언론의 그런 실시간의 관심을 좀 모아보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제 하지만 뭔가 말을 자중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거기에서 험한 말을 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쏠린 관심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압승하지 못하고 사실상 뭔가 49대 51 같은 느낌으로 이긴 선거에서는 저는 이 무대를 누가 더 잘 활용할까?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계파 갈등을 전시하는 하나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예, 한번 궁금하다 일단은 굉장히 궁금하다.
0: 저도 그래갖고 이제 좀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이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 만약에 김민석 대표가 뭔가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 보통 발언 순서가 순서대로 가잖아요. 예. 최민희 수석 채우고 갑자기 거기다 딴지를 탁 걸어요. 그리고 그 딴지 건 거에 그 뒤에 이제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곧 임명할 지명진 청년 최고 이런 분들이 또 말로 딱 얹어.
1: 예.
0: 그러면은 타당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1: 예.
0: 근데 저는 생각에 아마 김민석 대표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공개 회의를 보고 따라 하신 건 그거 완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관료 집단과 정무직으로 선출직이 되는 사람들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거기는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말로 뭐 뒤로는 자기가 시켜놓고 거기서는 막 아무런 상관없는 듯이 이런 식으로 해도 아니,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겠지만은 바로 그럼 삿대질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옛날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때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 뭐 배현진 의원님 뭐 계시고 이랬을 때
1: 악수거부 사건 막 이런 거
0: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예. 제 당 일이고 하니까 그게 막 한쪽으로는 재밌으면서 한쪽은 위가 아프고 이랬지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좀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이제 또 관전 포인트 하나가 그렇게 최고위회의를 하고
1: 예.
0: 그럼 밖에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전 여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 정치인으로서의 스타일이 뭔가 조율을 해서 뭔가 다 같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1: 예.
0: 상대당이나 예를 들면 예전에 야당 대표 때 대여투쟁 이런 걸로 막 때려고 쏟아붓는 걸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절대 저는 외곽에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부에서도 자중자란 일어나고 외부에서도 때리는 아주 재밌는 최고위가 될 것 같다.
1: 그 정청래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최근에 정청래 전 후보 그러니까 전 그 대표가 자기 개인 방송에서 정청래는 졌지만은 지지자들은 지지 않았다. 특히 김민석의 주장은 이번에 뭐 패배했단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경선 불복하는 거야 끝나자마자 다음 날 김수민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2: 어떻게 보면은 불복 메시지를 앞으로는 안 내기 위해 미리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는 처지가 됐던 거죠. 첫 번째는 본인이 패배를 했고 그러면 또 새로 생길 지도부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또 본인의 어떤 부족함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한편으로
1: 예.
2: 또 본인을 뜨겁게 지지했고 또 나아가서는 김민석 후보를 비토했었던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 탈당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잖아요.
1: 지지자들한테 탈당하지
2: 그렇죠.
1: 말라라고 얘기했죠.
2: 네.
1: 저를 지켜달라.
2: 그거하고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 것이 아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1: 예.
2: 이길만 하니까 남아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패배 직후에 말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메시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정청래 후보가 앞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뭐 조율을 한다거나 이런 부류의 정치인이 아닌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싶으면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1: 맞아요.
2: 예, 다른 이제 친한 정치인한테 논의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한테 졌단 말이죠. 근데 지고 나서 그 주변에 뭐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막 이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 막 허공에 손을 저으면서까지 격렬하게 반응을 했지만 이낙연 후보는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1: 예.
2: 그런 역할 분담이 안 되고 이제 본인이 혼자 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앞으로 관건은 이왕 그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1: 예.
2: 근데 당분간은 저는 정청래 후보를 좀 지켜볼 만한 것이 사실 어느 정도는 또 이번에 존재감을 뽑낸 것도 맞거든요.
1: 45% 맞죠.
2: 그렇죠.
1: 예.
2: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여유를 좀 갖고 정말 꾹꾹 말을 참았다가 정말 중요할 때 한 번씩 메시지를 내는 이런 전략으로 간다면 정청래 의원의 그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히 커질 건데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런 스타일로 갈 건지 이 부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전 근데 여기서 조금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처럼 보통 이제 보스는 자기가 바로 다음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지자마자 다음날 그렇게 뭔가 또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어휘를 쓴다는 것이 저는 자기가 여전히 장기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1: 장기말이요?
3: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플레이하는 장기의 장기말로 이번에 자기가 사용된 것이지 정청래 대표가 나머지 강성 지지층들을 이끄는 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바로 그 당선 소식을 알렸던 당 전당대회 무대에서 박선원 최고 이제 최고위원 손도 안 잡고 그렇게 안 기분이 잡았죠. 나쁜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이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두고 사실은 정청래 최민희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읽혀지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참 여기저기서 경쟁이 많이 일어나네요.
3: 그런
1: 오늘 그러니까 뭐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다 청와대에 불러서 지금 이제 만찬 이제 시작하고 있겠네요. 뭐 좀 봉합이자 될까요?
0: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과는 다른 이제 정치적인 지형이 생겼죠. 옛날에는 지지층이라는 게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좀 위에서 컨트롤이 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뭐 매체와 다양성 여러 가지 정보 습득의 통로들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지지층들을 컨트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고 어쨌든 내부 싸움이니까 좀 좋게 좋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도 본인들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뿌려놓은 이 증오의 씨앗들 이건 수확을 결국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와서 자기 졌으니까 선거 깔끔하게 승복하고 저는 이제 이 김민석 대표에게 협조해가지고 이 민주당의 하나의 정치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 지지층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역적으로 낙인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도도 아니고 전당대회 정도만 하려고 해도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큰 당 작은 당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지형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추가로 이제 공천권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총선 공천권이 걸려 있는 대표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이제는 총선 공천권이 걸려 있으니까 오히려 김민석 총리한테 다 좀 수그리지 않겠어? 대표한테. 근데 전 오히려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전에 여러 가지 개파 갈등에서 뭔가 끝나고 나서 그래 어쨌든 끝났으니까 우리 편이 안짜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비명은사라고 다 죽여버리고 친문 패권주의라고 다 죽여버렸던 게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 이대로 가다 진짜 다 죽어. 다 뺏겨. 어떻게든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돼. 하고 더 강성으로 싸울 확률이 높고
1: 쇠과실을 한다.
0: 거기다가 거기에 보탬이 되는 게 이번 정청래 대표가 앞서 얘기하신 것 같이 지긴 졌지만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죠. 특히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0.3몇 포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충분히 내부 투쟁을 해나갈 동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밥그릇 싸움 플러스 이제는 뺏기기도 한번 올라타면 내려오기 힘든 강성 지지층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더 싸움이 심하고 격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나머지 두 분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봉합은 안 되는 걸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산공원 개발을 놓고 지금 청와대와 서울시에 긴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청와대에서 시사를 했습니다. 음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4: 그 이제 전체 91만 평을 놓고 어느 부분은 뭐 임대주택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년주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민간한테 막 팔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공공의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뭐 결혼도 하시고 또 뭐 출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들으신 목소리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오늘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용산공원 전체가 91만 평이고 그중에서 어린이공원이 한 10분의 1, 뭐 9만 평 정도 되는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처음에는 어린이공원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에 지금 나무가 뭐 이렇게 녹지가 없는 부분들을 다 활용하는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뭐 단독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공급 정책을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2024년 말에는 서초구의 서리풀 지구 여기는 지금 개발 진행 중인데 여기는 그린벨트 해제해 주면서 왜 윤석열 정부 때는 되고 이재명 정부 때는 안 되냐.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의 안 하고 직진으로 그냥 뚫고 나가겠다. 뭐 이런 뭐 청와대 관계자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수희 평론가님,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 저는 참 답답한 것이 부동산 대토론회는 왜 했나 네. 생각이 들어요. 대토론회에서 이걸로 논쟁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토론회를 하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는 정쟁화가 되면 너무나 국민들이 고단해지기 때문에 합의된 선을 찾아 나가자라는 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또 공급은 여야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구체적인 방법론이고 또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뭐 전부 다 한다거나 또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두자거나 이런 쪽보다는 좀 그 내부에서도 좀 상세하게 어느 정도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장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일단은 그 매매 시장부터 김을 빼놔야 되기 때문에 민간 분양 아파트 위주로 일단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요거 주제 하나만 놓고도 논쟁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대토론회를 한다고 해놓고 또 지금 이렇게 연장전이 더 뜨거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게 좀 대토론회 쪽으로 충분히 녹아서 이게 판단을 했었어야 될 일인데 좀 그런 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좀 뒤틀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좀 의아한 것이 자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하더라도 시간이 빠르면 7년 정도 걸리는 그 긴 시간인 거고 단기적인 공급 대책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오히려 또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규모 멸실이 발생을 하고 예. 또 이주 문제로 부근의 전월세 폭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규 공급이나 공공용지를 통한 공급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린벨트도 안 된다, 해제도 안 된다, 용산 어린공원도 안 된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빼놓고 거의 다 막아놓겠다는 얘기인가? 예.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을 그토록 강조를 해왔던 입장이라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만약에 어떤 분이 공급 많이 못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백기를 들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분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면 저는 납득을 하겠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좀 이게 큰 그림하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다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그냥 다 하면 안 돼요. 뭐 공공택지 네. 개발도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뭐 다 하면 안 돼. 이거가 꼭 양자의 대립각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0: 아니 실제로 저 김수현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거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원래는 뭐 예전에 뭐 종묘 그거는 물론 뭐 아파트가 아니라 건물 빌딩 재건축이죠. 그거는 뭐 여기를 가리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개발해야 된다 그러건데 갑자기 뭐 그린벨트를 지켜야 된다니 근데 이게 원래 보통 민주진영에서 많이 하던 워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뒤바뀐 게 조금 웃기다라는 얘기가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번에 용산공원 재개발은 저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결국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백래시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놀라서 급하게 부랴부랴 했다라는 그 인상을 지우지를 못하겠어요. 처음에 뭐 임대라고 한다 그랬다가 뭐 그것도 아니라 그랬다가 본인들 내부에서도 지금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 지금 이게 뭐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게 아니라 청년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달라 지금 뭐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서 뭐 갑자기 쫓겨나게 생긴 청년들을 위한 거다 근데 여기 용산공원 밀고 지으려 그러면 그것도 최소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월세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청년들을 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1: 버스를 이용하자고
0: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전혀 정리되지 않고 그냥 저는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이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저는 민간 분양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반대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대변역으로 서울을 싹 밀어버리고 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결국 임대주택이라는 건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대주택이라는 게 정말 나라가 잘 관리가 돼서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해도 그냥 로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입지는 누구나 좋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넣을 텐데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장 안 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부자여서 직장도 없이 애 낳고 놀고 살고 먹을 수 있었던 부잣집 아들들, 졸부집 아들들 이런 애들이 실제 분양에서는 제일 점수가 높거든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민간 분양으로 해서 차라리 그냥 열심히 자기가 좀 소득을 올려가지고 집을 살려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입지에 좀 비싼 가격이라도 공급을 하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량이 늘어나니까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이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장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3: 그렇죠. 사실 이제 공급이 문제인 건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전세도 매매

0: 얼마든지 지어야 됩니다. 근데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을 가지고 와야죠. 여러모로 사실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정부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고려한 안을 놓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처방처럼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늘리자고 해서 그 규제를 풀고 지금 착공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더 많은 공급 부족이에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하는 주택에 살던 분들이 갑자기 세입자로서 공급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지금 진단 해결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얘기도 오세훈 시장 얘기도 좀 맞지 않다. 현재의 이 공급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보고
2: 저는
0: 있습니다.
2: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예. 동의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뭐 어떤 기적 같은 일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1: 예. 그러니까
2: 얘기하신 것 같이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건물 지으려면 나오셔야 되니까 얘기하신 것 같이 안 그래도 지금 전월세 대란인데 더 심화가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건 나중에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용적률을 높여줘서 여러 가지 공급이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해결할 수는 없는 거면
1: 예.
2: 선택할 수 있는 수 중에서는 제일 차악인 게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의 힘듦은 있겠지만 나머지 안들은 그 과정의 힘듦뿐만 아니라 미래마저도 불투명한데 공급이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최소한의 공급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1: 예.
2: 여기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지금 당정협의, 고위 당정협의가 23일 날 있는데 제가 묘하게 봤던 게 이것도 뭐 친명계와 친청계가 지금 대립할 사안인가? 약간 이렇게 봤어요. 모든 친명계와 모든 친청계 사안은 아닌 그런 의견은 아닌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표 민생 개혁안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완벽하다, 손색이 없다,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김민석 대표는 오히려 이거를 조금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김수희 평론가님
3: 네.
1: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친청계가 지금 이게 뭐 네. 노무현의 꿈인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친청계가 대거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환영을 하는
3: 네.
1: 건가요?
3: 이게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1: 예.
3: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민주당 친청계에서 특히 더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정부에서 나온 안을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이 더 축혀 올리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친청계에서는 저는 이게 뭐 종부세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애착 이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 매매가 기준으로 한 30억 원 정도 되는 예.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경우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핀셋 증세의 안이거든요.
1: 예.
3: 그런 의미에서 딱히 무슨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든지 종부세의 노무현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할 만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뭐 상관없다. 이거는 별로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우리는 검찰 보안수사권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문제는 그냥 해라. 이런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정부적 결단도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1: 예.
3: 이왕에 이 문제에서 특별히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격적으로 더 찬성을 해주고 해서 또 이렇게 그러면 또 티가 나잖아요.
1: 예.
3: 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예, 좀 그런 정부적 결단까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내가 극명이다. 예, 뭐 최민희 의원이 내가 극명이라고 네. 본인이 옛날에 선언을 했었죠.
3: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일각에서는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여론이 안 좋은데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려서 그런데 민주당이 여론이 안 좋은 거를 상황을 두고 서울시장이 후보가 나가서 지면은 김민석 대표가 조기 퇴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치적 해석까지 하시는
2: 아니,
1: 분들이
2: 실제로
1: 있더라고요.
2: 저는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1: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2: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리한 억측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나 정선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김민석 대표라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명픽으로서 대표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입지도 탄탄해질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2: 근데 지금 이걸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김민석 대표는 여기 에서 한발 빼고 좀 더 수정주의적으로 나가는 거고 반대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망하면 이거는 망하면 이재명 정부 책임이고 예. 본인들은 명픽이 아니고 이번에 대립각을 확실히 세웠으니까 그거에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아 저거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했었는데 뭐 본인께서는 극명이라고 대통령을 밀어주기 위해 하는 거라고 하면 명분도 좋잖아요. 예.

0: 아니 대통령이 하겠다 그래서 내가 밀어준 건데 뭐 어때? 안 되면 이재명 정부 책임이고 잘 되면 거기에서 본인 광팔 수 있고 너무 좋은 상황에서 저는 들어누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최민희 의원은 최소한 국민 생각은 1도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장영 의원님.
2: 네. 뭐. 하지만 저는 공자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공자님 말씀 좋아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증세가 맞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이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수도권의 국토의 그 어느 부분보다도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한 이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응당 내서 환수해야 하는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정상화시키는 증세는 누가 하더라도 필요한 일인 거죠. 게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밀어붙였었던 이 머니 무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거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파는 게 이득이게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이 완성되려면 보유세 정상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예.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인기가 없는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신임 대표가 당장 이 대통령의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아 정말 김민석 대표 시기가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정청 일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하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어둡게 보시네요.
2: 네네네 네. 그렇죠.
0: 이 김민석 총리의 발언이 대통령하고 교감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게 좀 교감이 있고 나온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의
1: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거니까. 다시 개편하는 거 논의하는 거가
0: 왜냐하면 그게 좀 많이 부담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 본인 입으로 하면은 좀 민망하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은 김민석 총리께서 좀 독자 노선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예, 저게 그 김수민 평론가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열린다고 하면은 그 지금 재신임을 묻겠다고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3: 네네.
1: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3: 아, 어느 당이 이기나요?
1: 네, 어느 당이 이길 것 같아요?
3: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한테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의 변화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저는 만약에 다음 2028년 총선 때 민주당이 이긴다고 해도 또 그로 거기로 가는 중간 길목이 또 험난하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꼭 총선 때 이기는 정당이 그 전년도 보궐선거는 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국민들도 또 그 주기를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국민의힘 야당한테 유리한 선거인 건 맞다고
1: 알겠습니다. 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김민석 대표 체제가 오래 못 갈 거라고 김수민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징계가 있는데 오늘 또 한 줄로 요약할게요.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 출석시켜서 소명을 들었는데 다들 반발하고 있다. 이걸로 오늘 악마의 대변인인데 마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장혜영 의원,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8월 19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4: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5: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6: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7: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숙의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노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독일의 한 성당에서는요, 2001년 9월에 시작된 오르간의 자동 연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능한 느리게라는 악보의 지시에 따라 그 곡이 완전히 끝나는 날은 무려 2640년이라고 합니다. 한 음이 7년이나 연주가 되고, 얼마 전에 음이 하나 바뀌었는데 그 순간을 확인하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숏폼에 익숙해지고 모든 게 빨라지는 세상이지만 또 느리기 때문에 이 하나의 움직임이 얼마나 귀한지 더 크게 알게 되는 것도 같죠.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패닉의 달팽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고 조금은 습한 수요일이었는데 비가 내린 지역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 꽤 많잖아요. 아, 마음이 너무 급한데 이상하게 이럴 때만 자꾸 뭐가 느려,

0: 드디어 그런 일 자주 있잖아요. 그죠? 그 독일의 한 성당에서 존 케이지가 만든 연주곡을 모터로 바람을 공급해줘서 이 오르간이 자동으로 연주하는 거라고 하는데 화음 하나 바뀌는데 몇 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다 연주되기까지, 그러니까 한 곡이 다 연주되기까지 무려 639년이나 걸려서 그래서 이 연주가 끝나는 해가 2640년이라고 이번 달 초에 그 파이프가 하나 추가가 돼서 그걸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랬다네요. 와, 참. 2001년에 연주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2001년에 시작한 곡이 600년 후에 사람들에게나 가서야 끝이 난다는 거, 그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연주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네요. 자,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어쿠스틱 레인의 Love is Canon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품은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신청곡, 또 성함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또 수요일 2부는 여러분 신청곡들 많이 많이 틀어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에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신청곡들 혹시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못 나가면 잘 저장해뒀다가 다른 날에 꼭 틀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참여해주신 음작품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 관리 전문 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상품 선물도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고흥에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공연 선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 구민의 전당에서 열리는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아주 특별한 참여 공연인데요. 어린이 관객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와 함께 여러 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36개월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니까 자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이렇게 세 번의 공연 티켓 준비하고 있어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 사연과 함께 성함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김상은님께서 출석했어요.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상은님 어서 오세요. 상은님은 자주 뵐 수 있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길 바랍니다. 3014님께서 반갑습니다. 어제 퇴원했어요. 쫑디 보고 싶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이제 아프지 마세요. 3014님. 이미애님께서 쫑디 일요일부터 3박 4일 휴가 다녀왔어요. 거제에 혼자 계신 엄마 모시고 남해 둘째 언니 집에서 이틀 자고 하루는 남편과 펜션에서 편히 쉬고 오늘 올라왔어요. 가는 날부터 비가 퍼붓더니 거제는 수해가 엄청 났는데 다행히 엄마 집은 무사했네요. 달리는 차에서 찍었는데 벼가 노랗게 익었더라고요 하시면서 사진도 직접 찍은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거제 쪽에 그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아주 심각하던데 아유 참 거제에 계신 분들 얼른 그 비 피해에서 복구가 돼서 다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미애님 어머님 댁에는 또 피해가 없으셨다니 그나마 너무 다행이네요. 사진도 너무 멋있어요. 미애님 정말 사진을 찍는 아 이 말은 이제 자꾸 하면 이제 입이 아플 것 같아. 미애님 사진 잘 찍어요. 구도가 좋아. 색감도 좋고. 장인혜님께서 쫑디 저는 아주 살짝 시원한 날씨에 아주 시원하게 감기에 걸렸네요. 8월에 감기라니
저는 확실히 더위보다 추위에 약한 것 같아요. 저녁 알바 가야 하는데 오늘은 못 가고 음주풍 들으며 누워 있으려고요. 쫑디도 음주풍 식구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장인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걸리셨군요. 아유 참. 얼른 빨리 낫길 바랍니다. 푹 쉬시고 좀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고 약 병원은 다녀오셨겠죠? 병원은 다녀오신 거죠? 예. 감기 걸렸을 때는 초기에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처방 받아서 약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얼른 낫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음주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 제가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박기영의 시작,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2000년대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혼성 듀엣곡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만나 사랑의 설렘과 따뜻한 감정을 들려주는 노래들인데요. 먼저 서영은과 유열이 함께 부른 사랑의 찬가입니다. 이 곡은 차인표, 이영애 주연의 2000년 드라마죠. 불꽃의 메인 테마곡으로 사랑받았는데요. 서영은 씨의 맑고 섬세한 목소리와 유열 선배님의 부드러운 음색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두 사람의 마음으로 들려줍니다. 특히 이 노래는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듯 노래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 매력적인 곡이죠.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꺼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마음에 답하듯 노래를 이어가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인지 이 노래는 사랑한다고 크게 외치기보다는 사랑이 찾아온 뒤 조금씩 달라진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그런 노래죠. 자, 이어서 들으실 곡은 하울앤제이의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입니다. 자, 이 곡은 윤은혜, 주지훈 주연의 2007년 드라마 궁 OST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당시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하울을 대중에게 알린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하울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부드러운 미성이 매력적인 가수인데요. 여기에 제이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의 설렘과 이게 사랑일까? 하고 조금은 어색해하는 마음까지 섬세하게 표현해냅니다. 특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주고받듯 이어지는 순간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두 사람의 설레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죠. 자, 그럼 드라마와 함께, 아니 그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있는 추억의 혼성 듀엣곡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서영은, 유열이 함께한 사랑의 찬가, 하울앤제이의 Perhaps Love.

음악 있는 처녀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2000년대 사랑받았던 듀엣곡 두 곡 만나봤습니다. 장재희님께서 헐 말도 안 돼 다시 사랑한다면이라니 오늘 아침부터 제 귀에 달린 이어웜이었어요. 내내 쭝얼쭝얼 부르고 다녔는데 운명인 건가요? 재희님 이 노래와 박진경님께서 어찌 저리 음색이 아름다운지. 네, 참 두 곡 다 정말 노래 부르신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좋죠. 특히 저는 그 제이 씨의 목소리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제이 씨가 노래를 좀 더 자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엔 그 결혼 생활하고 아마 육아도 하고 계신가? 육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혼하시고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 제이 씨의 노래를 기다리는 팬들이 정말 많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네, 새 노래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더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제이제이 그러니까 장제이님께서 저 자꾸 부르시는 줄 아시면서 그 제이 아니에요? 제이님 릴렉스 그 제이 아니에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어요. 림킴의 노래 Never Gonna Be Alone.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925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작년에 대학생이 된 우리 아들이 올해 1학기는 휴학을 했어요. 처음엔 이제 성인 됐으니까 독립해서 자취하고 싶다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이랑 할머니 할아버지께 받은 용돈을 다 챙겨보더니 어차피 독립은 힘들 것 같다며 유럽에서 남미까지 한 달을 여행하고 얼마 전에 왔네요. 그런데요, 다녀오더니 아이가 달라졌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맨날 자기 방 작다고 불만이었는데 여행 후엔 작아도 내 방이 있고 침대에서 빈대가 안 나오는 거에 감사하다고 하고요. 앞으로 거실 화장실 청소는 도맡아 하겠다고 큰소리 치네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엄마, 이렇게 반찬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서양은 뭐 들어간 거 없는 국수만 줘. 이러면서 엄마에게 끝없이 설명을 한답니다. 이제 군대 다녀온 다음에 복학하겠다는데 아이가 훌쩍 큰 것 같아서 그야말로 감사하답니다.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9258님의 신청곡 성시영의 넌 감동이었어 듣고 왔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훌쩍 어른스러워진 그 아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곡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이야, 여행은 그래서 그 좀 고생스럽게 여행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젊었을 때는 편안한 여행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서도 좀 고생스러운 그런 여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좀 더 좀 어른스러워지고 생각도 좀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이런 여행이라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빚을 내서라도 막 보내주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소개되신 분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여기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사연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듣고 선물도 받고 와우 일석삼조. 네, 안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장재희님께서 유유 아드님 저랑 비슷하네요. 내 나라를 떠나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오니 제가 더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감사해야겠다는 생각도, 모든 게 소중했다는 것도. 아마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예요. 아드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요즘에 해외여행, 웬만한 나라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가봐도 참 항상 여행 말미에 드는 생각, 여행 중간에도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우리나라가 참 좋구나, 내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정말 행운이구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여러 면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부족할 것 없는,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이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자꾸 감사하게 되고 고맙게 느껴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나에게 허락된 이 작은 것들조차도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참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박진경님께서 울 미소천사는 아직 군대 가려면 중대가 그때까지 음접풍 해야 되는디. 진경님 아니 지금 애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군대 보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힘들었어? 애를 빨리 군대 보내고 싶을 정도로? 진경님 요즘에 부쩍 미소천사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 그 녀석의 그 미소는 이 진경님의 힘든 이 하루를 그냥 한 방에 지워줄 수 있는 미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수정님께서 저희 아들도 절대로 해외에서 살지 않겠대요. 한국이 제일 좋다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외국 갔을 때 저는 그 관공서 뭐 그런 그 뭐 경찰들의 어떤 그런 대응 태도, 관공서에서 나를 대하는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외국 가서 그 경험하고 나고 와서는 한국에서 왜 가끔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뭐 일 처리가 좀 늦어지면 약간 불평불만 했었거든요 옛날엔. 아우 이제는 절대 안 합니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빠르게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정말.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블랙홀의 깊은 밤의 서정곡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가사를 읽으며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쭝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틀어드리니까요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은 그림 같고 다양한 관광지, 유적지, 아름다운 성당도 있으며 맛있는 먹거리도 가득해서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지역 거제와 통영. 이곳이 지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서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상권이 무너지고 임시 거처에서 머무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70대 이종욱님은 연휴 마지막 날 새벽에 가게가 박살이 나고 물이 가슴 높이까지 쏟아져서 당황하던 순간 찾아온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8명의 봉사자들이 사진관 안에 쌓인 흙도 퍼내고 유리 조각을 밖으로 드러낸 뒤 물을 부어 실내를 깨끗이 청소했다는데요. 그러고는 봉사자분들은 쉴 틈도 없이 또 다음 장소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제 복구를 위해 수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재민의 밥차를 위해선 식사마다 20명이 넘는 봉사자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배식도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또 갑자기 임시대피소에서 지내게 돼서 힘든 분들을 위해 상담 봉사자가 1대1 상담을 통해 위로를 건네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늘 앞장서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번에도 흙탕물이 쌓여버린 거제 장평초등학교, 통영의 주택, 또 상가 등에서 잔해물도 치우고 지금도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상이 멈춰버린 거제와 통영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복구도 위로도 함께 해주시는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피해 입으신 분들 힘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였습니다. 자, 거제와 통영 이 두 곳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방문하면 언제나 힐링을 안겨주는 그런 곳인데 아 이번 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서 저 그 뉴스로 소식을 듣는데 아우 그 영상 보기가 좀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피해 아주 크게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 걸그룹 리센느 때문에 거제 여행이 이렇게 열풍처럼 또 일어나는 중이었는데 이번 폭우 피해 때문에 이 또 이 열풍이 좀 멈춰버리는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참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 소식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도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빨리 복구가 될 겁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피해 입으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이 지역 그 뭐 공동체에 어떤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너도나도 나서서 이 피해 복구하는 데 힘을 보태는 그런 그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태안 해안에서 발생했던 엄청난 기름 유출 사고 있잖아요. 그 사고 때도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아, 저 기름 유출 사고는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아마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시간이 걸려도 완전히 복구될 수 있을 거란 장담을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저도 그때 현장에 가봤거든요. 와 정말 그 바닷가 그 바위들 틈 사이에도 온갖 기름 그 찌꺼기들이 가득가득 차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해외에서는 몇십 년이 걸려도 다 복구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그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하게 복구되는데 10년 걸렸대요. 아, 그 정도로 정말 온 국민이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정말 기름을 닦아내고 그랬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거제와 통영도 얼른 이 재난에서 얼른 벗어나서 일상으로 빨리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양수정님께서 폭염도 폭우도 너무 극단적이라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사명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네, 도윤진님께서 맞아요. 대학교 때 태안 갔던 기억이 나요. 라고 정말 전국에서 안 오신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류영진님께서 출첵합니다. 벌써 1부가 끝났네요. 오늘은 비상근무라 밤샘 근무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눈이 살 감기네요. 음저풍과 함께 일단 9시까지는 버틸게요. 영진님 지금 깨어 계시는 거죠? 혹시 지금 2부 시작했는데 1부 때 뭐 혹시 잠드신 건 아닌지 밤샘 근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유 힘내세요. 혹시 이럴 때는 신청곡 같은 거 보내주시면 아예 제가 완벽하게 틀어드리는데 무조건 틀어드리는데 힘내시라고 신청곡이 없네요. 네 신청곡을 보내오셨어요? PD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오셨다고 글을 주셨는데 아 그러면 아마 이따가 영진님 신청곡 틀어드리려고 세이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따 신청곡 들으시려면 절대로 잠드시면 안 됩니다.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합니다. 수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도 틀어드리니까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도 틀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화장품 CD 6포들 중에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니까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이곳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가사 읽어주는 쫑디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기 아까운 좋은 가사말, 좋은 노랫말에 노래 있으면 함께 읽을 수 있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바로 가사 읽어주는 쫑디 시작해볼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자,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 어울려서 더욱 듣고 싶어지는 노래.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아직 더위가 남아있는 하루. 스르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니 괜시리 마음 한켠에 그리움이 스쳐가기도 하고, 아, 이젠 정말 여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코끝이 시려우는 그 순간을 마치 단편 소설의 한 장면처럼 그려낸 노래인데요. 이 곡은 오로지 김동률 씨의 목소리와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의 연주로만 이루어져서 소박하지만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그런 곡입니다. 김동률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다는 이 곡, 여름의 끝자락. 함께 읽어볼까요? 더운 여름의 끝자락. 매미들은 울어대고, 느릿느릿 읽던 책한권 베고서 스르르 잠든다. 내가 찾아간 그곳은 꿈에서만 볼수 있는, 아침이면 까마득히 다 잊혀질 아득히 먼 그곳. 가물가물 일렁이는 누구일까 애타게 떠올려 봐도 무엇을 찾고 있는지 코끝이 시리다. 홀로 걷고 있는 이 길, 어제처럼 선명한데 이길 끝에 나를 기다릴 누군가 마음이 급하다. 라라라 읊조리면 어느샌가 겹쳐진 낯익은 노래. 그 순간 눈은 떠지고 바람만 흐른다. 또 꿈이었나? 멍하니 기지개를 켜다가 젖어있는 두 눈을 비빈다.

음저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박진경님도 듣고 싶다면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 신형원의 유리벽입니다. 1982년 데뷔한 신형원님의 1집에 수록된 이 유리벽은 신형원님과 콤비를 이뤄서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한돌님이 역시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통의 어려움을 유리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곡인데요, 40여 년 전에 쓰여진 곡이지만 지금도 깊게 와닿는 여운 깊은 가사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신형원의 유리벽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였네. 나는 느낄 수 있었네, 부딪히는 그 소리를. 우정도 사랑도 유리벽 안에 놓여 있었네. 유리벽 아무도 깨뜨리질 않네. 모두 다 모른 척하네. 보이지 않는 유리벽.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은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 그리고 신형원의 유리벽 이렇게 두 곡 읽어봤는데요. 이 김동률 씨와 피아노를 연주해준 김정원 피아니스트는 20년 넘은 오랜 친구라고 하죠. 김동률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오로지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만든 곡인데 김동률 씨 곡 중에 왜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많이 들어간 곡도 많잖아요. 주로 그런 곡들이 많죠. 김동률 씨 곡은. 근데 이 곡처럼 목소리와 피아노만 있는 이런 느낌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동률 씨 목소리가 워낙 좋기도 하고 그죠? 매년 여름의 끝자락에 듣고 싶어지는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신형원 선배님의 이 노래는 가사가 정말 그렇게 오래전에 썼던 가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려 40여 년 전에 쓰여진 곡이에요. 82년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니까. 그런데 이 가사가 요즘 우리에게도 뭔가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박진경님께서 가사도 좋고 애절해서 가슴을 후벼파길래 라디오에서 듣고 너무 뿅 가서 요즘 무한재생 중인 곡인데 쭝디 감사해요. 잔잔한 두 곡 덕에 육퇴. 지금 미소천사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네. 자, 진경님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오늘 가사 읽어주는 쭝디의 노래 두 곡이 애들 재우기 참 좋은 곡 느낌인데 제 덕분이죠? 자 이제 아이 잘 재우고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어머님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렇게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신청곡 함께 듣는 시간 꿈이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실컷 한번 들어볼까요? 8468님께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쭝디. 오늘은 제 30년 지기 친구의 대학원 졸업식이었어요. 늦은 나이까지 학구열 불태우는 친구가 자랑스럽고 또 완주해낸 친구의 졸업 축하해주고 싶어요. 신청곡은 가호의 시작. 네, 야 너무 멋진 친구네요. 네, 이렇게 멋진 친구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나도 뭔가 힘이 되고 나도 약간 힘을 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오랜 친구들은 서로서로 좀 닮은 구석이 많거든요. 8468님도 아마 그 친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참 좋고 멋진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류영진님께서 아일릿 It's Me 잠 깨게 틀어주세요. 눈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네 영진님 화이팅. 야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자, 신청곡 틀어드릴 테니까 힘내서 야근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을까요? 8468님의 신청곡 가호의 시작, 류영진님의 신청곡 아일릿의 It's Me.

네, 아우 강렬한 곡이네요. 아일리세 It's me. 네, 도윤지님께서 쫑대님 오늘 차로 20분 거리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지금 요가하면서 요가 가면서 듣고 있답니다. 쫑대님 휴가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희는 해마다 울 해피랑 남편과 처음 만난 영덕 장사해수욕장 갑니다. 너무 깨끗하고 주민들께서 운영하시어 바캉스 바가지금도 없답니다. 와, 야, 참 멋지네요. 해마다 남편과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휴가를 떠나신다니, 와, 너무 멋있다. 되게 낭만적이다. 네, 저는 올여름은 뭐 저 여름 휴가 잘 안 가요. 제가 여름에는 진짜 어딜 가도 너무 고생, 더 고생만 하고, 그래서 전 휴가를 잘 안 갑니다.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 다녀오시면 사람들 많이 없을 때 그때 뭐 가볍게 1박 2일이라도 어디 다녀와야죠. 요즘에 우리나라 정말 지방 지역들이 너무 다 좋아서 갈 때마다 놀라거든요. 네, 올해도 어디를 한번 가볼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6366님께서 쫑디 리릭 테너 조민규님이 부르신 친구 노래가 듣고 싶어요. 신청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주셨어요. 아유, 오늘 신청곡 틀어드리는 날이라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돼요. 리릭 테너가 뭔가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약간 그 멜로디가 좋은, 서정적인 멜로디의 노래를 부르기 좋은 그런 테너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을 그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네요. 전 처음 알았어요, 사실. 네, 우리 6366님 덕분에 새로운 걸 또 알게 돼서 되게 저도 좋네요.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죠. 6573님께서 2026 월드컵 공식 주제가였던 이재와 안드레아 보스첼리가 부른 DNA 들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저도 제대로 한번 듣고 싶었는데, 사실 그 월드컵 그 행사 때 무대에서 불러주는 그 영상을 하이라이트로만 제가 봤거든요. 이 이재와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6573님 신청해 주셨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자, 그럼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을까요? 6366님의 신청곡 조민규의 친구, 그리고 6573님의 신청곡 이재와 안드레아 보첼리의 DNA.

아우 참 너무 자랑스럽죠? 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이 월드컵 무대에서 공식 주제가를 부르는 이재 씨의 모습. 아, 앞으로도 이 아티스트, 그러니까 작곡가 이재, 가수 이재의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46님께서 쫑디 좀 올드하긴 한데요. 이곡 신청해 봅니다.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 같이 들어요. 천만 번 들어도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음저풍 사랑합니다. 7782님께서는 비 피해 본 거제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신청곡은 김범용의 바람 바람 바람 이 노래로 더위 식혀볼랍니다. 네. 오늘 조금 더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7782님도 그런 더운 하루 보내셨던 것 같은데, 에, 지금 이비 피해를 보신 거제도나 통영 지역 분들의 그 마음에 비하면 이 정도 더위는 뭐 사실 더위도 아닌 거죠. 그죠? 이 노래가 그분들께도 조금은 시원한 그런 바람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2846님이 신청해주신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 준비했고요. 이어서 7782님의 신청곡 김범용의 바람 바람 바람 이렇게 두곡 함께 들을게요.

네,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진경님께서 오랜만에 들으니 좋네요. 자, 6556님께서 신청하고 싶은 음악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쭝디가 오프닝 할 때 배경으로 나오는 노래 그 곡이요. 너무 좋은데 제목을 몰라요. 쭝디 목소리인가 싶은데 끝까지 듣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어허. 자, 그 노래는 제가 함께한 팀이죠. EOS의 노래인데 Sentimental Airline이라는 곡이거든요. 자, 제목을 모르셨구나. 자,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Sentimental Airline EOS.

이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도 함께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상품 보내드릴 분은 8468님이십니다자8468님선물보내드릴테니까요주소성함함께보내주세요자그럼656님의신청곡 EOS 의 Sentimental Airline 오늘끝곡으로전해드리면서저도함께인사드릴게요내일은재즈뮤지션남예진님과함께하는음악의발견마련되어있는거알고계시죠내일도저녁7시음작품찾아와주세요오늘하루도모두최고였다는사실잊지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 말이야.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0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한 아파트 광고를 봤는데요. 참 재미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뒤집어 벗은 양말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회귀 본능이 아니다. 로봇 청소기도 창틀은 못 닦는다. 쌀이 자라서 밥이 되는 건 아니다. 여름이라고 선풍기가 저절로 걸어 나왔을까? 네, 이런 재미있는 문구들 뒤에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평범한 하루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와 사랑이 담겨 있죠. 깨끗하게 정돈된 집뿐 아니라 잘 가꾸어진 거리의 가로수와 깨끗한 지하철역,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풍경들에도 누군가의 손길과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수고를 발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누군가의 수고를 발견하고 또 감사하게 되시나요? 혹시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나친 감사는 없으신가요? 익숙하지만 감사한 길, 오늘도 오솔길 산책 떠나볼까요?

네, 김지호 안토니오님의 바다의 별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감사가 숨어 있을까요? 뭐, 늘 곁에 있어서 미처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분들도 꽤 많으시죠?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뭘 당연한데 뭘 고맙다고 얘기해? 뭐, 괜찮아. 뭐, 이런 분도 계셔요. 고맙다고 하면 또, 그래도 한 번씩 표현하는 거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게 여겼지만 생각해보니 아우 정말 고마웠었네. 뭐 이런 순간 네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난 이런 얘기 꼭 나누고 싶어요. 네, 기자의 오솔길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몇 분 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미화원들 분들 너무 고맙고 날도 더운데 땀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하루도 안 가져가면 쓰레기 더미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 정말 그렇죠. 오늘도 제가 수녀원에서 나오다 보니 네 골목 끝에 카페가 있는데 그 앞쪽에는 쓰레기 봉지들이 큰 봉지들이 좀 몇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더운 여름에는 이거 참 공기를 안 좋게 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는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오는데 또 다른 곳에도 또 오늘은 또 유난히 그런 곳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걸 다 차에다 싣고 또 막 가다가 또 싣고 또 싣고 뭐 이런 분들도 고생이지만 거리를 또 쓰시는 분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뭐 낙엽이 막 떨어질 거예요. 이제 9월 말쯤 때에서부터 뭐 은행잎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풍 든 이파리들이 떨어지면 쓰러져 떨어지는 아이고 땀방울이 정말 맺히다 못해 이제는 그게 소금적이 되는 그런 일도 있을 테니까 정말 고맙죠. 예. 홀로 남은 곰님, 네, 이렇게 귀로 방송 듣고 눈으로 빵톡 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소소하지만 즐거운 감사를 또 발견하셨네요. 귀로 듣는 라디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막 노력 안 해도 눈으로 막 보려고 뭐 텔레비전 같으면 TV는 막 그걸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화면이.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내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매체라고 합니다. 핫 미디어. 예,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오늘 기도요솔길 수녀님 얼굴 어떤 표정으로 지금 하고 있을까? 예, 밥상 차려주신 신부님은 또 어떨까? 이런 상상 날개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2037님, 네, 오늘도 무덥네요. 언제 가을이 오려나 기다려지네요. 오늘은 영혼의 양식을 안겨주는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 차려주시는 기도밥상 하는 날이죠. 만나게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요. 예, 가을은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춥네 할 날이 또 오죠. 야, 가을 되면 참 멋있겠죠. 근데 비가 또 한쪽은 너무 많이 안 오고 뭐 또 어떤 날은 또 너무 오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입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0: 네, 여러분 영양 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되셨나요? 기도 요소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오늘 백종원 마르고 신부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예,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뭐 주 한 주 동안 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1: 네, 잘 한 주 또 뭐, 네.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왔습니다.
0: 예, 예,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비범한 하루로 된다고들 하는데 재밌으셨어요?
1: 뭐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저희 네. 본당에 신학생이 있는데요. 오, 이제 네. 내년 1월 이제 곧 부재 서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어우, 네. 학년이 높았네요.
1: 네, 그래서 네. 그 신학생이 이제 부재 서품을 위한 준비 네. 과정에 있어서 네. 그 부재 서품 때 필요한 뭐 용품이라든지 네. 부재 때 입을 제의 뭐 이런 네. 그런 용품들 그리고 하다못해 양복까지도 이제 새로 뭐 맞춰주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작업을
0: 준비를,
1: 네, 준비를 같이 하는데 네네. 이제 본인도 설레하는 모습도 좋지만 이제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그때 처음 가졌던 그 그럼. 마음들을 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네. 아 맞아 나도 그랬었지 네. 이렇게 지금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했었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 이번 주에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네. 저 스스로도 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0: 아이고 뭐 정말 기쁜 일이네요.
1: 네. 네,
0: 신자분들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네, 저 또 옆에서 서로서로 또 도와가면서 십시일반으로
1: 네,
0: 또
1: 맞습니다.
0: 누구는 허리띠 누구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교우분들이 거룩한 일이죠.
1: 네, 마음을 어, 예. 잘 담아주셔서 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0: 예,
1: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 네. 수녀원은 뭐 일주일 만에 정말로 별다른 게 없네요.
1: 네.
0: 그냥 좀 더위가 가셔서 창문을 좀 닫고 선풍기 좀 들틀고 뭐 이러면서 산다
1: 네.
0: 그런 얘기고요. 좀 더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은 하지만 아 이게 더울 때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정말 네,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공동체도 이제 밥 먹을 때 벌써 알아요. 아 이제 조금 느긋해졌어요. 선생님들이 식사할 때 예, 좀 더 천천히 먹고. 아주 즐기면서 먹는 걸 느끼겠어요.
1: 네, 아주 좋습니다.
0: 식사 시간이 점점 늦어지구나. 그러면서 재밌었습니다. 예, 야, 오늘 예 수요밥상 주제. 아, 우리가 정말 늘상 갈망하는 건데요.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예, 거룩함. 좀 왠지 우리와는 조금 알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인가? 아, 제가 물음표를 좀 하나 이렇게 딱 쳤었는데요. 이 거룩함을 우리 삶과 연결해서 좋은 이야기 준비해 오신 우리 신부님께서 예, 이 주제, 왜 이 주제를 특히 이 여름 지나면서 일상의 거룩함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1: 네, 저는 오늘 기도밥상 주제로 일상의 거룩함 이라는 내용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0: 네.
1: 우리 오솔길 가족분들께서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거룩함이라고 들으면 전형적으로 어떤 깊은 산 속에 예. 자리한 조용한 수도원 혹은 예. 거기서 기도하는 수도자들 혹은 성당에 있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빛이 비치는 아주 웅장한 성전 혹은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성인들 뭐 이러한 모습들을 떠올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당신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네. 당신의 권고책 14항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네.
1: 우리는 흔히 성덕은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고 각자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유한 증언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0: 네.
1: 이처럼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에는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이 계십니다.
0: 네.
1: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취하시어 네, 육하하신 네, 육하하신 하느님의 신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하느님께서 하늘에만 머무르시지 않고 인간의 역사와 일상 안으로 들어오셨듯이 하느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평범한 삶에 있다는 것 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0: 아유, 네 말씀 참 일목요연하게 딱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아이고 뭐 더 붙일 말씀이 없는 것 같고 특히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정말 정답이네요.
1: 네.
0: 네. 야, 거룩함은 뭐 훨씬 멀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일상 안에 이게 정말 보석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끄집어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예수님의 공생활이 떠오르네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생활, 공생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있다. 30년.
1: 네.
0: 33살에 공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30년 동안이라는 사생활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우리는 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네.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삶은 3년 남짓한 시간입니다. 그 네.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삶을 나자렛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지요. 그래서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30년 정도의 아주 긴 세월에 해당하는 그 나자렛에서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네.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셨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준비의 기간 약 30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상상의 영역이지만
0: 네.
1: 그분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0: 네.
1: 예수님께서도 나무를 톱질하시고 또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가족과 함께 밥도 네. 잡수시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0: 예.
1: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셨을 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평범한 시간 역시 우리 구원의 신비 안에 포함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평범한 시간을 그것도 긴 시간을 보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감정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담고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아닐까 함께 묵상해볼 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0: 예, 목수 일을 같이 예, 아버지와 같이 요셉성인하고 같이 하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괜히 저는 톱밥을 뒤집어 쓴 그냥 먼지가 아니라 톱밥 먼지
1: 네.
0: 톱밥 먼지를 많이 몸에 묻히기도 하고 뭐 성모님은 또 그 톱밥 나머지 왜 톱질하고 남은 그 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불도 떼고 그걸로 또 빵도 굽고 뭐 그러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1: 네.
0: 예, 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삶 속에는 언제나 예 예수님만 아니고 요셉성인 성모 마리아의 삶이 보입니다.
1: 네.
0: 예,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삶도 그렇지만 그분의 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역시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사회적 권력을 쥐었던 인물들이 아닙니다. 요셉 성인 역시 톱질하고 또 노동을 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가정에서 밥을 짓고 물을 뜨고 또 아기 예수님을 돌보셨을 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행위 하나하나가 그냥 흘러가는 그냥 매일에 있는 단순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키우는 곧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당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네. 바랍니다라는 피앗이라는 네. 성모님의 그 응답을 네. 의미하는 이러한 모든 일상의 삶들은 성가정을 그 통째로 거룩한 성전으로 네.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그 가정이 성전이었네요. 정말.
1: 그렇습니다.
0: 예수님이 계셨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통째로 정말 얼마나 거룩한 가정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성가정의 일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어떤 직장에서의 서류 작업 혹은 가사 노동, 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 주변 사람을 보살피는 일, 이 모두 이런 일상의 귀찮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아주 뭐 성가신 일, 그것이 아니라 영성 생활을 네. 방해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네. 그 일상들의 것을 충실히 행하는 네. 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식이 일상의 거룩함을 위한 아주 첫 단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참 평범해 보이는 하루도 어떤 마음, 어떤 지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석길 가족 여러분들도 충분히 일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거룩해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이미 거룩한 삶을 이미 정말 우리 오석길 가족들은 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매일매일 정말 문자 하나하나 올리는 그 정성을 봐도 저는 그걸 생각이 하게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신부님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마리엔의 노래입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하여.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기도밥상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런 건 꼭 좀 더 알고 싶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빵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원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풀어서 얘기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문자로 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제님께서 지난 며칠 극한 호우가 잦아드니까 늦여름 무더위가 또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유유. 예, 곧 다가오는 처서 매직을 기대해 보면서 기도밥상 앞에 앉아보네요.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기 쉬워요. 수녀님, 신부님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8월 23일이 처서이죠. 예. 더위가 물러가는 시기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처서인데요. 뭐 처서가 와도 뭐 더위가 쉽게 물러갈까? 요즘 좀 그렇죠. 근데요. 처서가 오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실제로 그럴까요? 예, 조금씩 마음을 이제 내려놓다 보면 아, 더위도 내 마음속에서 잦아들겠죠. 아이고 더더하다 하면 더 덥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내려놓고 처연한 마음으로 그래서 처서가 아닐까. 저 혼자서 막 만들어서 생각을 해봤네요. 네, 예, 처서 매직 기다려보세요. 뭐 생길 거예요. 그런 일이. 예, 요즘 같을 때 정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정 클라라님.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마산교구 특히 거제 쪽 본당과 성지는 피해가 큰가 봅니다. 어머, 그렇군요. 기도로 피해 회복에 동참해야 할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거제 쪽에 예, 본당과 성지가 피해가 크다고요. 거기 성지, 아이고, 이재민 신부님이 하시는 그 성지였는데요. 큰 피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어디 멀리 놀러 갈 생각 마시고 예, 좀 거제 쪽에 가서 뭐 거들 일이 없나 한번 봉사하러 떠나시면 어떨까요? 특히 거제 성당 또 뭐 성지 그런 쪽에 가서 한번 손을 보태 주시죠. 네. 예, 마틸다님, 오늘 학교 개학일 아이들과 방학 때 지냈던 때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2학기도 우리 돌봄 아이들과 재밌게 지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항상 돌봄 아이들하고 지내신 2학기 뭐 재밌죠.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예, 개학이라서 아이들과 방학 때 지냈던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고요? 우와, 확실히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예. 레나님 거는 신부님이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1: 네, 레나님께서 저는 굿뉴스 앱에 매일 복음 쓰기를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 믿음이 부족한 나이롱 신자에서 그럴까요? 복음을 쓰고 나면 묵상 글쓰기가 나오는데 묵상하는 게 어려워서 잘 되지 않아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0: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그러게요.
0: 예, 어떻게 아직 할까요?
1: 저희 예. 굿뉴스 앱에 매일 복음 쓰기를 저도 예. 도전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예. 저는 뭐 묵상 글쓰기까지 아니고 끝까지 성공을 못해서 제가 어떻게
0: 아유, 제가 조언을 드릴
1: 그러니까 제가 아유, 조언을 드릴 입장이 네. 아니지만 예. 차분히 차근차근히 일상의 그 감사한 마음을 그날 감사했던 것 예. 작은 것이라도 예. 감사하는 것을 쓰는 것 자체가 묵상 글쓰기 아주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작은 조언 드려봅니다.
0: 좋습니다. 작은 마음의 표현을 그 문구를 거기다가 몇 줄이라도 좀 주님 오늘 하루 이렇게 해서 고마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힘들었습니다까지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예, 뭐 좋은 말만 쓰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쉽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매일 복음 쓰기 뭐 묵상이라는 게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었지? 그거 한마디만 좀 더 생각하면 그게 큰 묵상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김마리님, 네, 엄마로서 40여 년 밥하고 빨래하고 지루하던 제 일상이 신부님 말씀과 함께 환하게 빛나네요. 어머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저녁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신부님, 이런 댓글을 읽으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1: 아니, 사실 이 네. 이야기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문자가 올라올 때 PD님이 이렇게 저희 앞 화면에 올려주시는데
0: 네.
1: 그 순간 이렇게 탁 그 본명이 그렇게 보였는데
0: 네.
1: 저희 어머니시더라고요.
0: 어떻게?
1: 네.
0: 와, 그래서 신부님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지금 듣고 계시죠?
1: 네. 그래서 네. 감사 4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지금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백신부님께서 제 일상이 신부님 말씀과 함께 환하게 빛난다니 어머님도 정말 환하게 거룩하십니다. 날마다 신부님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예, 오늘도 저녁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니 아유, 근데 신부님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 네, 저희, 뭐, 아니? 네, 저희 아버지
0: 아, 아버님하고 네, 같이 네, 만나게 드시면 되겠네요. 김마리 어머니 예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맨날 댓글도 적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 엄청 신부님 어머니가 네 얼굴이 빛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니 클라라님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전적성가대 연습하며 들을게요. 마르코 신부님 말씀도 고맙습니다.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와. 성모님의 피앗을 또 이렇게 엮어주셨네요. 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재미난 이야기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부님 조금 전에 요셉 성인과 예, 성모님이 꼭 이 삶 안에 함께 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성가정의 거룩함을 본보기로 또 보여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거룩한 분이지만 두 분 말고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성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은 일상 통해서 깊은 신앙을 살아낸 성인 이야기 없을까요?
1: 네, 제가 여러 성인분들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먼저 한 분 소개시켜드리면
0: 아, 예.
1: 그 소아 데레사 성녀, 리지회의 소아 데레사 성녀.
0: 아, 예. 많은 분들이 네. 사랑하는 성녀.
1: 네, 네, 맞습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께서는 어떤 순교자들처럼 피를 흘리시거나 뭐 선교사처럼 먼 대륙을 떠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시진 않으셨지요.
0: 네.
1: 그러나 그분께서는 수녀원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들의 아주 큰 사랑을 담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0: 아.
1: 대표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동료 수녀님께
0: 네.
1: 침묵으로 미소를 지어주는 것,
0: 아.
1: 바느질 할 때 실 한 가닥 짚는 행위도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0: 네.
1: 일이라도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행하여 그 자체가 거룩함이 된다는 믿음, 과
0: 네.
1: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늘 마음속으로는 대단한 뭔가를 해야지 마음은 먹고 있어도 위대한 선행을 할 기회는 사실 우리 일생에 몇 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0: 예.
1: 그러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의무들을 정성껏 이행하고 또 때로는 아프고 또 힘들고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상의 거룩함의
0: 네.
1: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아, 제게도 참 필요한 말 같은데요. 잘 이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를 또 저한테 던지게 되네요.
1: 네.
0: 뭐 거룩함이라는 건 꼭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는데요.
1: 네.
0: 예. 이냐쇼 로일라 성인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라는 문구도 생각이 나는데요. 뭐 그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예수회를 창설하신 성 이냐시오 로일라의
0: 네.
1: 영성 그 핵심 중심에는
0: 네.
1: 들어보신 책 제목으로도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라는
0: 아.
1: 개념이 아주 중심 개념으로 있습니다.
0: 네.
1: 이냐시오 성인은 거룩함이 성당 안에서 기도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하느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으로 깨어있음, 이것은 모든 순간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느님 체험은 깨어있고 열려있는 이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것. 그러니 네. 우리가 모든 일상을 열려있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와, 깨어있고 열려있을 것. 참깨 열려라 참깨. 네 마음아 내 마음아.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거 내 스스로는 못해요. 제 체험으로는 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열어주셔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제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게 예, 저의 예, 체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고백이기도 하고요. 네. 예, 예 신부님 말씀을 들을수록 참 이게 거룩함이라는 게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조금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대목을 읽어주시면서 성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함께 마음에 두시면 좋을 말씀 혹시 있을까요?
1: 네. 교황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에서 교황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6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한 부인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이웃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데 남을 흉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 누구에 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성덕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남을 흉보지 않겠다는 이 작은 다짐부터가 일상을 거룩함으로 다가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상의 거룩함이 저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가까운 데서부터 네. 시작한다는 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0: 와, 좋은 말씀이세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라는
1: 교황님께서.
0: 예, 교황님 책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들으면 이게 책 제목만 보고도 가슴이 뜨끔하죠. 예, 참 평범한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예, 우리 일상에는 참 기쁘고 감사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또 고통을 만날 때도 있는데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 안에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시련, 오해, 아픔, 고통 여러 가지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힘듦의 순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영성과 관련한 가장 깊은 단계를 마주할 수 있다는 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고통과 시련 그 자체를 뭐 찬양하거나 찬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어려움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 순환과 결합시켜서 우리의
0: 중요합니다.
1: 고통까지도 내 자신, 나 자신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내 고통까지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고통이 은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련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니는 것으로 여기고 이 시간이 부활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을 위해 십자가 죽음이 고통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의 희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내의 시기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일상의 거룩함 그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일상의 어려움을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그 의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함

0: 하나로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네요. 예, 오늘 일상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 거룩함이라는 말이 정말 생소하지 않고 아, 내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하루를 어떻게 하느님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오늘 하루였습니다. 예, 함께 들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일상의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이거 하나만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어떤 네. 것이 있겠었죠? 네.
0: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뭐 여러 가지 일상의 모든 일상에 채워진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네.
0: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이루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평범한 하루를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만들어가길 함께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신부님 오늘따라 또 신부님 말씀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네요. 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을 선택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백정원 신부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말 영양 만점 기도밥상 함께 했는데요. 예, 다음 주 기도밥상 어떤 주제로 함께 해 주시나요?
0: 네, 다음 주 기도밥상 주제는 영적 식별이라는 주제로
1: 와,
0: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1: 이것도 또 중요하겠습니다. 참 네. 여러분들 정말 아, 빠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꼭 그 자리에 밥상 앞에 모여와 주셔야겠습니다. 중요한 영적 식별입니다. 예, 예, 다음 주를 또 기약하면서 아쉽지만 신부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예, 애청해 주신 우리 오솔길 가족분께 짧게 인사 나눠주세요.
0: 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솔길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든든한 예 배를 영혼의 배를 채웠습니다.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하루 조금 더 사랑으로 살아보리라 정말 다짐했던 시간들이셨겠죠?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게 맡겨진 일을 정성껏 해내는 것, 그리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끝곡 남겨드립니다. 17이다가 부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0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스를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한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복음에 따르면 그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고 정오와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일할 사람들을 구해 자기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저녁때가 되자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저마다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지요. 이에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맨 나중에 온 처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지만 포도밭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사실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할 일과 그에 맞는 임금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 사람이시오. 이른 아침부터 불려갔던 이들도, 오후 5시에 불려간 이들도,

일과 그에 맞는 임금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죠. 다만 문제가 생긴 이유는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과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러나 나의 욕심이 들어가 이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더 받아야 할 것만 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알아배웠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께 받는 은총의 가리는 우리의 욕심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버려보았으면 합니다.

연중제 20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익숙한 메뉴판 대신 QR코드가 놓여있는 게 이제는 제법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직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주문도 결제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분명 편리한 점도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조금 빠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야 키오스크에 겨우 익숙해졌는데 이번에는 QR코드로 주문이라니 당황스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벽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술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겐 당연한 속도가 누군가에게는 아직 낯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설명해주고 잠시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지만 가끔은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 걸어주는 일이 더 큰 배려가 될 때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신성우의 서시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엄청 빨리 무언가에 적응하는 타입은 아니고 약간 슬로우 스타터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여기 라디오도 그렇죠. 초반에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그럭저럭 적응을 잘 하는 편인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들 중에는 맨 처음에 유튜브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게 되게 어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글자를 검색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그 이후에는 영상으로 한번 넘어갔었죠. 그때 처음에 영상으로 검색한다는 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튜브를 검색해서 영상을 찾아보는 게 또 익숙해지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AI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도 되게 처음에는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서 이 AI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적응하게 되고 이제는 또 그거 없이 살아가는 게 또 이상한 삶이 됐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해서 과거처럼 느린 세상 안에서 살아가시던 분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되게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QR코드로 주문하는 거 굉장히 더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예전에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다 금방 익숙해질 줄 알았죠. 익숙해질만 하면 근데 또 새로운 방식이 나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일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께 휴대전화 기능을 알려드릴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요.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알려주는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 배려가 나중엔 나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귀찮아하기보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보면 좋겠습니다. 8월 19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유다빈 밴드의 항해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1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 제 생각대로 운동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 회원이 아는 사람 중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남자 회원이 덧붙이길 혈기왕성해서 그러냐며 웃었고 처음 말을 꺼낸 남자는 맞장구를 치며 밤에 잠이 안 와서 그 기운을 풀려고 헬스장에 가는 거라며 성적인 뉘앙스가 다분한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서 그건 그냥 불면증 아니냐고 선을 그었지만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불쾌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를 특정해서 대놓고 성희롱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이상형 이야기를 빌미로 삼아 여자인 저를 앞에 두고 그런 저질스러운 농담을 주고받는 게 너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못했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때 기억이 떠올라 속이 상해서 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이제 와서 단톡방이나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자니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찝찝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모임을 그만둬야 할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성적 불쾌감이 느껴지는 대화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들으신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마음이 찜찜하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너무 힘드신 시간인 것 같아요. 성적인 대화를 어디까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지 사람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나이나 관계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요즘 생겨나기 시작한 스탠드업 코미디 장르에서는 성적인 농담이나 거친 표현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공연을 알고 찾아간 관객들은 어느 정도 그 수위를 예상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모임은 공연장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그런 농담까지 듣겠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군가 불편하다고 표현했다면 그 이야기는 멈춰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건 불면증 아니냐고 말하며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셨지만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사연자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때 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또 탓을 할 수는 없거든요.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면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래서 불편했다고 말할 자유는 있어요. 다만 두 사람을 비난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보다 지난 모임에서 나눈 성적인 농담이 불편했고 앞으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기준이 무조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는 불편한 대화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나의 충분한 권한인 거죠. 이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계를 표현하고 내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니까요.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그런 농담은 불편하니 그만해달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거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고 모임에서도 그 행동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때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 모임을 떠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그날의 일을 계속 혼자 되새기기보다 당사자나 모임 운영자에게 그 대화가 불편했고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짧고 차분하게 전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회서 4장 23절 필요한 때의 말을 삼가지 말고 우아하게 보이려고 지혜를 감추지 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못했더라도 늦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불편함을 계속 참기보다 필요한 말을 차분하게 전하는 것이 나의 마음과 관계를 함께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21의 Hate You.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5677님, 자꾸 이 시간만 되면 뭔가 먹고 싶습니다. 먹으면 바로 살찔 것 같아서 참고는 있는데 참기가 정말 어렵네요. 네, 이 시간까지 깨어있으면 어쩔 수 없이 무언가 먹고 싶은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을 뭐 10시에 먹진 않잖아요. 보통 6시, 7시 이쯤에 드셨을 테니까 무언가 먹고 싶어지는 마음은 뭐 사연자님께서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이걸 듣고 계신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먹자마자 바로 잠들면 또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건 또 아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나, 어떤 차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무언가 아예 안 먹고 하는 것보다 조금은 다른 방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인내심이 있어서 아 그래도 안 먹을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21님, 후배가 갑자기 나오라길래 나갔더니 새 차를 타고 왔더군요. 새로 한 대 뽑았다고. 새 차 타고 동네 드라이빙하고 일부러 더 과장해서 차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근데 요즘 차 왜 이렇게 비싼가요? 가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국산 차도 되게 비싸졌죠. 무언가 우리가 흔히 가장 사회 초년생이 탈 수 있을 것 같은 차도 이제 사실 사회 초년생이 사면 돈을 못 모으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죠. 대신 그만큼 국산 차의 퀄리티도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무언가를 할 수는 없는 세상이 오긴 한 것 같아요. 좋은 한편 또 마음속으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차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는 조금은 더 큰 차를 원하고 조금은 더 좋은 차들을 원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면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무언가 그런 차들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되게 좋은 차들이 많아요. 특히 국산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에 되게 좋은 어떤 것들, 외국 차보다도 더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것 같고

거든요. 참 애매합니다. 6310님, 할아버지가 저에게 젊을 때 차시던 거라며 오래된 시계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라 하면서요. 엄청 낡고 오래되긴 했는데 오메가 시계였어요. 적어도 40년은 되어 보이는데 고쳐서 오래 간직하고 싶네요. 앨런 팔슨스 프로젝트에 타임 신청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멋지신 분이셨나 봐요. 40년 전에 오메가 시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시계의 어떤 가격을 넘어서 뭔가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 유산과 같은 것을 물려주셨다는 게 굉장히 소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무언가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바뀌고 또 새로운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집도 계속 옮겨가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고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집을 계속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새로 바뀌잖아요. 그게 좋은 한편 또그 시간이라는 것이 전해주는 그 맛이 또 있으니까 나중에 정말로 이게 너무나 소중하게 내가 그 시간이라는 것을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런 시간을 또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게또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앨런 팔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지금의 나는 멀리서 보면 헤매고 비틀거리는 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먼 훗날 이 순간을 돌아본다면 모든 흔들림도 뒷걸음질도 그럴듯한 비행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걸어보기로 한다. 혼자서 묵묵히 때로는 조금 비틀거리면서 하태환의 에세이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 중에서

할로로의 비틀비틀 짝짝쿵 듣고 오셨습니다. 하태화는 모든 순간이 너였다.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등을 통해 사랑과 관계, 흔들리는 마음을 다정한 언어로 전해온 작가입니다.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는 삶을 지나며 만나는 상실과 회복, 사랑과 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건너는 사람에게 따뜻한 응원을 건네는 에세이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물러나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도 멀리서 돌아보면 나만의 비행이었음을 알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깊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터널이라는 것은 밖에서 보면 너무나 깜깜하고 어둡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또 한 걸음씩 한 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참 주변에서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누가 한마디 해준 그 말이 나에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한 사람이 나의 힘을 지탱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 역시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줄 수 있는 스스로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길의 모양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의 걸음도 언젠가는 나를 어딘가로 데려다 준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1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희 엄마는 입만 열면 결혼과 공무원 이야기만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사촌동생의 결혼 소식을 말하시면서 저보고 더 나이 들면 고물 된다고 정신 차리고 결혼이나 하라고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그래놓곤 다음날에 딴짓하지 말고 공무원 생활이나 군말 없이 계속하라고 압박을 하시는데 실상 저는 공무원 일이 너무 싫어서 몰래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아무리 공무원 퇴사율이 높다는 뉴스를 보여드려도 여전히 세상에서 최고의 직업인 줄 알고 계시고 뉴스에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라며 귀를 닫으십니다. 그동안 악성 민원 때문에 매일 울며 그만두고 싶다고 빌어도 엄마는 그만두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하셔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한창 힘들 때는 우울증 약과 불면증 약까지 먹으며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는데도 엄마는 제 고통을 무시하시더라고요. 상처받은 저는 살기 위해 독립을 선택했는데요. 이제는 반찬을 준다는 명목으로 매번 제 자취방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저를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고 계십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대학 공부도 독립도 다 제 돈으로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저를 이토록 쥐고 흔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철륜을 끊어내고 싶은데 이런 제가 잘못된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딸의 마음은 몰라주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런 관계들 연속극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모녀 관계에서 때로는 엄마가 다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그런 관계는 아닌 그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을 읽으면서 사연자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엄마의 말 안에서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으면 고물이 된다고 말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약까지 먹고 있는데 공무원을 그만두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걱정이나 사랑의 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항상 서로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가족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편안하지만 모든 가족에게 그 방식이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연자님과 엄마의 관계에서는 끊어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를 전부 끊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사연자님의 결혼과 직업을 결정하려는 통제, 막말과 협박,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행동,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방식과의 연결을 조금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대학 공부도 독립도 스스로 해냈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인입니다. 공무원을 계속할지,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할지, 결혼을 할지 말지는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뉴스를 보여드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설명해도 듣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엄마를 이해시키는 일보다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내 삶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끊어내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반찬을 들고 찾아오시면 반찬만 받고 오늘은 쉬어야 한다고 말한 뒤 만남을 짧게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엄마는 분명히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시거나 이거는 너가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로 사연자님의 죄책감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그때 다시 엄마를 설득하려고 설명을 길게 이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해서 오신 마음은 분명히 알지만 오늘은 쉬어야 하고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먼저 연락해달라는 뜻만 같은 말로 짧게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끊임없이 내 감정이 동요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엄마는 그 동요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소진되는, 소모되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통은 가족 간의 관계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막말이나 협박이 이어진다면 그날의 만남과 대화는 어떻게든 끝내야 될 겁니다. 엄마가 서운해하는 것과 사연자님이 잘못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처음 경계를 세우면 분명히 엄마가 불편해하시겠지만 그 불편함까지 사연자님이 모두 책임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다음에 엄마가 찾아오시면 만남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먼저 끝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어떤 죄책감이 들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그 죄책감은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 같아요. 가끔은 죄와 죄책감은 다른 것 같거든요. 죄가 없는데도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죄책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이 살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혁오의 톰보이.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김수영의 그대 내게 다시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 너무 짧고 소중하기만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견우와 증녀의 삶에 자신을 빗대어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한 적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다정한 하루로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19일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가등 중창단과 김태진 신부의 당신의 눈을 바라볼 때 띄워드렸어요. 오늘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칠석이죠. 음력으로 7월 칠석인데 이날 꼭 이렇게 비 소식이 있잖아요. 오늘 또 일기예보 보니까 특히 지금 서울은 비 소식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하게 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견우랑 직녀의 이런 전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항상 7월 칠석에는 비가 내리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우리 그대 평화 가족들도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내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운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계획들도 함께 나눠주세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겠습니다. 번호 알고 계시죠? 문자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고요. 1053 문자메시지는 유료 100원입니다. 네, 아론 밴드가 리메이크 음반을 새로 발매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곡 골라봤습니다. 온땅 위의 노래가 아론 밴드의 버전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사랑의 날개의 소명까지 듣고 올게요.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 올려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작곡가 박하얀, 에우세비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은 에우세비아입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어보면 어느 순간 바람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아직 여름인데 그 안에 벌써 다음 계절의 기척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책이 생각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가만히 맞고 있으면 어딘가에 오래 앉아 책한 권을 천천히 읽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어린 시절 몇 번이고 읽었던 책, 한 문장 때문에 오래 기억하는 책, 어느 날 문득 다시 펼쳐보고 싶은 책.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빨간 머리 앤을 떠올렸습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하고 불렀던 그 노래도 함께요.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있고 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무엇보다 상상하기를 좋아했던 아이. 오래 지나고 보니 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앤에게는 평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연못이라고 부르는 곳에도 마음에 드는 이름을 붙이고 길과 나무와 꽃에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름 하나 붙였을 뿐인데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갑자기 다른 얼굴을 갖습니다. 생각해보면 늦여름도 조금 그렇습니다. 나무는 아직 초록이고 매미도 여전히 울고 있지만 조금 오래 바라보면 아침 공기의 냄새와 길어진 그림자, 나뭇잎을 스치는 저녁바람이 어제와 조금 다릅니다. 밤에는 찌릭찌릭 풀벌레 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계절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에 먼저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니라면 이런 작은 변화를 그냥 지나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늦여름의 바람에도 이름을 붙이고 조금 빨리 찾아온 저녁에도 근사한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상상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있는 걸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다 읽고 책장을 덮은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한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계절, 어느 풍경에서 문득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어린 날 만났던 빨간 머리 애니 한참 뒤 늦여름의 바람 속에서 지금 문득 다시 떠오른 것처럼요. 빨간 머리 애의 마지막 장 제목은 길의 모퉁이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퀸스 학교를 떠날 때만 해도 앞으로의 삶이 멀리까지 보이는 고든 길처럼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서 앤의 계획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곧게 뻗어 있다고 생각했던 길에 갑자기 모퉁이가 생긴 셈입니다. 그리고 앤은 모퉁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믿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다음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애는 그 모퉁이 자체에도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상상하는 겁니다. 앞을 알수 없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막막함으로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새로운 풍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될 거라고 억지로 믿는 마음이라기보다, 아직 알수 없는 것들에게도 상상할 자리를 조금 남겨두는 마음. 몇 걸음 더 가야 볼수 있다면, 조금 더 걸어가 보는 것. 8월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에 좋은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끝난 것도 아니고, 가을이 온 것도 아닌 시간. 다음 계절의 바람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서늘해진 아침으로 알아차리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책한 권을 펼치고 싶어진 마음으로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장을 넘기고 다음 모퉁이를 돌아봅니다. 오늘은 잠시
N의 눈을 빌려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익숙한 것을 조금 오래 바라보고 평범한 것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하면서요.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날들을 향해 조금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천천히 다음 모퉁이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 깃는 두레박 박하얀 에우세비아 작곡가의 이야기에 이어서 함께 들으신 곡은요. Picking Up a Girl인데요. 그 앤, 빨간 머리 앤 드라마 시리즈의 OST에 있는 곡입니다. 빨간 머리 앤 어렸을 때 보셨죠? 저도 봤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보셨다 그러고요. 되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명작이죠. 요게 이제 또 미국 드라마 미드로도 나와가지고 저희 아이들과도 함께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또 이렇게 막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한테는 항상 빨간 머리 앤과 다이애나의 그 우정도 있었고 마릴린 할머니 매튜 아저씨인가요? 네. 진짜 감동적인 내용이잖아요. 고아인 소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입양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너무 아름다운 내용인데요. 네, 노래로도 함께 들었습니다. 데이비데이 님이 슬디 저는 제 방 듣다 잘게요. 평안한 밤 되세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저희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침 6시 그리고 다음날 새벽 1시에도 재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혹시 아침에 놓치신 분들 밤에 잠이 안 오시면 1시에 틀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데이비데이 님 왜 이렇게 늦게 주무셨나요? 5687님은 찬미예수님 연휴 사흘간 희망의 순례로 철원의 김화성당, 화천의 만산교우촌, 원주의 서지교우촌 등 순례 후에 토마토 축제에 함께하려고요. 토마토 축제가 있나요? 생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박우곤의 꽃 한 송이 신청해요. 연휴 사흘간이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었으니까 이제 돌아오셨겠네요.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또 토마토 축제는 어떠셨는지 후기도 듣고 싶어요. 신청곡도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마르코 알콩달콩님은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이에요 하시면서 어제 보내주셨어요. 아들 미카엘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오랜 침상 생활로 걷지 못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주님 은총으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걷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카엘을 걷게 하기 위해 오늘도 병원에서 아들 재활에 힘쓰고 있는 아내 아네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하지만 우리 미카엘이 또 힘을 내서 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걸을 수 있다는 희망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해 주셔서요. 요 곡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먼저 5687님이 신청하신 박우곤의 꽃 한 송이 듣고요. 이어서 아니에스 자매님께 석소영의 목소리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올게요.

네, 신청곡으로 두 곡 띄워드렸어요. 박우곤의 꽃향송이 이어서 들으신 곡 석소연의 목소리였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였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요한 웨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자였던 그는 노르망디 지역을 뒤덮은 전염병이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 걸 시작으로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봤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공격에 굴하지 않고 사제 양성을 위한 예수와 마리아 회를 창설했고 예수 성신 신심을 전파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루도비코, 또 성 식스토 3세 등 18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액션송 3집에서 주님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옛다의 어디두야 듣고 올게요.

네, 액션송 3집에서 주님뿐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옛다의 여디드야였는데요. 옛다 처음 들어본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 창작생활 성가제에서 미숑바숑으로 데뷔했던 팀이 이제 그 멤버들이 옛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곡 말고도 또 신곡이 나왔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저도 조만간 또 신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복음은 도착 시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소작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차등을 두지 않는 주인을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야속하게도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이 비유는 주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차고 넘칠 만큼 크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큰 사랑 느끼실 수 있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까리따스 수녀애가 부르는 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0: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20일 목요일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오늘 미사는 수원교구 병원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이응준 요셉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입니다. 주님은 복된 베르나르도를 지식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어 하느님 백성에게 풍성한 가르침을 전하게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베르나르도 아바스가 하느님 집을 향한 열정으로 타올라 교회에 빛을 비추게 하셨으니 그의 청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불타는 열정으로 언제나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3: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정결한 물을 뿌려 모든 부정에서 너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0: 할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돌려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1: 요즘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마을에서 잔치를 열면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곤 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잔치였지만 사람들은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잔치에 어울리는 예를 갖추어 참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오시오 하고 알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잔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이는 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장사를 하러 갑니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종들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왔으며 또한 마침내 잔치방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잔치에서 내보냅니다. 분명히 아무나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내보낸 것입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하나의 일이 아니라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이 아무나 불러오너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 부르실 때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착한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신께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초대에 응답하며 초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독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혼인 예복은 어쩌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만을 골라 초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며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잔치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0: 오늘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옵소서.
1: 주님, 말과 행동으로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헌신한 거룩한 베르나르도 아파스를 기념하며 주님께 일치와 평화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제사를 인자로이 받으리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베르나르도 추기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의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선지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탈의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1: 하늘.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복된 베르나르도를 기리며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그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강생하신 말씀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미합시다.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취미로 호박벌을 키우던 한 사람이요. 벌집을 천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입구에 문을 달아주려고 했습니다. 호박벌에게 문을 여닫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관건이었죠. 매일 조금씩 문의 틈새를 좁히면서 호박벌이 스스로 여는 법을 터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호박벌은 혼자 문을 열고 드나들게 됐죠. 자, 이처럼 단계별로 학습하면 원하는 거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단번에 터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장환진의 한 걸음씩으로 그대에게 평화를 8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호박벌 읽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생각나는 게 제가 회사의 동기 언니랑 같이 그 라틴어 달력을 쓰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 날짜를 보여주면서 끈기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길은 없다 하는 라틴어 달력을 찍어서 보냈어요. 눌라 떼나치 인 비아 에스트 비아 라고 써있어가지고 읽을 줄밖에 모르지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이제 보냈더니 동기 언니가 자기는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8월 11일에 머물러 있다. 그때의 구절은 자신에 대한 신뢰였어요. 피데스 인세 입소 하는 구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조금씩 하루하루씩 아직 우리가 라틴어 달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라틴어를 공부하려고 가진 건 하긴 하지만 뭐 라틴어를 언젠가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넘기면서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매

매일매일 하다 보면 호박발처럼 언젠가 몸에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는 말로 희망을 얻어봤어요. 자,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요. 어떻게 또이 더운 여름 무더위 보내고 계신지 또 나는 어떤 걸한 걸음씩 실천하고 있다 하시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으로 유료 100원이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G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두곡 이어가 볼까 합니다.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늘 기뻐하라 듣고요. 이어서 DES 감사에 이어드릴게요.

최재형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조선 후기에 태어난 최재형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러시아로 이주했습니다. 형수에게 심한 구박을 받으며 성장하다가 11살이 되던 해 가출하여 돈을 벌기 위해 항구 도시인 포시에트로 향했는데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한 최재형을 어느 나이 많은 선장이 발견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선장 부부의 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견문을 넓혔고요. 러시아어에도 능통하게 되었죠. 러시아로 돌아온 그는 사업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해 통역을 자처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조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어려움을 겪는 조선인들을 위해 러시아 정교회 학교도 32개나 세웠고요.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물론이고 러시아 사람들도 그를 따뜻한 난로라는 뜻의 페치카라고 불렀습니다. 마흔이 넘었을 때 그는 러일 전쟁이라는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항일 투쟁을 위해 사용했고 의병을 위해 최신식 총기를 구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중근을 알게 돼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는 거사를 도와줬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 정부가 그와 거래를 끊으면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던 그는 연해주에 침입한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탈출을 감행했다가 일본군의 총에 맞아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 오늘은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사제중창단 위로의 신곡이죠. 기도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분에 대한 이 성함은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최재형님.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니까 정말 대단한 또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뭐 친일파다, 독립운동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예, 최재형 선생님 같은 분은 또 우리가 오래 기억해야 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비안나 님이 제주도에 빗님으로 비가 넘치지 않게 예, 가뭄이 해갈되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가뭄이 정말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또 폭우가 며칠 동안 쏟아져서 거제 통영 이쪽은 예,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 중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구 어여쁜 세실리아님, 주님은 내비게이션 신청해요. 아, 신나는 곡 신청하셨네요. 성당 전례 봉사자들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서 아이고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봉사자로 인도해 주십사 화살기도 바쳐봅니다 하셨어요. 네. 주님은 내비게이션. 네. 주님 내비게이션이니까 정말 길 잃지 않고 네, 봉사자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네요. 예쁜 세실리아님 말씀대로요. 센스 있는 선곡이었어요. 신청곡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별님은 25일에 저희 본당 부주임 신부님이셨던 김호찬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또 저희 평화방송이랑도 인연이 있죠. 중국으로 해외 선교 떠나십니다. 쉽지 않을 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아, 또 이렇게 감동적인 성가를 신청해 주셨어요.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어여쁜 세실리아님 신청하신 주님은 내비게이션 영광음 신부님 목소리고요. 이어서 별님이 신청하신 갓등 중창단 사랑하는 그대에게 띄워드립니다.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영광음 신부님의 주님은 내비게이션, 가뚱중창단 사랑하는 그대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김호찬 프란치스코 신부님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성인 중에는요, 성 베르나르도가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11세기 프랑스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심이 깊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진 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형제와 친척을 포함한 30명의 동료와 함께 시토회를 찾아갔어요. 젊은 나이에 또 수도원장이 되자 모범을 보이면서 수도자들을 이끌었는데요. 제2회 시토회 설립자라고 불릴 만큼 수도회 본래의 규칙을 되살렸고 또 자신의 사상을 담은 여러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사무엘 등 11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축일인 분에게 화살 기도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것도 참 좋겠죠. 네, 축일 맞으신 분들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축하받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형진 가브리엘의 좁은 길 듣고 올게요.

네, 이형진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전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오지 않자 임금은 길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초대받지 않았던 손님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습니다. 무섭죠?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르심의 때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기다려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은총 가득하게 하루의 시작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국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전합니다. 이 비유는 크게 두 장면으로 나뉘죠. 첫 번째 장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0: 종들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오죠. 하지만 임금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잔치집에서 쫓아냅니다. 이 두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응하지 않자 그들을 향한 진노를 터뜨리는 임금의 모습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채우기 위해 모두 다 데려왔으면서 혼인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지요. 불러놓고 쫓아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음 속의 임금은 잔치를 채우지 못해 걱정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잔치를 채우려고 하죠. 임금은 두 이야기 모두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로 소개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잔치에 참여하였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하느님의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잔치를 채우지 못해 걱정이십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느님의 잔치를 채우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분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언제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0: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느끼셨나요? 지난주에 비해 아침 이 시간 변한 건 온도뿐만이 아니에요. 그 밝았던 아침이 요즘은 좀 어둡지 않나요? 그도 그럴 것이 입추도 지났고요. 이번 주말이면 그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절기처섭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해가 조금씩 조금씩 더 늦게 뜨겠죠? 그런데 우리는 해가 뜨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보다 먼저 하루를 밝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얍! 하고 일어나서 가족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챙기고 출근길에 나서는 우리들. 그러니까 아침이 조금 어두워진다고 우리 하루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겠죠. 늘 같은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저는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테일 스타일라이트. 이 노래로 2026년 8월 20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침 저녁에는 진짜 더운 기온이 좀 사그라들잖아요. 진짜 언제 덥긴 했었나 싶을 정도로 기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환했던 아침도 슬슬 늦게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올 가을 오겠구나, 올 가을이 오는구나, 이 가을은 또 얼마나 짧을까, 겨울은 또 금방 오겠지,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어머 그러다가 한 해가 가겠지, 이런 생각까지 닿더라고요 저는. 근데요, 좀 어둡게 시작하는 아침도 아침은 아침이잖아요. 뭐 어둡게 시작한다고 아침이 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여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요. 마음만큼은 밝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밝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은님, 복디 늘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있답니다. 이것도 너무 감동이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네요. 허수진님, 저는 수술 후 첫 항암하고 맞는 아침입니다. 몸은 조금 힘들지만 복디의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있어주어서. 수진님, 영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도 복디도 힘내서 오늘 아침 문 여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항상 건강하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건가? 아니면 집에서 항암하고 집에서 통원 치료하시는 건가? 입맛은 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챙겨 드시고 수진님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동우님, 저도 새벽 일찍 일어나지만 행여와 함께 오늘도 시작합니다. 시간이 같이 가는 행여와 만세!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수고하는 하루 되자고요. 수고가 마냥 부정적인 뜻만은 아니겠죠? 7409님, 입추가 지나니까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 저녁에 한강 산책을 좀 못 나갔네요.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를 아직 못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좀 나가야겠다. 오늘 저녁은 뭐 저녁에 달리기를 하든 산책을 하든 귀뚜라미 소리를 좀 듣고 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7408님, 해가 일찍 뜨나 늦게 뜨나 복디의 상큼한 멘트로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즐겁게 출발합니다. 해가 일찍 뜨나 늦게 뜨나 복디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오늘의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죠.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그 다짐과 함께 다짐송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가 목요일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8월은 테마가 있죠. 어른들의 여름방학. 우리 친구들은 방학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번 주까지, 아니지? 다음 주까지 여름방학 보내자, 잘 보내보자 하는 주제로 직업주의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리정돈, 그리고 독서, 오늘은 꿈. 자는 꿈 말고요. 꿈.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꿈,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배우이자 아이돌 학원의 부원장으로 계시는 김채원님 모셔서 꿈 이야기, 그리고 아이돌이 되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교육자이신 거잖아요. 우리도 오늘 그 교육자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꿈도 다시 세워보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인삼공사 KT 제공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미 경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린 데다가 앞으로 최대 6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울산 서부는 폭염경보가 특보로 강화됐고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1도, 광주 25.1도, 대구 25.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밤더위가 계속되면서 열대야주의보도 확대됐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오늘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밤더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온관리,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다가 추워지면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지요. 뭐 계절만 그래요. 인생도 가끔 되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만약 우리 보기들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어쨌든 다 좋아요. 1학년 그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학년마다 아까 때마다 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더 자두 놀자 함께 들어요.

자, 오늘 아침은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만으로 인생을 되돌려 봅시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나눠주세요. 재밌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렉시, Let me dance!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 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몇 해 전 봄, 대구의 한 초등학교가 조금 특별한 입학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입학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1학년 학급 자체가 사라질 처지였고 전교생도 고작 14명뿐이었죠. 그때 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어릴 때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마을 어르신들을 학생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평생 제대로 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던 어머니들이 하나 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에게 학교는 그저 한글을 배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초등학생이 된 거죠. 입학식 날에는 이름표를 달고 체육복과 실내화를 챙기고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해 1월 성인 학습자 6분이 6년간의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아주 늦게 받은 졸업장이었지만 가장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인생의 몇 학년이든 다시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1학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요. 뉴욕타임스까지 알려졌었다고 해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글을 알게 되고 마을

여성 회장을 꿈꿨던 할머니도 계셨다고 하는데 지금쯤이면 그 꿈 분명히 이루셨겠죠? 다시 시작해야지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1학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내가 인생이 3학년 5반이든 4학년 1반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겠다는데. 자, 우리 보기들이 돌아가고 싶은 1학년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로 쓰고 싶은 1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그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노래 녹색지대 그래 늦지 않았어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제목부터 아 너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 늦지 않았어. 자, 김현정님 햇살 한 줌 이야기 들으시더니 와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그쵸? 와,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뉴욕타임스까지 올라갔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할머니들의 어머니들의 열정 하, 너무 멋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자,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은 1학년 언제인지 7495님 대학교 새내기를 꼽아주셨어요. 저는 대학교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CC 캠퍼스 커플 해보고 싶어요. 그쵸. 캠퍼스 커플이 대학 생활에 아주 아주 묘미 꿀맛이죠. 꿀맛. 복디는 해봤는데 근데 복디는 아니 복디는 근데 너무 일찍 CC를 해버리는 바람에 1학년 들어가고 좀 열심히 놀았어야 되는데 또 제가 오빠한테 이렇게 눈이 돌아가지고 미팅을 못 해봤네. 저는 대학교 새내기로 돌아가면은 미팅을 꼭 해보고 싶어요. 미팅 아 이런 거 못 해봤어. 미팅 소개팅 같은 거를 못 해봤어요. 뭔가 다른 학교 사람들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경험, 새로운 그 바운더리 내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꼭 그 명륜동 고기에 있었어요. 아, 세계가 그렇게 좁았습니다. 복디는. 어찌됐든 복디는 대학교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미팅을 열심히 해야지. 김은정님. 고등학교 동창이랑 결혼한 저는 고1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공부보다 눈치 좀 배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여자, 제가 없는 이는 여자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진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네요. 아, 여자 형제가 없구나. 여자 형제가 없는 이는 여자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네요. 아니 그러면은 고등학교 동창이랑 결혼을 하신 거였으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 돼서 다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부터 쭉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거면 우리 은정님 탓이네. 은정님이 모든 표본일 거 아니에요. 여자의 표본. 에이. 근데 너무 로맨틱하다. 그쵸? 고등학교 동창이랑 결혼하면 어떤 느낌일까? 뭔가 가끔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나나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자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은정님의 남편분, 형제님. 은정님이 정신 차리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눈치 배우라고. 3380님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반장이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반장하고 싶었어요? 아 귀엽다. 8685님 저는 국민학교 1학년으로 가서 받아쓰기 0점 맞고 울며 나머지 공부하는 저에게 괜찮다고 안아주고 싶네요. 그냥 씩씩하게 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요하나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 1학년한테 1학년 요한이에게 가서 야 이거 0점 맞아도 너 지금 울고 있어도 정말 어른 되면 멋있는 사람으로 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시켜주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렇게 멋있는 분으로 성장하셨는데 그때 울었죠요. 1187님 오늘 새싹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면 노래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서 대학 가요제 준비를 해서 대상을 받기 위해 노래 연습하고 싶어요. 오 이거 멋있죠. 그쵸. 대학 가요제 뭐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지만 대학 가요제 그 너무 멋있잖아요. 같이 밴드로 나와가지고 으쌰으쌰 연습하고 해가지고 수상하고 얼마나 멋있어. 그쵸.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재즈음악 동아리 했잖아요. 저는 완전 후회하지 않아요. 재즈음악 동아리 때문에 열심히 너무 열심히 동아리 활동해서 성적은 별로 안 좋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경험이 되게 좋아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들 같이 취미와

음악이나 좋아하는 취향을 공유했던 친구들이랑 연락하면서 아직도 그런 취향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안한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랑 반대예요. 0980님. 전 공부요. 친구들과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정작 해야 할 공부는 뒷전. 너무 후회되네요. 그땐 왜 그렇게 하기 싫었는지 괜히 반항심에 후회 막급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 사람들은 다그 자기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공부만 열심히 했던 분들은 0980님을 부러워할 걸요. 아, 그때 좀놀 걸. 그때 놀아도 막 인생 크게 변하지 않는데라는 생각할 것 같은데. 장중호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만 하고 살아온 세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공부 마음껏 해서 자신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중호님,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 마음껏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자신감 가지고 멋진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복디가 응원할게요. 시작하셨을 때꼭 이야기해 주세요. 장문수님, 70년 전 엄마가 안 계셔서요. 1학년 대학, 약간 1학년 입학 때, 초등학교 입학 때 엄마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지나간 추억이지만 할머니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는 이 기억은 좀 그렇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더 그리워 한안 그래도 엄마가 되게 보고 싶을 나이인데 이렇게 친구들이 엄마 손잡고 입학하는 거 보면서 많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70년 전 문수님을 토닥토닥 안아드리고 싶네요. 오늘 햇살한 줌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은 1학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선물 받으실 분 한번 뽑아볼게요. 받아쓰기 빵점 맞고 울며 나머지 공부하는 유한이에게 괜찮다고 안아주고 싶다라고 보내주신 8685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듣고 오실 노래는요. 세븐 열정 듣고요. 다 힘내볼 진이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네, 복은 내가 챙긴다. 고기는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보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짐송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황상현님, 복디 덕분에 오늘도 긍정적인 에너지 받고 열일합니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역시 상현님의 긍정적인 에너지 받고 열일하겠습니다. 파이팅! 박지연님, 저는 함께의 힘을 믿어요. 복디도 보기들도 함께라는 이유로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와, 이 이야기 듣고 저는 감동받았는데 분명히 듣고 계신 청취자들 보기들도 함께라는 이 두 글자에 힘 얻고 출발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파이팅입니다. 4169님, 항상 행복한 기다림과 함께하는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도 우리 사랑둥이 행복이들과 열심히 놀아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왜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하늘은 아주 찌푸려져 있는데 마음만큼은 아주 긍정적이시네. 복디가 한 수 배웁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 만나봅니다.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샵 1053으로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야지 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Brown Eyed Girls, 어쩌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더 있습니다. 자, 먼저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술전 티켓입니다. 자비솔라가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는데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티켓 선물 드리고요. 또 있습니다. 화요일 행복을 여는 아침의 여신님 김리온 대표님이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리온 대표님께서 책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수진 작가의 내 심장을 줄게 이 신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총 30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책이 다음 주쯤에 나오는데 이 다음 주 나오자마자 뽑은 30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신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책 받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영희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밀린 일들 하고 잠도 푹 자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을 다 하고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언제 자는 거예요? 낮잠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녁에 주무신다는 건가? 어찌됐든 밀린 일 계속 남아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거 얼른 해결하시고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766님, 오늘 나보다 상대방을 웃게 하는 하루 보내겠습니다. 스마일! 와, 8766님, 이런 게 너무 멋있잖아요. 나보다, 내가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더 웃게 하겠다. 이런 희생이 또 어딨어. 하지만 8766님도 오늘 많이 웃는 하루 보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진이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오늘의 진이는요? 항상 행복한 기다림과 함께하는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도 사랑둥이 행복이들과 열심히 놀아봅니다. 라고 문자해 주신 4169님께 선물 드릴게요.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복디가 좋아하는 코르티스 Red Red 들으면서 2부로 넘어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부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자비솔라 티켓 받고 싶다 문자하신 0611님 저요 미술 전공하는 여고생 딸 비비안나와 함께 주말 이용해서 전시회 데이트하고 싶어요. 방학하고도 계속 방과 후로 등교하며 고생 많았던 비비안나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티켓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와, 티켓 얼른 보내드릴게요. 0611님 여고생 딸 비비안나와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정배님께서는 책 받고 싶어요. 복귀에 사인이 실려있는 내 심장을 줄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7654님 책 받고 싶어요. 저 꿈이 작가이기도 하고요. 오래전 장기기증 신청한 적도 있고요. 부인과 쪽으로 암 전단기까지 온 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완치됐어요. 오수진 작가님의 투병 과정 내용도 궁금하고요. 책 제목도 끌리고 주변에 현재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분이 계신데 그분께는 제가 책을 사서 전해주고 싶고 저는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900님 복디 오 작가님의 베스트셀러 책 받고 싶어요. 아, 베스트셀러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지 베스트셀러 되죠. 아직 베스트셀러 아닙니다. 실물이 없는데 무슨 베스트셀러예요? 아침마다 남편 도시락 싸고 출근 준비하며 잘 듣고 있어요. 빅뱅의 꽃길 신청해봐요. 8078님 저도 복디책 선물 받고 싶어요. 빵톡에도 어필하고 문자도 적고 여러 권 구입해서 선물할게요. 저는 복디님께 받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분들께는 복디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 책 신간 보내드리도록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시까지 목디와 함께해 주세요.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서울우유협동조합, 종근당건강, 한국비드랩, 한국인상공사, 키움증권,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모빌 코리아 윤활유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0: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5: 박그로시 서울원
7: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이승철 아마추어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선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자,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아마추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프로같이 잘하는데 이것만큼은 나 진짜 덜렁거리고 진짜 못한다 하는 거 누구나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일은 진짜 잘해. 인정받는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내비게이션 없이는 절대 집을 못 찾아간다거나 주차가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신다거나 라면을 조리법대로 끓여도 이상하게 끓인다거나 이상하게 맛이 없다거나 하는 것들. 복디는 요리 좋아하고 요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라면은 진짜 맛이 없어요. 복디가 끓인 라면이 진짜 맛이 없어요. 맛이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넣어보고 영상 SNS 영상 보면서 막 뭐 고춧가루도 넣어보고 순두부도 넣어보고 막 이런 거 해보는데 라면은 이상하게 맛이 애매하게 맛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그게 더 어려워. 자,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시는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철 아마추어 함께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이승철 아마추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나 이거는 잘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마추어야 하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면이 맛이 없다, 라면을 끓이면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3368님께서는 제가 만든 샌드위치 맛이 없어요. 이젠 아내와 세 딸들이 토요일 아침에 만든 제가 만든 샌드위치 원하지 않아요.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책으로 위로 받고 싶어요. 아니, 샌드위치랑 책이랑 무슨 연관이 있죠? 6199님. 저는 요리가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육아가 훨 나아요. 그렇죠. 요리가 어려워서 그냥 바깥에서 일하는 게 훨씬 쉽다 하시는 주부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9446님. 저는 청소가 아마추어예요. 결혼한 지 20년인데 분명히 시간을 많이 들여 청소했는데 깔끔쟁이 남편이 청소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저는 설거지를 잘해요. 오, 설거지 잘하면 됐지 뭐. 9446님. 청소. 그럼 남편이 해. 깔끔쟁이 남편. 남편이 청소해. 내가 설거지 할게. 2491님. 아이들 앞에서는 아마추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미안해. 그렇죠. 맞죠. 이 육아가 처음이죠. 우리가 육아를 뭐 배워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나요? 아빠도 엄마도. 엄마가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351님 회사일이요. 10년 가까이 해도 왜 이렇게 아마추어일까요? 회사일 10년 가까이 했는데도 아마추어다. 그렇죠? 뭐 회사일이 그렇죠.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뭘 잘하나. 2351님 힘을 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하셔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2037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1대1 만남에서도 침묵이 많고 특히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땀이 나고 버벅거리고 복디처럼 말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복디도 말 잘 못해요. 이거는 그냥 기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그 우리 MBTI에서도 I 성향과 E 성향, 좀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으로 구분하잖아요. 이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저는 이제 10년 넘게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말은 못하지만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2037님 그냥 뭐 말 복디처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용기를 내세요.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뭐 날씨 이야기를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오늘 점심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스몰 토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금방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청소가 아마추어다. 깔끔쟁이 남편이 맨날 청소 다시 해야 된다고 한다. 라고 보내주신 9446님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 힘을 드리기 위해 선물 드리고요. 또 샌드위치 잘 못 만드시지만 책을 받고 싶어 하시는 3368님께는 신간 책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듣고 직업주의보 코너로 넘어갈게요.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0: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8월은 특별히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어른이 되고 나면 사실 누가 우리한테 꿈이 뭐야? 라고 묻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일, 해야 하는 일,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고 또 어느 순간 꿈보다는 현실에 익숙해지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요.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도와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김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배우님. 네. 와,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1: 저 행복이 벌써 열렸어요. 감사해요.
0: 자, 우리 배우 김채원님 어떤 분이신지 직접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아이돌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김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배우님을 네.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꿈꾸셨는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1: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응애하면서 배우를 꿈꾸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는 뭐 이제 과학자, 과학연구원 이런 거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잖아요.
0: 그쵸?
1: 네, 누구나 청소년은 그럴 텐데 그럴 때 영화를 딱 봤는데 이 스크린 너머에 그 배우님의 온기가 쫙 느껴지면서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자체도 나 괜찮아. 너 흔들려도 괜찮아. 라고 위로를 해주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어른 되게 멋있다. 나도 어른이 돼서 아이들한테 뭔가 이런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배우네. 나도 배우 되고 싶다. 이래서 꿈을 꾸게 되었어요.
0: 우와, 질풍노도의 시기에 네. 온기.
1: 네, 온기.
0: 사람이 주는 그 연기나 뭐 그런 네. 활동으로 주는 온기.
1: 네.
0: 그래서 그 온기를 퍼뜨리고 계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1: 굉장히 열심히 퍼뜨리고 있죠. 네네. 꿈을 막 이루면서.
0: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네. 대해서 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네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1: 사실 전 뷰티풀 마인드라는 네, 론 하워드 감독님의 작품을 보고선 그렇게 된 거였는데
0: 그 천재 나오는 그 영화 네. 아닌가요?
1: 맞아요. 천재 수학자가 나오시는 네, 영화인데 저희 어머니가 수학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영화를 본 것도 수학을 열심히 해서 과학자가 이제 되거나 뭐 의사가 되거나 그런 이과로 뭐 이런 걸 하셔서 그래 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영화라도 봐야겠다. 놀고 싶으니까 네. 이렇게 본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난 분명히 이 얇은 모니터로 보는 건데 네. 근데 왜 인생이 느껴지지? 아, 인생이란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그 영화 속의 주인공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 해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애들이 와요.
0: 그렇죠.
1: 막 누군가가 막 나쁘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런 과정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 뜨거운 열정의 눈빛이 보이면서 이 느낌 뭐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세상이 있는 거였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갇혀 있었구나.
0: 그쵸. 내 앞길 앞에만 네. 보고 있었죠.
1: 그럼 나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꿈꿔봐도 되겠다. 나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더 한번 꿈꿔볼까?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확장이 팍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0: 그래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온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배우가 되어야겠다라고 네. 시작을 하신 걸까요?
1: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20살 이후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뭐 다들 그렇겠지만
0: 입시나
1: 네, 뭐. 입시 공부 좀 네, 하고 네.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진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20대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 연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렇게 20대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오시면서 네. 뭔가 우리 배우님은 흔든 뭔가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너무 많죠.
0: 힘든 순간들이 네. 뭐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어떤 그쵸. 것들이 있었을까요?
1: 일단은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이기 그쵸. 때문에 계속 부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녹록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럼 나 자격증을 따야겠다 해서 자격증을 15개인가 16개인가 땄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내가 너무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열심히 공부를 막 하면서 따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이게 인생의 의미가 이게 없는 것 같이 막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살 건데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 차라리 내가 너무 힘들고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일단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0: 사실 꿈만 달려가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도 따다가 그러면서 꿈을 포기하게 될 법했는지만 결국에는 다시 꿈으로
1: 돌아오게 되었어요.
0: 정말 지금은 또 배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1: 저는 일단 아이돌 학원에서 아이돌이 꿈인 친구들을 계속 케어하면서 이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회생활 치트키라고 해서 사회생활에 조금 곤란한 힘듦을 겪고 있는 어른들을 위로하기 위한 콘텐츠도 만들고 있어요.
0: 아이돌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에서 선생님도 하시고 또 실제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그런 초년생이나 어른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도 하고 계시네요.
1: 어찌 보면 그렇죠.
0: 와, 이렇게 다른 일을 하게 그 학원, 그러니까 아이돌 학원 혹은 크리에이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1: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아까 이야기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배우라는 게 정말 녹록지 않은데 전 정말 놓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라는 게 또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놓지 말자.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 내가 배우가 안 되면 그럼 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꿈이 직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꿈이 직업은 아니고 분명히 내가 그 직업을 갖고 싶은 데에는 그 이면에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니 다시 아까 어렸을 때 내가 이 꿈을 왜 갖고 싶었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나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그 시작점이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직업이 꼭 배우뿐만이 아닐 수 있구나를 갑자기 이게 힘드니까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배우로서 막 빵빵 성공을 했으면 어쩌면 못 깨달았을 수도 있을 텐데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잘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 꿈도 이룰 수 있는 게 아이돌 오디션 학원에서 아이들을 꿈을 키워주는 거가 딱이겠다. 그리고 그렇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아이들 말고 어른들도 좀 힐링을 하게 해주고 볼까? 그럼 나 이제 조금 나이 이제 들었으니까 나 80년대 생이니까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20, 30대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어르신분들까지 나 위로해보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0: 그 사람에게 주는 온기 이게 되게 키워드네요.
1: 네, 완전 키워드.
0: 그러면은 그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으로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이돌이 되는 과정은 어때요? 힘들죠. 요즘 워낙 애들의 꿈이 모두 다 아이돌인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도 많고 경쟁자들도 많고 학원에서는 어떻게 양성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1: 일단 딱 그냥 과정을 얘기하자면 오디션을 보고 그러니까 회사 오디션을 보고 이 친구가 계속 몇 차례 오디션을 거친 후에 캐스팅이 되면 연습생 계약을 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나이가 좀 너무 어리거나 아직 좀 덜 성장을 했거나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연습생 계약이 아니라 뭐 관리생이라든지 견습생이라는 과정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합격이 되면 연습생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연습생들끼리 계속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기획한 이 그룹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럼 계속 테스트를 거쳐서 너는 데뷔조야. 그럼 그 과정에서 데뷔를 할 때 이제 아티스트 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데뷔를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나오게 되고 입사한 거니까 퇴사하게 되고
0: 그렇겠네요. 아이들의 꿈을 정말 가까이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내 어린 시절이나 내 꿈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저 매일매일 돌아보게 돼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울고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근데 더불어서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꿈을 키워주신 스승님들이 항상 같이 생각나요. 아~ 제가 너무 운이 좋게도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서 제 어렸을 때 꿈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제가 지금 이제 38인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제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꿈을 단단하게 이렇게 가질

0: 수 있게 만들어주신 스승님들이 생각나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좋은 어른이 되어야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너무 겪어가지고 스승님들이 계속 생각해요. 그래, 난 조금 더 큰 어른이 돼야 돼.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너무 멋있는 어른이시잖아요.
0: 그렇게 돼야죠. 감사합니다.
1: 8766님, 와, 마인드가 멋지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영희님도 와우,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어른, 부모,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네. 맡기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꿈을 키워주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 아이를 케어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배우이자 아이돌 학원 부원장을 보내고 지내고 계신 김채원님께 궁금한 점이나 응원의 메시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팡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는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네. 신청해 주셨어요.
0: 네. 아이들과 저와 매일매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 아이들의 책의 한 페이지 같은 멋진 청춘의 페이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책을 보다 보면 또 저 작가님 네. 책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책을 보다 보면 그 모든 페이지가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든 것들 그런 모든 페이지들이 다 아름답고 이 청춘을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1: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같이 듣고 올게요.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배우이자 아이돌 학원 부원장, 누군가의 꿈을 키워가면서 자신의 꿈도 열심히 이뤄가고 계신 배우 김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배우님께서 한번 퀴즈를 내주시죠.
1: 네. 2026 초중고등학생 장래희망 직업순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순위는 운동선수, 2위는 의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3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0: 자, 1번
1: 크리에이터,
0: 2번
1: 대통령,
0: 3번
1: 라디오 DJ.
0: 자, 초등학생, 초중고등학생 장래희망 직업순위에 관한 문제고요. 3위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1: 크리에이터,
0: 2번
1: 대통령,
0: 3번
1: 라디오 DJ.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배우님과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유튜버, 뭐 아이돌, 크리에이터처럼 남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는 일,
1: 네.
0: 개성을 뽐내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네. 꿈을 많이 꾸죠?
1: 네, 정말 많더라고요.
0: 그 우리 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이들의 꿈이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1: 좀 젖대라고 한다면 너무 80년대긴 하지만 80년대긴 하지만 저는 사실 저희가 있을 때는 UCC가 있었지.
0: 그쵸.
1: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아이돌이라는 그 존재가 직업일 수 없었던 시기였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꿈이 어떻게 바뀌었다기보다 그냥 시대가 변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럼 시대가 어떻게 변했느냐 한다면 어떤 일정한 직업군이 꿈이라기보다 사실 어른들은 그게 직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좀 더 자유분방한 것들 그리고 프리랜서의 형태인 것들도 많이 이제 꿈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자기를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꿈이 되지 않았나.
0: 확실히 주변에 뭐 아나운서 학원,
1: 네, 그
0: 아나운서
1: 네.
0: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 컷 애들이라고 하기에는 다 이제 성인들이 돼서 다니는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가 하고 싶은 이유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도 직업관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얼마나 또 다르겠어요. 우리 때랑은 너무 다르지
1: 그쵸.
0: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른 되면은 아무도 그 뭐가 되고 싶어라는 말을 안 듣죠. 뭐 하고 싶어?
1: 네?
0: 어디 다니고 싶어?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듣지 않아요? 우리 채원님께서는 네. 아직도 꿈을 꾸시죠?
1: 그럼요.
0: 어떤 꿈을 꾸시나요?
1: 저는 아이들이 꿈을 꾸는 그 길목에서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게 제 꿈이에요.
0: 우와.
1: 최대한 내가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꿈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좀 더 큰 꿈이 있다면 아이들이 꿈을 꼭 지금의 꿈을 이루어내지 않더라도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걸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게 제 좀 큰 꿈입니다.
0: 진정한 교육자 아니신가요? 교육자 아니신가요?
1: 제가 말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0: 이 우리 SNS
1: 네.
0: 채원님 SNS 인별그램을 봤는데
1: 네.
0: 이 채원님이 지금 아이돌 친구들의 꿈을 키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1: 네.
0: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1: 네.
0: 뭐 앞서서도 어른들의 꿈도 키워주는 네. 크리에이터로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올리시는 쇼츠 영상
1: 네.
0: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요즘 올리는 쇼츠는 이제 특히 사회생활 치트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사실 뭐였냐면
0: 네.
1: 제가 선생님이라는 이 직업을 가진 지가 벌써 한 14년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20대 초반부터 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었던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시집도 가고
0: 그렇네요.
1: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생활할 때 고민이 많아서 상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제 나 좀 사회 초년생도 위로해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게 됐어요.
0: 가장 최근에 만든 컨텐츠 기억하시나요?
1: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컨텐츠 중에서는 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0: 네, 네.
1: K장녀가 공략법. K장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략하는 방법.
0: K장녀세요?
1: 저 K장녀예요.
0: 아, 그래요? 어, 뭘까요? K장녀를 공략하는 방법 뭐가 있나요? 아,
1: K장녀 공략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K장녀는 이렇게 집안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리드를 많이 해왔잖아요. 어,
0: 그렇죠.
1: 근데 동생이 뭔가를 리드하려고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0: 네, 그런, 불편하고, 아, 불편하고 눈에 가시처럼
1: 이거 맞아? 이런 느낌이 드니까 네네. 이제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될 사람이 너무 리드를 하면 좀 불편한 거예요.
0: 아.
1: 내 위치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거 괜찮나? 불안감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리드를 하는 거 오. 있을 때 그걸 잘 따라와주는 약간 제 표현으로는 멍뭉미가 있는
0: 그치.
1: 어, 좋아 잘 따라오는데 그렇다고 동생처럼 다 받기만 하면 동생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0: 그쵸. 안 되죠.
1: 절대 안 되고 되죠. 내가 어, 좀 힘들고 지쳤다 싶을 때 갑자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빡! 멈춰라! 내가 있잖아! 요런 포인트를 이제 건드려주면은 공략이 된다. 요런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0: 아니 근데 되게 이야기를 듣기만 네. 해도 홀린 듯이 맞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또 우리 아이돌 학원의 부원장으로 계신다고 했지만 배우라는 직업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배우라는 직업 아무리 대중들의 응원을 먹고 산다고 해도 아무래도 대중들의 응원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응원이 가장 힘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배우로서
1: 제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어떤 꼬마를 만났어요. 꼬마를 만났는데 그 꼬마가 갑자기 저를 딱 하고 보더니 귀여워 이러는 거예요.
0: 네네네.
1: 뭐지? 내가 귀여울 수가 없는데 귀여운 아주 초등학생이 그런 거에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뮤지컬을 했을 때 거지 꼬마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0: 네.
1: 거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지 꼬마 역할을 한 적인데 그걸 본 거예요.
0: 어머.
1: 상상도 못했어요. 그걸 제 공연을 본 친구가 저를 기억을 하고 분장도 다 지웠는데
0: 네.
1: 기억을 하고 귀여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종이랑 펜을 꺼내더니 저를 봤을 때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이야기 한마디로 이 뮤지컬을 봤을 때 나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초등학생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0: 어머.
1: 그러면서 너 저기 이모 정말 귀여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몇 개월 동안 대본을 분석한 거에서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때가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아요.
0: 오, 나를 통해 그 캐릭터를 새롭게 또 분석을 네. 한 거잖아요.
1: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을.
0: 그걸 어떻게 기억했지?
1: 너무 신기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0: 그 정도로 되게 그 아이의 그 짧은 인생 중에 배우님이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잖아요.
1: 그랬나 봐요.
0: 영향이 있었던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그게 정말 크게 와닿아서 이제 아, 나 진짜 성실하게 해야겠구나.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진짜로 그게 바로 인플루언서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다시 잡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 7277님 복디님 두 분과 호흡이 척척 맞아 방송 진행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1: 어머나,
0: 역시 선생님은 달라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SES의 꿈을 모아서 신청해 주셨어요.
1: 네 제가 처음으로 덕질을 했던 우리 SES 언니들의 노래인데요. 네. 꿈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걸어가자 라는 노랫말이 너무 예뻐서 네 신청했습니다.
0: 노랫말도 예쁘고 멜로디도 예쁘죠.
1: 네 맞아요.
0: SES 꿈을 모아서 듣고 오겠습니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어른들의 여름방학 세 번째 시간, 아이돌 배우가 아니고요. 배우 겸 아이돌 학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김채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채원님과 계속 노래 나가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눈이 이렇게 반달 모양이 돼가지고 아이들 얘기할 때 초롱초롱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데,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퀴즈를 하나 드렸었는데 한 번만 더 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네. 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는 운동선수, 2위는 의사. 그렇다면 3위는 무엇일까요?
0: 자, 보기가 있습니다.
1: 1번 크리에이터, 2번 대통령, 3번 라디오 DJ.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고요.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8월의 직업주의보 주제가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0: 채원님께 여름방학이란?
1: 아이들과 지지고 볶는 시간.
0: 아이들은 방학이지만 아, 선생님은 방학이 아니죠 오히려?
1: 그렇죠. 방학이니까 하루 종일 학원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에.
0: 휴가 다녀오셨어요?
1: 아니요. 안 다녀왔어요.
0: 어떡해. 다들 여름 휴가 다니는데 막 계속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방학이 끝나가잖아요. 네. 이제 휴가 가셔야겠네요.
1: 그때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일주일 뒤에.
0: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시절 꿈을 꾸던 채원님에게 지금의 채원님이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1: 채원아, 꿈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아프고 실패해도 괜찮아. 넌 그냥 그대로 사랑스러워.
0: 저도 가서 얘기 같이 해줄게요.
1: 좋아요, 좋아요.
0: 내가 본 채원님은 사랑스러워. 얘기 걱정하지 마. 여전히 사랑스러워.
1: 감사해요.
0: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네. 우리 채원님에게 직업이란?
1: 내가 살아있음을 뜨겁게 느끼게 하는 것.
0: 열정적으로 하셔요 정말로.
1: 그쵸? 그런 것 같아요.
0: 네. 방학도 없고 네. 휴가도 반납하고
1: 그렇죠.
0: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일을 하십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 어때요?
1: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거. 이게 그게 계획이에요.
0: 우리 채원님의 그 사랑스러움과 이 뜨거운 열정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별그램에 채원님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럼요. 네. 그럼요.
0: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직업주의보에서는 누군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시면서도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꿈이라는 게 꼭 어린 시절에 정해놓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채원님 너무 감사드려요.
1: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보기들에게 선물 나눠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 크리에이터입니다.
0: 네, 1번 크리에이터 맞춰주신 분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감과 함께 저희 인사드릴게요.
1: 아, 네, 정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꿈중에 하나가 사실은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보이는 라디오로요. 그래서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우리 프로듀스 101 나야나 신청해 주셨어요.
1: 네, 저희 제자가 여기 방송에 참여하기도 했어서 제가 마음 졸이면서 봤던 방송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다 같이 얘기하거든요. 나야나, 나야나 라는 자신감 있는 하루를 보내라는 의미로 한번 골라왔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아요. 101 나야나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 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